0: 16일까지 전주 곳곳에서 펼쳐졌는데요.
1: 세계를 대표하는 소리를 종합한 소리축제가 전주 세계 소리축제입니다. 올해 슬로건이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 기존에 있던 전통음악을 현대의 다양한 음악과 믹스를 하고 그래서 세계 음악과 합쳐서 현대인이 재해석하고 모두가 어우러지는 큰 어울림의 판을 만들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0: 전통의 맥을 잇는 명창들의 무대부터 국악의 미래를 이끌 신진 국악 창작자들의 무대가 이어졌는데요. 우리 전통 소리를 색다른 방식으로 즐기고 더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선보였습니다.
1: 퓨전 음악들, 그다음에 AI를 활용한 컨텐츠가 새로 개발이 되었고 그다음에 전주시내 각 곳을 곳곳에서 공연이 벌어진다. 그걸 프린지 공연이라고 하죠. 그것도 강화시켰고 어린이 소리축제랄지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0: 공연, 소리 프린즈의 무대는 거리입니다. 지난 8월 15일에 공연을 펼친 아쟁 앙상블 난세. 아쟁의 깊은 울림에 신시사이저, 퍼커션 등 다채로운 음색을 더한 창작 국악으로 도심을 채웠는데요.

0: 안녕하세요. 저희 난새는요, 하늘을 나는 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팀으로서 뜻처럼 넓은 장르를 아우러서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소리축제라는 큰 무대에 참가하게 되어서 정말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북 예술가로서 이제 시민들과 가까이 만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1: 지역의 전통을 만나는 무대도 열렸는데요. 김매기의 마지막 단계인 만두레 때 풍년을 기원하며 펼쳤던 고창 농악보존회 만두레 풍장굿 등 지역 고유의 문화와 그 안에 깃든 신명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에서는 국경을 넘어 세계 각국의 음악도 만날 수 있는데요. 전통 국악 연주자와 소리꾼으로 구성된 너울 프로젝트가 폴란드의 루토 슬로비아니의 오케스트라와 합동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두 나라의 전통 악기가 폴란드의 춤곡 선율에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소리의 향연을 펼쳤는데요.

0: 거리 공연에서 시작해 세계 무대까지 진출한 아프리카 말라위 출신의 마달리초 밴드. 아프리카의 강렬한 전통 리듬과 생동감 넘치는 퍼포먼스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팀인데요.
1: Madiso band is playing different songs, different story in the music. At number one is tradition of Malawi music. It's the same. Me, I'm very happy. I'm feeling different people, different. Oh wow, this is a different country of different people. The people is very happy. People is dancing.
0: 마달리초 밴드는 풋드럼과 직접 만든 거대한 일연 악기 바바톤으로 생기 넘치는 리듬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0: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관람객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을까요?
1: 생생하게 그 명창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볼 수 있었던 것들이 감정이입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생각이 돼요.
2: 올해 처음 보는 거거든요. 여기 참석 처음으로 하는 건데 진짜 전국적으로 좀 더 홍보가 많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까워요. 저희만 보기에는.
0: 우리 음악의 깊이와 세계 음악의 다양성을 함께 만나는 시간, 전주 세계 소리축제. 앞으로도 다양한 소리를 아우르며 더 넓은 음악의 판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3: 네, 소리의 숨결이 모여 음악이 되고 음악이 모여 모두가 함께 즐기는 판이 되는 소리의 힘을 볼 수 있는 축제였습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소리를 만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돋보였는데요. 판소리를 다룬 영화를 감상하고 감독, 배우와 대화를 나누는 소리 시네마. 자신의 이야기를 인공지능 판소리 영상으로 만드는 AI 판소리 창작 프로젝트 등 여러 장르와 기술을 소리와 접목한 다양한 시도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고유의 판을 되살린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 내년에도 더 다채로운 소리판이 벌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올해로 32회를 맞은 창무국제공연예술제 준비했습니다. 창무국제공연예술제는 한국 춤을 중심으로 세계 여러 나라 예술가들과 국제교류의 장을 꾸준하게 이어온 무용축제인데요. 지난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한국, 호주, 중국, 일본 4개국의 작품 33편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올해는 호주 무용단 오버추어, 프로젝트 앙상블 모프, 윤수미 무용단, 창무 프라이즈 수상팀 등이 무대를 펼쳤는데요. 전통과 현대, 한국과 세계, 그리고 철학과 몸짓이 한 무대에서 만나는 자리, 제32회 창무 국제공연예술제를 만나러 함께 떠나보시죠.
4: 몸의 움직임으로 철학을 말하다. 제32회 창무 국제공연예술제. 전통과 현대, 한국과 세계가 만나는 한여름의 춤축제. 땅을 딛고 하늘로 치솟는 에너지. 둥그름의 용오름. 지난 8월 18일, 올해로 32회를 맞은 창무 국제공연예술제의 막이 서강대 메리홀에서 올랐습니다. 1993년에 시작된 창무 국제공연예술제는 한국과 전 세계

0: 계의 창작 무용이 교류하는 국제 무용 축제인데요. 올해도 총 7일간 한국과 일본, 호주 등 33개의 공연이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둥그루움의 용오름인데요. 한국의 사상가 다석 유영모의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 언어와 몸의 관계를 춤으로 다시 성찰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 아, 32회 창무국제예술제는 우리나라에서 국제무용제, 공연예술로는 아마 처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요즘 와서 K-POP, 뭐 K-ART를 정말 저희가 시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세계 무용인들과 예술인들과 교류를 해왔어요. 우리 춤이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그 바탕에는 어떤 미학적인 의미와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해마다 우리 춤에 대한 새로운 철학, 미의식 등을 외국인들한테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0: 고요한 어둠 속, 텅 빈 몸 속으로 빛이 쏟아져 내리고 생명과 감각이 피어납니다. 개막식 첫 무대는 프로젝트 앙상블 모프와 창무회의 협업작 캄캄의 둥 뚜렷이인데요. 무용수는 빛의 소용돌이 같은 움직임으로 몸과 마음, 정신이 하나 되는 찰나를 표현합니다. 이 무대는 동시대 음악을 탐구하는 프로젝트 앙상블 모프의 연주가 함께해 흩어졌던 존재가 하나가 되는 작품 속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2: 이번 작품 캄캄의 둥 뚜렷이는 보이지 않는 질서를 드러내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춤이 가지는 움직임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호흡과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지점을 서로 충돌하면서도 그 안에서 찾아지는 결합과 또 재구성 이러한 부분으로 펼쳐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음악과 함께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몸의 연주가 아마 큰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게 그대로 전달되면서 평화로움을 느끼실 겁니다.
4: 음악인으로서의 어법과 무용인으로서의 어법은 당연히 많이 달랐고 그렇기 때문에 더 서로에게 큰 영향과 자극과 인풋 등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작은 음악적 실천이 또 다른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두 번째 무대는 윤수미 무용단의 숨, 풀이입니다. 살풀이는 사나운 액을 풀어내는 전통 춤인데요. 이 작품은 한영숙의 살풀이 춤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0: 살풀이에 사용되는 종이돈, 지전은 일반적인 지전과 달리 한지를 꽃 모양으로 재해석했습니다.
1: 춤풀이 작품은요, 한영숙 선생님이 만드신 살풀이 춤을 김매자 선생님의 감성으로 풀어낸 새로운 살풀이 춤이 되겠습니다. 하얀 한지를 활용해서 지전을 만들어서요. 어떤 우리 삶에서 희노애락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또 우리 삶의 액 이런 한 이런 것들을 좀 더 풀어내는 그런 것에 집중했습니다.
0: 창무 국제공연예술제는 매년 전년도 수상작을 개막식 무대에서 선보이는데요. 지난해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작품이 바로 이 작품, 박준영 안무가의 서서히 결입니다. 첼로와 보컬의 라이브가 함께하는 이 공연은 몸이 드러났다 사라지는 흐름 속에서

0: 서서히 결이라는 작품은 제가 이제 작업을 하는 방식이 어떤 구조나 그리고 감정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즉흥적인 요소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서서히 결이지만 각자 무용수의 삶 그리고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라이브 뮤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뮤지션과 무용수들이 함께 각자의 결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즉흥으로 완성된 움직임을 그 결로써 서서히 스며들기도 하고 채워지기도 하고 비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드러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이미지적인 것들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1: 이날의 마지막 무대는 호주 무용단 오버추어의 작품인데요. 두 무용수가 공연이 끝난 후에 매니저와 아티스트의 내면을 표현합니다. 공연이 끝난 후 각자 호텔 방으로 돌아온 두 사람.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공허함을 지닌 인물들의 관계 속 상처를 움직임으로 풀어냈습니다.

0: 역시 32년의 역사를 가진 무용축제답게 네, 개막식에 또 역시 힘이 아주 잘 실려있는 것 같고 네 개의 서로 다른 작품들이 너무나 조화롭게 프로그래밍 된 것 같습니다.
1: 전통과 현대, 한국과 세계를 잇는 동시대 춤의 무대. 땅을 딛고 다시 솟아오르는 한국 무용의 에너지가 앞으로도 세계를 향해 더 힘차게 뻗어가길 기대합니다.
2: 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본 제32회 창무국제공연예술제 어떠셨나요? 이번 축제의 주제는 둥구름의 용오름인데요. 한글을 토대로 한 주체적인 사상을 펼친 철학자이자 교육자 다석 류영모의 사상을 신체의 움직임으로 풀어냈는데요. 둥은 땅, 구르는 땅을 구르는 몸짓, 움은 생명의 싹을 상징합니다.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땅을 딛고 하늘로 치솟는 역동적인 생명의 에너지를 무대를 통해 전하고자 했다는데요. 창무국제공연예술제는 오랜 시간 한국 춤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축제로 이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통과 현대의 경계에서 피어나는 몸짓들이 세계를 향해 계속 뻗어나가길 기원해봅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 16세기 회화작품 속 선비들이 창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창극단 희경루 방회도인데요. 지난 6월 초연 때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고도 하죠.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창무극 희경루 방회도를 만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창극단 김용호 예술감독, 유희성 연출가를 만나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국악방송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3: 네, 안녕하세요. 광주특별시 창극단, 특별시립창극단 예술감독 김용호입니다. 그리고 국악방송 라디오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2: 그쵸, 예.
3: 네, 진행을 맡고 있는 김용호이기도 합니다.
2: 네.
4: 네, 안녕하세요. 광주특별시립창극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창무극 희경루 방회도의 연출을 맡은 유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아, 진짜, 예, 라디오에서 또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렇게 TV에 나오시니까

0: 또 느낌이 다르시죠?
1: 아, 네. 느낌이 너무너무 틀리고요. 네. 아, 텔레비하고 라디오하고 이렇게 틀리구나. 아. 떨리구나. 네, 네. 네. 아주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0: 네. 네. 우리 연출가님 국악방송은 처음이신가?
2: 아닙니다. 국악방송은 아주 인연이 깊고요.
0: 어, 그러세요.
2: 최근에는 뭐 한석준 아, 네. 씨가 진행하는 국악 공감 거기도 어. 출연했었고요.
0: 네.
2: 23년도에는 진도 국립국악원에서 만들었었던 남도국악원에서 만들었었던 따니맥이라는 작품으로 네.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한국 뮤지컬 협회 이사장 그리고 네. 서울예술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셨고 정말 뮤지컬 발전을 이끌어오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은데
2: 네.
0: 어떤 작품들이 있죠?
2: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 뮤지컬 학과에 대학이 없을 때
0: 아.
2: 처음으로 제안해서 뮤지컬 학과가 만들어졌고요.
0: 오,
2: 99년도로 네.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거의 60개 대학에 뮤지컬과가 생겨서 굉장히 네. 성업 중이죠.
0: 와.
2: 그리고 저희 대표작으로 할 수 있는 작품은 제가 연출상과 그 다음에 뮤지컬 대상에서 뭐 작품상 등 6개 작품을 수상했었던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0: 오.
2: 그리고 뭐 김준수라는 아이돌이 그때 출연해서
0: 네.
2: 세종문화회관에서 뭐 티켓 오픈 5회 만에 5분 만에 그 한 달치 거의 솔드아웃 됐었던 와. 뮤지컬 모차르트 연출했었고요.
0: 모차르트 너무 좋아해요. 예.
2: 그리고 뭐 황순원 씨의 소나기랄지 그다음에 바람의 나라 김진 씨의 애니메이션 가지고 네. 그런 뭐 창작 뮤지컬 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0: 그렇군요. 예. 아, 우리 예술 감독님께서는 지난해에 광주시립창극단 예술 감독을 맡으셨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지난 7월 광주와 전남이 이제 통합되면서 네. 이름이 참 길어졌잖아요.
1: 네, 길어졌습니다.
0: 예, 아직 입에 좀 안 붙으실 것 같은데.
1: 네.
0: 광주시립창극단이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립창극단으로 네. 길어졌습니다. 새로 이름이 바뀌고 좀 뭔가 이렇게 그야말로 통합이 된 만큼
1: 네.
0: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1: 네, 그렇죠. 7월 1일부로 통합이 됐는데요.
0: 네.
1: 근데 7월 전에는 광주광역시였습니다.
0: 맞아요.
1: 근데 이제 7월 1일부로 해서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가 됐어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저희 창극단도 시립이었는데 특별시 전남과 광주를 다 아우르는 창극단이 됐거든요.
0: 네.
1: 그리고 저희 창극단은 국공립단체의 네이밍으로 창극단이란 독자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단체가 국립창극단 빼고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우리나라에 두 개밖에 없는 단체에서 네. 저희가 아주 소중한 그런 특별시라는 그런 그 가치를 부여를 받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전에는 광주만의 어떤 그 무형유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고 있는 오바탕을 위주로 했지만
0: 네.
1: 지금은 전남과 통틀어서 좀 더 문화유산, 지역의 문화유산을 함께 같이 그 가치를 부여하고
0: 네.
1: 더 드높일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그런 가치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이야, 창극단도 점점 커지겠지만 사실 다룰 수 있는 콘텐츠도 매우 확장이 되겠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기대가 됩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우리 유희상 연출가님께서도 네. 광주와 인연이 깊으시다고요?
2: 아, 그럼요. 저는 광주 출생이고요.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광주에서 나왔었고요.
0: 그렇군요.
2: 그 이후에 이제 서울예술단 단원이 돼서 이사장까지 했었던.
0: 이야, 단원에서 이사장까지요?
2: 네, 네.
0: 그러면 그 기간 계속 서울예술단에 몸을
2: 그렇죠.
0: 담고 계셨어요?
2: 그렇죠. 서울예술단에서 한 20년 동안 단원과 감독과 연출가로서 있었고요.
0: 네.
2: 그 이후에 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시 뮤지컬 단장을 하다가
0: 네.
2: 그리고 다시 이제 서울예술단 이사장이 임명돼서
0: 와,
2: 그렇게 됐죠.
0: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두 분이 함께 출연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희경로 방회도라는 작품이 지난 6월 26일에 이제 광주에서 처음으로 관객과 만났는데요.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2: 말씀하시죠.
0: 그러면 두 분께서
2: 희경로 방회도는
0: 네.
2: 조선조에 있었던 어떤 희경로 방회도라는 어떤 그 그림이 있어요.
0: 네.
2: 그 그림 속에 이제 여러 가지 인물 군상들이 나오는데
0: 네.
2: 친구들이 나와요. 거기에 친구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시는 단장님께서 처음에 그 그림을 보고 아, 이게 정말로 이 그림이 어떤 것인가 궁금해하고
0: 네.
2: 이거를 잘 끄집어내서 문화 콘텐츠로 개발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0: 네.
2: 처음에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작가하고 작곡가 저와 함께 그 희경로 방해도라는 창목을 처음으로 창작하게 된 거죠.
0: 그러면 제일

0: 먼저 기획을 하신 건 감독님이신가요?
1: 김영호 단장님께서 먼저 처음으로 제안을 했었고 그걸 작가하고 작곡가랑 저랑 함께 이렇게 공동으로 구성해서 만든 거죠.
0: 희경로 방회도 작품을 보면 정말 위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앉아서
2: 네, 뭐 맞습니다.
0: 모임 같은 걸 하는 모습이 네네. 그려져 있고 밑에는 한자들이 이제 많이 적혀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0: 그 작품을 아 뭔가 창극단에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2: 제가 작년 9월 1일에 처음 부임을 해서 네. 가장 광주적인 작품을 만들고 싶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무형 유산을 이렇게 살펴본 결과 네. 우연찮게 희경로 방회도라는 그 국보 보물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0: 네.
2: 우연한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진 속에 있는 그 실존 인물들을 가상 인물로 만들어서 거기에 보면 회화도를 보면 그 네 다섯 명의 그런 그 증광시라는 과거 제도가 있었어요. 네. 600년 전에. 그러면 그 다섯 명의 그
1: 친구들
2: 벼슬을 올린 그 다섯 명이
0: 네.
2: 20년 후에 다시 광주목에 있는 희경로에 올라서
0: 네.
2: 동기동창회를 다시 여는 연회를 여는 그 그림이거든요.
0: 동창회네요.
2: 동창회를 여는 네. 그림이 희경로 방회도예요.
0: 네.
2: 그 친구 다섯 명이 벼슬에 올라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가 다시 낙향을 해서 네. 20년 후에 우리가 이렇게 잘 했으니까 우리 고향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다라는 동창회를 하는 거죠. 20년 후에
0: 네.
2: 그것이 광주목에 있는 희경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희경로 방해도를 먼저 알았고 그 네. 방해도에 있는 그림에 연애를 하면 감우하게 다 들어가잖아요.
0: 그렇죠.
2: 그 그림 안에 감우하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거다. 그래서 광주 안에 있던 감우하게 그림을
0: 네.
2: 창극으로 끄집어내서 창극이 아닌 창무극으로
0: 창무극.
2: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연출자님을 모시고 이런 또 우리 연출가님은 또 뮤지컬계 대부이시잖아요.
0: 그렇죠.
2: 저희는 창극단이지만 보통 창극은 연출자님이 보통 연극 연출하시는 분이 오는데
0: 네.
2: 저희는 이제 무용까지 해가지고 뮤지컬은 춤과 노래와 다 들어간 거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유일하게 이번에 뮤지컬 연출하시는 이휘 선생님을 모시고
0: 네.
2: 창무극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0: 야, 네. 정말 가장 광주다운 네. 광주 문화유산을 네. 바탕으로 만든 작품이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을 것 같고 그럼 이 말씀을 딱 처음에 들으셨을 때 네. 어떠셨나요?
1: 저도 깜짝 놀랐어요.
0: 그림 한 장을 가지고
1: 그림도 그 자체도 중요하고 굉장히 네. 놀라운 일이지만은
0: 네.
1: 저도 광주에서 학교를 다녔었지만은
0: 네.
1: 희경로라는 자체도 잘 몰랐었고 희경로가 한 3년 전에 재건축이 돼서 금사게 네. 세워졌는데 저 건축이 뭐지? 이럴 정도였었어요.
0: 그냥 누각이 있구나 이렇게
1: 그렇죠.
0: 생각하고 다니고.
1: 저뿐만이 아니라 광주에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0: 아.
1: 그랬는데 그 작품을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서
0: 네.
1: 대중들한테 더 쉽게 그다음에 예술적으로 대중적으로 알릴 수 있는 개발을 하신 거죠. 이분이 기획을 하시고 그래서
0: 네.
1: 그걸 광주 하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근대에 있었던
0: 그렇죠.
1: 5.18 민주혁명이랄지
0: 네네.
1: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많이 각인되어 있었는데
0: 네.
1: 아 우리가 차마 몰랐었던 희경로 방해도라는 보물이 있었구나. 그리고 저 보물이 어떤 내용이 있었고 어떤 연유로 다시 재건축이 됐었구나.
0: 네.
1: 이런 것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0: 네.
1: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광주에 여기 특별시장님이나 문화 계통에 있는 계신 분들이 이 작품을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1: 광주의 중요한 문화 콘텐츠를 또 이렇게 새롭게 재개발해서
0: 네.
1: 널리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끝낼 게 아니라
0: 네.
1: 매년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도록 알려지게 되고 또 그 좋은 미덕을
0: 네.
1: 우리 광주 시민들이나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아니,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광주 하면 아픈 기억을 먼저 떠올리게
1: 네.
0: 되는데 이렇게 좋은 작품 그다음에 연회 장원급제한 친구들이 20년
2: 네.
0: 만에 고향에
2: 네.
0: 와서
2: 네.
0: 동창회라는
2: 네.
0: 얼마나 즐거웠습니다.
2: 네.
1: 아주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2: 네.
1: 그런 자리거든요.
0: 이런 좋은 작품들이 또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림 한 장에서 시작이 돼야
1: 네.
0: 되는 거기 때문에 무에서 그야말로 유를 창조하는
1: 그렇죠.
0: 작업이었을 것 같아요. 대본은 국립정동극장 광대를 쓴 강보람 작가 그리고 작창은 전주대사습놀이 보존회 송재영 명창이
1: 네.
0: 또

0: 참여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 개폐 회식을 맡았던 강상구 작곡가가 음악을 맡게 됐는데 정말 드림팀이 뭉쳤네요. 네. 다 직접 섭외를 하신 건가요?
1: 저하고 우리 단장님께서 네. 같이 다 한 거고요. 예. 그리고 뭐 강보람 작가, 뭐 강상구 작곡가는 저랑도 워낙 막역하게 여러 가지 작품을 했었고요. 네. 또 당장님께서도 강상구 작곡가나 강보람 작가랑 몇 번에 걸쳐서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워낙 호흡이 네. 잘 맞죠.
0: 그렇군요.
1: 그리고 또 이번 작품을 처음 하게 되면서 제가 알게 되는데 우리 송재영 명창님께서 네. 작창이 너무너무 맛깔스럽고 우리의 시김새랄지 우리 전통에 있는 국악의 맛과 더불어서 네. 대중성을 너무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그 작품, 그 작창 때문에 이 작품의 퀄리티가 훨씬 더 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2: 부연 설명으로는 네. 송재영 명창님은 저랑 어릴 때 네. 저도 이제 판소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목이 너무 목이 뒤집어져서 소위 목이 안 돼서
0: 그러면 득음하는 거 아니에요? 저처럼 약간 이런
2: 네 그래가지고 악기로 아쟁 전공자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국악 첫 공부는 판소리였거든요. 네. 판소리를 배우기 위해서 서울에서 이제 전주로 내려갔을 적에 네. 이일주 명창님이 계셨는데 이날치라는 그 명창의 증손녀예요. 그래갖고 서울에서 대사습이라는 그 큰 전주가 있다라는 걸 알고 네. 그냥 무작정 서울에서 전주로 찾아가서 간 집이 이일주 이날치의 증손녀 집이었는데 오. 거기서 20대 때 처음 송재영 명창을 만났어요.
0: 20대 때.
2: 20대 때. 그래서 같이 동문수학을 했고 네. 그분은 전북 무형유산 심청가 보유자가 되셨고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네. 저는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의 창극이나 어떤 국악을 키울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기획자, 제작자로서 이렇게 성장하게 돼서 이렇게 송재영 이사장님을 먼저 모셨고요. 작창으로. 네. 그리고 제일 먼저 모시고 싶었던 분은 우리 유희성 선생님이셨어요.
0: 네. 네. 워낙, 네.
2: 워낙 유명하셨고 그리고 네. 모시기도 되게 어려웠던 분이셨고 그리고 네. 제가 국악생활 40년 동안 한 번은 꼭 모시고 싶었는데 원캉 바쁘시잖아요. 네. 네. 뮤지컬 만드시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또 되게 유명한 작품들도 많이 만드셨고 그렇죠. 근데 창극은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춤도 들어가고 네. 여러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초합 전에 말씀드렸지만 창극 연출자들이 다 연극하는 연출자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 창극단을 맡게 되면서부터 항상 그 뮤지컬처럼 창극도 춤도 추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선생님을 모시게 됐죠.
0: 네. 그러면 창무극을 네. 작품한 건 이번 처음인 거예요?
2: 이번에 우리 그 단어는 있었는데 잘 쓰진 않습니다.
0: 어머머머.
1: 국립창 오래전에 몇 번 있었지만
2: 잘 쓰진 않아요.
1: 본격적으로 그리고 재임이 아니고 이게 처음 시작하면서 부임하셔서 첫 작품으로 네. 창무극이라고 타이틀을 가지고 딱 네. 시작을 한 거죠.
0: 그러면 네. 단원들께서도 깜짝 놀랐겠어요. 네. 창무극을 한다고? 라고
2: 그래서 국립극장에서 작품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섭외가 들어와서 이번에 이제 9월 달에 초청 세계 소리극 축제에 네. 저희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0: 그렇군요.
2: 네, 만들기도 전에.
0: 소리 연습도 소리 연습이지만 춤 연습에 또 굉장히
2: 그럼요.
0: 이 무더운 네. 여름을 보냈을 네. 것 같습니다.
1: 또 우리 전통 무용의 대가 그리고 창작도 하시지만은 네. 그 최양순 교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중대에 계시는 임해방 선생님의 어떤 그 살풀이 뭐 승무의 이제 네. 이수자이기도 하신 그분이 오셔서
2: 대가이시죠.
1: 전통 무용을 그냥 무용단만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네. 소리하신 분들 다 연희단들 모두가 함께 춤을 가르치고 그렇죠. 거기 작품을 안무하셔가지고 네. 본인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좀 쑥스러웠는데 나중에 훨씬 더 흥이 나면서 훨씬 더 즐겁게 네. 작품을 만들게 됐었죠.
0: 그렇군요. 자, 이런 올해 이제 열심히 준비한 모습을 알아서인지 초연 때 조기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고요.
2: 네.
0: 너무 좋으셨겠어요.
2: 자랑은 아니지만
0: 자랑입니다.
2: 네, 한 달 보름 전에 매진이 됐어요.
0: 한 달 보름 전에.
1: 네.
0: 와, 그래서 조기 전성 매진이네요.
2: 입소문으로. 네. 전성 매진이었습니다.
0: 와. 네, 600. 관객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2: 아, 너무너무 그러니까 궁금해서 오신 분이 반이었어요. 내가 희경룡을 지나가다 봤는데 제 옆옆자리에 앉으신 어떤 할아버지셨는데요. 네. 저는 직접 저한테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이 창극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희경룡이라는 게 관심이 많았는데

0: 이걸 창극으로 해서 내가 보러 왔다. 야. 근데 끝나고 나서 저의 샘을 잡고 네. 너무 이 희경루를 알리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1: 진짜 예술의 어떤.
0: 근데 그 한마디가 정말 보람된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그렇죠. 아, 정말 이 우리 광주나 전남에 있는 주옥 같은 문화유산을 이렇게라도 끄집어내서 네. 이 세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것이 세계적인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더 앞, 세계적으로 갖고 나갈 수 있나 네. 더 의무감을 갖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1: 네. 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품을 또 처음 만들 때에는 남다른 고충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뭐 기획을 하시거나 아니면 연출하실 때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2: 광주 특별시립 창극단에는 소리하시면 창악부도 있고 네. 그다음에 연희하는 연희부 있고 그다음에 악기를 하는 일단 국악관현악단도 네.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함께 연습을 하고 그런다는 게 결코 녹록지 않았을 거거든요. 어허.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연습을 했어요.
1: 오.
2: 그러다 보니까 우리 특히 악기 연주하신 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 네. 전혀 군소리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야. 연습에 참여하고 연희부나 창악부나 그다음에 무용단이나 다 같이 이렇게 함께 연습을 해주어서 하나로 엮어지는 호흡을 만드는데 네. 굉장히 귀한 시간들이 됐었거든요. 야. 너무 죄송했었고 너무 감사했었고 그렇죠.
1: 정말 단원들도 열정을 다한 네. 작품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두 분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그림 한 장이 어떻게 창모곡으로 탄생했을지 궁금해서 진짜 가보고 싶어지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9월 17일, 18일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에 참여를 하게 되고 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산으로 가네요.
0: 네. 네. 추석날.
1: 9월 25일 네. 국립 부산국악원의 초청을 받아서 또 네. 공연을 이어간다고요.
2: 네. 네. 네.
1: 어떻게 또 부산까지 가게 됐어요?
0: 네. 부산은 연락이 먼저 왔고요. 그리고 제가 국립 부산국악원 창단 출신, 창단 멤버. 네. 국립국악원 재직 때 거기서 네. 이제 악장으로 4년을 지냈었는데 그런 또 계기가 있어가지고
1: 네.
0: 영남에서는 창극을 보기 힘들어요. 그러다 맞아. 보니까 호남의 그런 그 소리의 극을
1: 네.
0: 영남에서 보여주고 싶다는 얘기를 항상 국립국악원에다가 말씀을 드렸더니
1: 네네.
0: 흔쾌히 국립국악원 원장님들이 그 부산국악 원장님도 그렇고 본원에 있는 국립국악 원장님도
1: 네.
0: 허락을 해주셔갖고 특별히 추석날
1: 와.
0: 추석 특집으로 저희가 그날 가서 공연을 합니다.
1: 부산에서
0: 추석날
1: 추석날
0: 네네네
1: 초연은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고
0: 네네.
1: 앞으로도 계속 큰 사랑을 받지 않을까 네네. 싶은데요. 마지막 질문이 벌써 됐습니다.
0: 네네.
1: 예, 이제 재임을 하시는 동안 그리고 이제 이 작품 연출을 하셨는데 또 다음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0: 네, 이 희경루 방해도를 우리 전남 광주 특별시의 브랜드 작품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1: 아, 예.
0: 네, 우리나라에는 우리 국보가 그 경회루라고 있잖아요.
1: 있죠.
0: 경복궁에
1: 예.
0: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특별시 광주 호남에는 희경루가 있고 영남에는 밀양의 영남루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지역에 있는 그 누각을 콘텐츠화한 작품을 몇 개 정도는 갖고 그걸 브랜드로 만든다면
1: 네.
0: 지역도 살고 관광 차원에서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또 콘텐츠가
1: 그렇죠.
0: 될 수 있고
1: 예.
0: 그래서 그걸 브랜드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저는 판소리 5바탕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판소리는 12바탕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7바탕을 장기전, 배비장전, 병강세전 나머지 7바탕을 하나 둘씩 풀어가는 그런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 아, 또 야심찬 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연출가님께서는 네.
2: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 네.
2: 그 판소리 12바탕 중에서 5바탕을 제외한 7작품 중에 첫 번째로 당장미랑 같이 장기전이라고 했어요.
1: 두 분이 호흡이 굉장히 잘 맞으시나
2: 네,
1: 봐요.
2: 네. 그 장기전을 화충선생대연이라는 작품으로 타이틀로 해가지고
1: 네.
2: 창극을 지금 기획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1: 아, 예.
2: 이미 워크샵까지 다 움직임의 워크샵을 끝내는 상태고요.
1: 오.
2: 다음 곧 이제
0: 11월
2: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캐스팅도 하고 해서
1: 네.
2: 11월 12일 날
1: 네.
2: 지금 광주 예술전당 대극장에서 처음으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1: 이야, 알겠습니다. 또 연말에 펼쳐질 공연도 기대를 네. 해보겠습니다. 자, 광주의 이야기와 남도 예술의 정신을 담은 작품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창극단의 창무극 희경로 방회도는 오는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만나실 수가 있고요. 9월 25일에는 국립부산국악원에서 공연을 이어간다고 하니까요. 꼭 보고 싶으신 분들, 광주의 희경로를 배경으로 탄생한 이야기, 이 작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감초대성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김용호 전남 광주통합특별시립창극단 예술감독 그리고 유희성 연출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시리즈 세 번째 무대입니다. 연주자가 곧 작곡가였던 전통음악 시대의 창작 정신을 되살려 여섯 명의 연주자가 직접 쓴 창작 협주곡 초연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경풍 감흥입니다. 가을 결실과 풍년의 기쁨, 감사한 마음을 다섯 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전북 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창극단 정기공연, 그 이름 춘향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랑을 스스로 지켜낸 춘향의 이야기를 전통 판소리와 국악관현악, 춤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밀양문화관광재단 3대 아리랑 페스티벌입니다. 우리나라 3대 아리랑, 밀양, 정선, 진도, 각 지역의 아리랑과 전통, 현대, 글로벌 콘셉트의 무형유산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응로 예술제, 미술관 옆 음악회입니다. 미술관의 작품과 풍경, 그리고 국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가을밤 잔디광장에서 특별한 예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9월) 서울 거리 곳곳이 공연장으로 변합니다. 오는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서울 전역의 공연과 축제를 하나로 잇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가 열리는데요.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서울 어텀 페스타는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되다라는 주제로 서울 거리 예술 축제, 서울 세계의 무용 축제 등 38개 축제와 478개 공연이 펼쳐집니다. 9월 18일에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전통무용과 현대무용, 미디어 아트와 서커스, 디제잉 등이 결합한 무대를 선보이는데요. 안무가 이루다가 연출을 맡았고 서울시 무용단과 국악인 오정혜, 무용수 최호종이 참여합니다. 개막식 다음 날인 19일부터는 서커스와 이동형 거리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서울 거리 예술축제 2026이 이어지는데요. 올해 서울 어텀 페스타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어린이, 가족, 외국인 관광객, 수험생 등 관객의 취향과 관심사에 따라 공연 선택을 도와준다고 하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곳곳에서 만나는 선물 같은 축제 서울 어텀 페스타는 오는 11월 29일까지 73일 동안 열리니까요. 올 가을에는 가족과 함께 다양한 공연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의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살살 다녹여낸다.
0: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2: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0: 야, 야 멋지다.
2: 기대가 됩니다.
3: 매월 청구되는 공과금 4대 보험료 어떡하지?
4: 사장님! 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로 부담을 덜어내세요.
5: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바우처 25만 원 지원.
4: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이선 저선 꽃이 피니 분명 고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
1: 산철가는 인생하고 계절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는 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거 네, 생각 많이 해요.
0: 백발 한심 허구나.

0: 어머니
1: 안녕하세요.
0: 어서와요.
1: 어머니 추워요.
0: 손에 뭐 이렇게 들고 와. 티타임 할까요? 요거 하나 먹고 소리 할까요?
1: 네.
0: 여기 이렇게 딱 끼게 이거 밑에 거 벌려요.

0: 추워서
1: 제가 프랑스 항공문화원에 예술 강사, 그러니까 파견 강사로 나가서 판소리를 지도한 적이 있어요. 판소리 워크숍을 하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로루가 판소리가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 판소리 너무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더라고요.

0: 이해 못했지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진짜요. 그때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했어요. 파리에서 회사 큰 회사 다니고 있어서 금사 다니고 집도 있어서 그래서 이거 다 그만두고 우리 엄마한테 한국에 가서 1년 동안만 이렇게 일하고 파리에 갈 거라고 했어요. 처음에 만약에 3년 이렇게 바라면 엄마가 아마 허락 바라면 못 받을 것 같아요.
1: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제일 맛있는 붕어빵 집이에요.
2: 프랑스 기자들도 몇 번 따라왔어요.
3: 아, 이 집이요?
2: 네. 유명하신 분인가 봐.

0: 여기 역사 되게 예쁘고, 저는 판소리 공부하니까 판소리 중동 음악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래된 구목 이렇게 곳에서 이렇게 판소리 하면 진짜 너무 좋아요.
1: 절공 열구 돈 단양을 내어 주니 해라 이 사람 몹쓸 사람
0: 이렇게.
2: 아, 마포 로스.
0: 네.
2: 근데 4년인데 이런 소리를 내요?
0: 아, 고맙습니다. 연습 많이 하네. 합니다.
3: 외국 분이 진정심. 또 우리나라 판소리를 대단한데 아주.
1: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처럼 씨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 쓸데 있나.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시리즈 세 번째 무대입니다. 연주자가 곧 작곡가였던 전통음악 시대의 창작 정신을 되살려 여섯 명의 연주자가 직접 쓴 창작 협주곡 초연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경풍 감흥입니다. 가을 결실과 풍년의 기쁨, 감사한 마음을 다섯 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전북 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창극단 정기공연, 그 이름 춘향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랑을 스스로 지켜낸 춘향의 이야기를 전통 판소리와 국악관현악, 춤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밀양문화관광재단 3대 아리랑 페스티벌입니다. 우리나라 3대 아리랑, 밀양, 정선, 진도, 각 지역의 아리랑과 전통, 현대, 글로벌 콘셉트의 무형유산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응로 예술제, 미술관 옆 음악회입니다. 미술관의 작품과 풍경, 그리고 국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가을밤 잔...

잔디 광장에서 특별한 예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영지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가야금 병창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오채연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지 한음에는 크라운 혜태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상작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꿈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씨구!
1: 얼씨구!
0: 좋다!
1: 좋다!
0: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 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저를 포함한 토리다올 친구들의 심청가중 화초타령입니다. 심청가중 화초타령은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졌다가 환생하기 이전 황후를 잃고 쓸쓸한 나날을 보내던 황제가 궁전뜰에 세상에 온갖 화초를 심고 조석으로 감상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제가 얼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밖에 없어 세상의 혈초를 황극전 어른들의 가득히 심어놓고 초석으로 화초 구경을 하시라!

두 번째 무대는 최슬아 언니의 춘향가중 적성가입니다. 이몽룡이 광활로에 올라가 경치를 노래하는 대목으로 왕발의 시 임고대를 차용해 광활로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오작교를 보며 연분을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는 사곡 성격을 가진 대목입니다. 그럼 최슬아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해난 임고

이와

사장보다는 김사진 친구의 삼도 설장구입니다. 삼도 설장구는 경기, 충청, 호남, 영남 등 우리나라의 삼도의 독특한 가락을 모아 하나의 연주곡으로 재구성한 장구 독주곡입니다. 화려한 가락과 정교한 호흡, 다채로운 장단 변화를 통해 장구가 가진 최고의 매력을 선보이는 역동적인 작품입니다. 그럼 김사진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시고!

이름을 달아.

네 번째 무대는 화동 정제예술단 친구들의 아박 향발 합설입니다. 작은 제금인 향발을 치며 추는 향발무와 여섯 조각의 상아를 묶은 아박을 들고 치며 추는 아박무를 재구성한 무대로 경쾌한 소리가 흥을 한층 돋구는 역할을 해서 공중 전체에서 빠지지 않던 향악 정제의 대표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동 정제예술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시공!

다섯 번째 무대는 어린이 소리단 소리소원 친구들의 흥부가중 화초장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입니다. 흥부가는 가난하지만 착한 동생 흥부가 제비 다리를 고쳐주어 부자가 되고 이를 시기하고 따라한 형 놀부는 패망하고 만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들을 대목은 놀부가 부자가 된 흥부 집을 찾아가서 은금부화가 들어있는 화초장을 받고 잊어버릴까봐 외우면서 집에 돌아가는 대목과 제비를 잡겠다며 제비를 후리러 가는 대목입니다. 그럼 소리소원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0: 여러분, 저희가 부채를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얼씨구 추임새를 내어주시고요. 부채를 안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좋다 추임새를 넣어주세요. 부채를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1: 얼씨구
0: 부채를 안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1: 좋다.
0: 감사합니다.
2: 그때요, 누가 부자가 된 흥부집을 찾아가서
3: 야, 뭐야? 저 목에 있는 거? 저것이 무엇이냐?
0: 예, 저것은 형님께 들려는 은금보화가 담뿍 든 화초장이옵니다.
3: 화초장?
1: 이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면서 잊어버릴까

0: 놀부란 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들어가며 저는 안 듯이 묻었다.
1: 여보 마누라, 때 등에 짊어진 거 이것이 무엇인가?
2: 아이고, 그거 화초장 아니야.
1: 방정 맞은 놈이 옆에 내가. 화초장은 또 어떻게 안디야?
2: 아이고, 우리 진정서 그런지 겉보고 화초장이라 없지라.
0: 놈이 화초장을 내려놓기가 바쁘세요. 제비를 부리러 나가는

여섯 번째 무대는 김포시 문화예술단 친구들의 부채춤입니다. 한국 무용의 대표적인 무용 부채춤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양손에 화사한 꽃그림 부채를 든 채 부채를 펼치고 잡고 휘감는 일사불란한 움직임으로 만개한 꽃과 나비의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군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포시 문화예술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시고!

부대는 예음 전통연희단 친구들의 강령 탈춘극 꽃보다 미야 영감함이 거두가 날 찾나입니다. 황해도 강령 지방에서 전승되었던 탈춤으로 탈을 쓴 연희자가 사자, 마부, 목중, 미야 영감, 미야 할멈 등의 배역을 맡아서 진행하는 가무극입니다. 예음은 국가무형유산 제34호 강령탈춤 제7과장인 미야 영감할미를 재연출 및 각색하였습니다. 슬프고 애절한 소리를 경쾌하게 승화시키는 거두가 날 찾나는 관객의 흥을 돋구며 파랑호랑이와 신맥나게 한판 놀아보는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음 전통연희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오채연이었습니다. 어이, 시궁!

0: 당 떨어질 땐 그런 노랑사탕이 최고지.
1: 아니 이 영감이 뭘 먹는 것이요? 나도 문제없어.
0: 에이 깜짝이야, 아무것도 안 먹었어.
1: 이보시오.
0: 거기서 총을 때리지 말고 이리 좀 와봅소.
1: 흥, 알겠소. 그러나 저러나
0: 할미,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소개 한번 해봅소.
1: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내가 먼저 해보겠소.
0: 좋소.
1: 여러분,

0: 내가 잘한 게 있어.
1: 그게 참말이오.
0: 참말이지요. 악장방 부탁.

0: 어르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오른손 높이 들어보시오. 저처럼 머리를 이렇게 쓰담 이렇게 쓰담 쓰담 쓰담 쓰담 쓰담 쓰담 해주시오. 자식들 키우느라 애쓰셨소. 이번엔 어린이 여러분!
1: 네!
0: 새끼손가락 들어보시오! 이 할미하고 약속한 합소 큰 소리로 따라하시오! 지금처럼 많이 웃고
1: 지금처럼 많이 웃고
0: 많은 걸 궁금해하고
1: 많은 걸 궁금해하고
0: 항상 건강하고
1: 항상 건강하고
0: 사랑받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1: 사랑받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0: 그렇지 그렇지!
2: 이보시게 영감님!
0: 아이고 학사양반들!
3: 무슨 일이 있어?
2: 5월 가정의 달을 축하하기 위해 신통방통한 물건을 가져왔소!
0: 신통방통한 물건?
2: 이것은 죽방울이란 물건이요! 잘 보시오! 학사양반 부탁합니다!

0: 댄스를 보여준 학생분께 큰 박수 부탁드려요.
1: 영감님, 이것이 나라입니다. 복을 전하는 강렬히도 내리고 왔어.
2: 그게 첫

한 아이가 장단에 맞춰 흥에 겨워 춤을 추고 있다. 조선 최고 궁중화원 김홍도의 무동. 그런데 이 그림엔 몇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다. 춤추는 아이와 악사 6명. 무동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조선 정조 때의 화가 단원 김홍도. 20대 초반에 궁중화원으로 명성을 날린 천재 화가다.

0: 무동은 김홍도의 풍속화첩 25개의 그림 중에 하나로 김홍도 풍속화첩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명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 중에서 무동의 백미는 무용반주하는 모습을 순간 포착하여 그렸다는 것. 긴 소맥자락을 허공으로 흩날리며 춤추는 아이의 모습이 화면 밖으로 뛰쳐나올 듯이 역동적이다. 살아있는 표정과 숨죽이는 호흡까지 그대로 느껴지는 현장감. 하지만 주목할 것은 악사들. 자세히 보면 악사들이 연주하는 악기들이 제각각 다르다. 좌고, 장구, 피리, 대금, 해금 순으로 앉아 무용반주를 하고 있다. 피리 연주자만 두 명이고 나머진 한 명씩이다. 이러한 악기 편성을 사면 육각이라고 한다. 본래 사면 육각은 글자 뜻 그대로만 보자면 세 개의 현악기와 여섯 개의 관악기를 의미한다. 악사의 복장을 보면 장구, 피리, 대금 악사는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있다. 좌고, 피리, 해금 악사는 모자의 끝부분이 뾰족한 형태의 전립을 쓰고 소매의 폭이 짧은 협수를 입고 있다. 피리 한 사람과 해금은 그 위에 크자를 덧입었다. 조선시대엔 착용하는 관모와 복식에 따라 신분을 나타낸다. 즉, 악사의 복식이 다르다는 것은 서로 소속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립 형태의 모자와 크자를 착용한 악사는 군악대에 해당하는 세악소. 그리고 갓에 두루마기를 걸친 악사는 민간에서 활동하는 직업 연주자들이다. 실제로 궁중악사들은 민간 예인 집단 출신이 대부분이었고 궁중에 일이 없을 때는 민간에서도 연주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 그림은 관청에 속해 있는 악사와 민간의 악사가 함께 연주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도 일반적인 연주 자세와 다른 점이 발견된다. 좌고를 치는 악사는 북채를 두 개 들고 연주하고 있는데 현재 좌고는 북채 한 개로 연주한다. 섬세함과 정교함이 돋보이는 악사의 모습에서 김홍도의 국악기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김홍도의 무동 속에는 무동의 춤사위뿐 아니라 우리 전통악기의 신명나는 연주와 흥을 실감나게 그려냈다.
2: 장원을 차지했다고
3: 공학 대상을 받은 2016 장원들 모여라 특집.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됩니다.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내가 나를 견디기 어려워졌다. 조용히 마음의 전원을 끈 것처럼
2: 마음이 무너질 때 연결되는 번호 109 당신의 마음을 먼저 들어줍니다.

0: 이리 한참 논일 적에 그렇지. 별주부가 또 한 곳을 바라보니 그곳에서는 토끼가 있을 듯 허여 화상을 피어들고 보니 토끼가 있는지라.
1: 그렇지.
0: 저기 저건 너 조둥이 벌거너광 얼숭덜숭언게 토토토 도생원 아니오 하고 풀른다는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 턱으로만 밀고 나와 아래 턱이 뻣뻣해져서 토자를 호자로 바꿔 불러 버는디.
1: 그렇지.
0: 저기 저건 너 조둥이 벌거너고 얼숭덜숭언게 그렇지. 토토토 오생원 아니오 하고 불러노니 첩첩 산중 호랭이가 생원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듣고 내려오는디. 밤 내려온다 밤이 내려온다 송린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뽀망 헐쑥 헐쑥 보이는 얀뜻 한 발이나 넘고 동예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새나무 같은 발톱으로 엄동 서른 백설적으로 잔디뿔의 왕모래 차라라라라라라라 치며 조황님 쩍 벌리고 자리 앞에가 옷 뚝성 홍앵앵앵 어느 소지 산천에 뜨덥고 땅이 툭 꺼지난 자라가 깜짝 놀라 목을 움채고 가만히 엎졌을지
2: 우리의 공간 우리의 음악 김윤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판소리 수군가 중 범 내려오는 대목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대목은 다양하게 재해석되면서 우리 음악의 흥과 신명을 알렸는데요.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도 우리 음악에 담긴 흥과 신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는요. 떼창과 떼춤을 부르는 흥폭발 에너지로 전 세계 관객들을 들썩이게 만드는 팀입니다. 악당 광칠.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일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즐겨 내일은 내일로 걱정은 저걸 버려 버려 오늘은 오늘 일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즐겨 내일은 내일로 에우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즐겨 내일은 내일로 걱정은 저 멀리 버려 버려 오늘은 오늘 일로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즐겨 내일은 내일로 매우 차라.

0: 네, 노래의 몸을 맡기고 춤을 매우 춰 보셨나요, 여러분들? 악당광칠의 매우 춰라 만나봤고요. 악당광칠의 초령, 6월, 김해학대 세 분을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아, 정말 멋있는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사실 에너지가 늘 넘치고 또 이렇게 라이브로 보니까요. 이 현장에서 느끼는 생동감이 정말 더한 노래였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악당광칠의 노래를 들으면서 같이 함께 뭔가 진짜 춤을 추고 계시지 않았을까.
1: 저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 너머에 시청자분들이.
0: 아, 에너지가 엄청 넘치시더라고요. 사실 또 악당광칠이 예명을 다 쓰고 있다고 했어요. 방금 네, 제가 또 소개드렸던 것처럼 그냥 총 멤버분들이 8분이잖아요. 네. 8분만에 다 예명이 있는 거잖아요.
1: 한 명 빼고.
0: 네.
1: 가야금 하시는 분이 네. 성함이 특이해서 아. 이거는 예명을 쓸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본명으로 그 분만.
0: 그러면 잠깐 짧게 어떤 예명이 있는지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2: 일단 여기 대표님부터 네.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약이 되는 대금을 들려주겠다 해서
0: 아, 그래서 김약대.
2: 김약대라고 아. 이렇게 지으셨고 네. 그리고 또 저희 그 생황부시는 선생님
0: 네네.
2: 향이 선생님은 이제 이만월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계신데
0: 만월.
2: 네.
1: 얼굴 동그래가지고
2: 동근 달같다 아. 되게 밝다 네네. 그래서 그런 이미지적인 것들을 좀 가져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네. 아까 또 본명을 쓰신 원먼동마루도 네. 있고요. 또 화를 또 잘 아쟁화를 최종 병기와 같다 네. 이래가지고 이제 최종 병기활이라고 붙인 분도 있으시고
0: 오.
2: 이제 바라 플레이어 아까 퍼커션이랑 뭐 타악을 담당하시는 네네. 어떤 여자분 선우 바라바

0: 바라바라밤 바라를 좀 잘 활용하신다 해가지고 네 그렇게 재밌는 닉네임도 있고요. 오. 그리고 또 붕편의 달인이라고 해가지고 장구 치시는 전궁달이라고 또 지었고요. 네, 여기 보컬은 약간 기생의 이름을 좀 따온 게 있어요. 네네. 느낌으로 그래서 기녀 느낌으로 좀 따봤는데 여기는 광칠과의 인연이 약간 6월에 닿아 있어요.
1: 아~ 생일도 6월에 합류했습니다. 네. 아~ 6월에 합류했고 그리고 생일도 6월이고 네. 원래 본명은 유진인데 네. 뒤에 이제 월을 붙여가지고 6월.
2: 아 6월과 또 인연이 깊으시네요.
1: 맞습니다.
0: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겉보기에 되게 왜소해 보이고 작지만 네. 그 안에 담긴 영혼이 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약간 작은 거인의 닉네임을 좀 써보자 해서 초령이라고 초령. 한번 지어봤어요.
2: 각자의 멤버들의 어떤 예명을 지어진 그 비하인드가 되게 재밌네요. 사실 악당 광칠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창단된 지가 벌써 이제 10주년 정도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뭐 국내는 물론 정말 해외에서도 인기가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1: 최근에 저희가 유럽 투어를 다녀왔었습니다. 아, 유럽 투어를 다녀왔었는데 네네네네. 그때 이제 어디였었죠? 어디 클럽을 한번 갔었는데 네. 그 클럽에서 스탠딩 공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매진이 되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2: 스탠딩 공연인데도 네. 불구하고
1: 그래가지고 이제 아,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쫙 들어갔는데 이제 관객분들이 팍 이렇게 꽉 채워가지고 막 이렇게 맥주 들고 이렇게 계셨을 때 그 아 그 희열이 진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2: 아 진짜 벅찼을 것 같다. 사실 또 국내 가 아니라 해외에서 그렇게 뭔가의 어떤 악당 광칠의 음악을 반겨주고 그리고 또 그 음악을 들었을 때 반응들은 사실 또 어땠어요?
1: 이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꼈을 때는 조금 더 자유로운 경향이 더 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막 압박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성장해야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아. 그냥 내가 추고 싶은 대로 이렇게 추고 그리고 춤사도 엄청 다양해요. 막 네. 진짜 막 이렇게 막 추시는 분들
2: 관객들이
1: 있고, 네, 관객들이 네. 그래서 막 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막 계시고
2: 진짜 매우 철하네요. 네,
1: 매우 철하네요.
2: 그 대표님께서도 어떠셨습니까?
3: 저는 해외에서 가장 인상이 남는 경우는 그 스위스에 있는 저희 팬분이 하나 계시는데
2: 아 스위스에
3: 네 현지 분이시거든요. 네. 스위스 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클럽에서 공연을 할 때 맨 앞에 자리를 잡고 계시는데 네. 저희 노래를 다 따라 부르시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놀라워서 2년 전이었거든요. 네, 네. 얘기하다가 이제 말고 바이바이 했는데 올해 저희가 스위스를 갔었는데 네. 그분을 또 뵀어요. 네. 또 뵈서 스위스에 제가 공연이 한 두세 번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두 번을 다 오셔서 그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보고 그 기억이 아주 전 좀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전생이 한국 사람이 아닐까?
2: 어, 진짜로 근데 어쨌든 그 전곡을 다 같이 따라했다는
3: 전곡을 다 외우고 있었어요.
2: 그 악당 광칠의 사실 매력이에요. 저 봤을 때는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노래. 그리고 약간 반복되는 약간 후렴구 안에서도 관객들이 이렇게 악당 광칠의 음악을 듣다 보면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 라는 느낌을 저도 같이 함께 느꼈거든요. 제가 그때 1집이었나요? 영정거리?
1: 네네네 맞아요.
2: 저도 그 노래가 처음 나왔었을 때 들었을 때 이렇게 훅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0: 그런 묘한 매력을 갖고 있는 게 악당 광채의 색깔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관객들을 만났을 때 가장 통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악당 광채가 생각하는 본인들의 어떤 음악의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1: 일단은 그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다 국악기잖아요. 대부분 네. 악기들이.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하시는 게 일단 처음에는 큰 것 같고 그런데 그 안에서 새로운 사운드나 익숙한 사운드도 같이 들리니까 네. 그 부분에서 엄청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 전통 악기나 특색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살리면서 대중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관객분들께서 되게 익숙하지 않은 소리가 들리는데 뭔가 익숙한 게 들려 약간 이렇게 해서 하셔가지고 거기에 엄청 많이 관심을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네. 특히 생황을 엄청 신기하세요. 뭐냐고 항상 뭐냐고 도대체 저 악기 뭐냐고 막 이러면서
0: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생긴 것도 좀 사람들이 봤을 때 맞아요. 신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0: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악기의 소리 또한 네. 되게 신비롭잖아요.
1: 맞아요. 신비롭고 해서.
0: 관객분들께서 특히나 또 외국 관객분들은 저 악기가 무슨 악기일까요? 저게 무슨 소리일까? 되게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 무대 위에서도 관객들을 마주할 때 네. 먼저 하기 전에 뭔가 이제 같이 함께 떼창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노래들을 조금 알려드리면서 같이 함께 그런 시간들을 갖나요?
1: 아, 네, 영정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정거리를 할 때 저희가 조금씩 알려드리고 같이 따라 부를 수 있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문쿠시라는 곡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한번 보여준다고 데려왔거든요.
0: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런 거 가감없이 보여주셔야 돼요.
2: 한번 보여주세요. 아, 이게 말씀했다시피 저희는 떼창을 좀 유도를 하는 게 좀 매력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같이 신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쿵쿵쿵 집중 나를 봐요 쾅쾅쾅 지금이야 손을 들고 크랑크랑크랑크랑 리듬을 타도들랑 캥캥 너나도 다 같이 쿵쿵쿵 쿵쿵쿵 쾅쾅쾅
0: 쾅쾅쾅
2: 이렇게 네, 좀
0: 할 수밖에 없다. 하게 만드네.
1: 이렇게 눈을 이렇게 크게 뜨면서 네. 이제 하라고 네, 앞으로 가가지고
0: 불안해. 아, 약간 그런 진짜 매력이 있네요. 관객들이 따라할 수밖에 없을 그런 매력을 갖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잠깐이지만 이렇게 금방 따라할 수 있게끔 쉽게 유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재밌대요, 참. 아, 근데 또 이렇게 흥이 폭발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악당 광칠이 또 아주 중요한 앨범을 또 준비하고 계신다면서요? 3집 앨범이라고 했죠? 잠깐 한번 소개해 주세요.
2: 제가 생각하는 3집 앨범은요, 좀 약간 나약한 인간의 그런 성장 일기와 같다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했거든요.
0: 네네.
2: 제가 처음에 이제 악당 광칠에 합류하게 됐을 때는 이 3집에 대한 가사와 뭐 이런 곡 작업들이 이미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그런 잘 모르겠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 일단은 가사 외우고 네. 음숙지하는 데만 너무 급급했었는데 네. 저도 이제 광칠을 겪어오고 같이 공연을 하고 무대를 서고 또 곡 작업을 하면서 아 나도 좀 내 스스로가 많이 나약하다 하고 좀 절망하는 날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외부에서 그런 나의 잘못된 것들을 찾기보다는 내 스스로 안에서 돌아보고서 그 해결책이 결국 내 안에 있었다라는 걸 깨닫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0: 네.
2: 그런 우리 인간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은 이번 3집 앨범이 9월 2일인가요?
1: 네, 9월 2일 저희 콘서트를 9월 2일. 합니다.
0: 콘서트
1: 네,
0: 9월 2일.
2: 네, 극장 용에서 네. 저희가 콘서트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0: 아, 그러면 앨범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에 그 앨범의 수록곡들을 거기서 들어볼 수 있는 건가요?
1: 네, 맞아요. 맞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엄청난 앨범이 나오기 전에 그 곡을 라이브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맞아요.
0: 여러분들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1: Don't miss out.
0: 아, 유월 씨는 이렇게 보는데 약간 팝 가수 같아요.
1: 아, 정말요? 네. Thank you.
0: 진짜로 저도 너무 궁금한 공연이에요. 제가 또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그 앨범 중에서 한 곡을 같이 함께 또 참여하게
2: 맞아요.
0: 됐습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0: 여러분들.
2: 너무 감사합니다.
0: 궁금하시죠? 저도 사실 그 노래를 듣고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악당 광칠만의 색이 또 들어가 있지만 이번에도 3집에서는 전혀 다른 또 음악의 결과 스타일이 나온 것 같아서 저 역시도 이 음악을 들었을 때 이 나오는 전 집에 있는 그 음악들이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다음을 정말 궁금하게 만드는 악당 광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그 3집 곡 중에서 이 아지트에서 또 한번 신곡을 들려준다고 하는데 어떤 곡일까요, 대표님?
3: 네. 타라는 곡인데요.
0: 타.
3: 네, TA 해서 네. 타인데 제가 듣기에 이제 T가 별을 상징한다고 들었어요.
0: 네.
3: 그래서 이제 그 영어권 알파벳을 쓰는 모든 나라에서 아스트로든 스타든 이렇게 별을 상징하는 단어에는 무조건 T가 들어간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은 이제 한 사람이 한 번도 이제 신을 찾지 않았던 사람, 뭔가 네. 인생을 평탄하게 잘 살다가
0: 네.
3: 이제 어느 순간 한번 꼬꾸라져서 뭔가 기대일 만한 어떤 것을 처음으로 찾게 되는 사람이 이 고통에서 나를 좀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간절함을 이 곡에 좀 표현해봤습니다.
0: 기대됩니다. 보통 30 앨범에 이제 한 몇 곡 정도가 있을까요?
3: 지금 현재 12곡.
0: 와, 진짜 많네요. 네. 그러면 그 12곡의 작업들을 어떤 식으로 같이 함께 작업하셨을까요?
3: 아, 이번에 작업을

0: 할 때는 여러 가지 곡을 만드는 것도 중요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이걸 어떻게 전달하지라는 생각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1: 네.
0: 그래서 전체의 서사가 하나 있고요. 그 서사에 한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여정들을 중간중간에 딱 있고
1: 네.
0: 그 중간중간에 있는 여정들에서 이렇게 플랫들을 쳐서
1: 네.
0: 이 상황에는 나라면 어떤 말을 얘기할까? 이 상황에 나라는 어떤 얘기를 얘기할까?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거기에 맞는 가사들을 이제 단원들이 다 쓰게 됐고요.
1: 네.
0: 그래서 그 곡을 바탕으로 뭔가 사운드를 더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게 좀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면 어쨌든 전체 같은 팀 안에서 공동 작업으로 다 이루어진 거네요. 그러면 더더욱이나 이 앨범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정말 많이 가는 그런 앨범이 될 것 같은데 너무 기대됩니다. 우선 그러면 타에 이어서 음악을 한 곡 더 준비했다는데 그 곡은 어떤 곡일까요?
2: 그 곡은 이제 히히라는 곡인데요.
1: 히히.
2: 네, 저희 정규 앨범 2집에 네. 들어있는 곡입니다.
1: 네.
2: 근데 히히가 웃음소리잖아요.
1: 네.
2: 근데 이 곡이 제가 이제 에너지가 넘치고 항상 이렇게 활발한 편이긴 하지만
1: 네.
2: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근데 막 내가 활발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뭐. 디프레스 되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 그냥 막 한번 이렇게 억지로 막 웃어본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단장님께서 항상 히히를 이제 소개하면서 했었던 말이
1: 네.
2: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먼저 웃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1: 대표님 어떻게 여기 악당광칠의 복지는 어떻게 되나요?
2: 그런 말 한 적이 있으셔서
1: 네.
2: 이제 너무 힘들 때 이제 한번 억지로 웃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뭔가 어색하고 막 낯설고 하더라고요. 근데
1: 네.
2: 이게 내가 억지로 나의 이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억지로라도 긍정적으로 돌렸을 때
1: 네.
2: 그게 서서히 효과가 있는 것을 느끼고 뭔가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런 시간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좀 그냥 막 이렇게 좀 다 털어내는 시간들을 좀 가셨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들어서 준비한 곡입니다.
1: 히히라는 곡을 이제 마지막 곡으로 들려주신다는 거죠?
2: 네, 맞아요.
1: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진짜 30 앨범도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2집 앨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봤어요. 그때 나왔을 때.
2: 진짜요? 네, 당시에?
1: 모르시겠지만 제가 은근히 숨어 있는 팬이랍니다.
2: 땡큐.
1: 네, 그러면 다음 무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3집 앨범과 기념 공연도 정말 대박 나길 바라면서요. 세 분 오늘 정말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그럼 악당광칠의 타 그리고 히히 두 곡을 이어서 만나보시죠.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우리의 음악의 흥과 신명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음악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악의 흥과 신명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물놀이죠. 1978년 탄생한 이 사물놀이는요, 세계 곳곳에 관객들을 매료시켰고요. 또 사물놀이에 빠져든 사람들을 사물놀이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만나볼 두 번째 게스트는요, 이 사물놀이를 이 시대의 감각에 맞게 선보이는 팀입니다. 사물놀이의 장단과 또 연주 방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사물놀이 느닷, 함께 만나보시죠.

0: 야, 제목처럼 정말 와, 킬링 비트였습니다. 우리 장단의 멋에 빠져드는 그런 무대였는데요. 사물놀이 느닷의 이준영, 권서루 이두 분을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예.
0: 아니, 근데 아니 팔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약간 혀가 그러신 것 같은데 혀까지 마비되셨습니까?
1: 아, 이게 차라리 악기 치는 게 낫지.
0: 네.
1: 인터뷰는 좀 사실 어려워요, 이게.
0: 네, 사실 아지트에 처음 오셨으니까 우리 멤버분들도 하나하나씩 한분한 분씩 소개해 주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1: 네,
0: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사물놀이 느닷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형이고요.
0: 네.
1: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권서루 씨는 꽹과리를 또 맡고 계시고,
0: 네.
1: 그리고 북을 치는 주영호,
0: 네.
1: 그리고 징을 치는 표한진, 또 장구를 치는 박성근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데,
0: 네.
1: 객원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항상 늘 같이 하는
0: 네.
1: 그런 객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인원은 5명입니다.
0: 네, 5명으로 이루어진 느닷.
1: 네.
0: 제가 이제 아까 그 리허설의 무대를 보고 진짜 막 심장이 터져나올 듯이 벅찼거든요. 이거는 정말 서로 죽자고 만든 약간 그런 곡인 거죠?
1: 원래는 조금 편하고
0: 네.
1: 사물놀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서
0: 네.
1: 이거보단 우리가 조금 할수 있게 조금 편하고
0: 네.
1: 쉬운 음악을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0: 쉬운 음악이요?
1: 아, 쉽지 않게 됐어요.
0: 이건 정말 죽자고 만든 곡인 것처럼
1: 네.
0: 보는 사람도 손에 땀이 쥐어지고 약간 산소통이 필요했어요.
1: 아, 저희는 숨 막히는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죽을
0: 그래서
1: 것 같아요.
0: 처음부터 끝까지 곡의 처음과 마지막 끝까지 진짜 숨 죽이면서 약간 과호흡이 올 것처럼 정말로 그런 포인트, 그러니까 킬링 포인트가 진짜 많았거든요.

0: 정말 숨이 막힌다니까요.
1: 이걸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습니까?
0: 아, 킬링 비트는 네. 사실상 저희 이제 전통 장단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풍물 네. 이런 장단들 모티브로 사물놀이가 이렇게 나왔듯이 네. 지금 그런 장단들을 가지고 저희들만이 할 수 있는 현대적인 조금 것을 조금 풀어보고자 네. 저희가 계속 이제 시도해 왔던 그런 어떤 음악적인 형태를 조금 네. 바꿔보고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네. 이게 사실 매번 저희들도 실험적인 무대를 하고 있는 거라서 네. 어떤 게 가장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항상 이렇게 전통을 가지고 재해석을 하고 있다. 네.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다.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네. 예, 킬링비트는 그런 식으로 네. 각 지역에 있는 장당들을 아주 좀 가장 중요한 대목들만 네. 모아서 이렇게 보여준다. 이런 이름으로 킬링비트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1: 그러니까 판소리라고 치면 이런 눈대목들을 그렇죠. 모아서 엮어가지고 네. 하이라이트처럼 만든 거네요.
0: 맞습니다.
1: 아, 느닷이라는 이름이 참 특이하기도 해요. 이 느닷은 어떻게 지어진 이름입니까?
0: 느닷은 느닷 없다의 그런 순 한글이고 네. 그리고 영어로는 새로운 점 네.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느닷없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뭔가의 새로운 점을 하나 이렇게 딱 찍어주겠다. 네. 이런 느낌의 어떤 저희의 팀 소개가 되겠습니다.
1: 아, 네. 또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공연도 많이 가셨잖아요.
0: 네.
1: 해외 관객들은 진짜 뭐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가보면 어떠세요?
2: 해외 공연을 저희가 그래도 좀 많이 다니는 편인데 네. 해외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사실 사물놀이가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네.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아요. 왜냐면은 외국 분들도 아 저게 사물놀이구나 한국에서 왔구나라고 말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그 다음에 뭔가 모르게 외국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자유롭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왜냐면 저희가 연주를 했을 때 꺼리낌 없이 같이 움직여주시고 네. 같이 즐거워해주시는 것이 너무 기뻤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 네 가지 악기로 네. 대한민국을 알리고 뭐 외국 분들이 저희를 보면서 한국은 참 대단한 음악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말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같아서 외국에 네. 나갈 때마다 참 애국심이 참 듭니다.
1: 네. 네. 대표님은 어떠세요? 약간 김독수 스님 같은 이렇게 그런 말씀 많이 듣죠.
0: 외국에서도 많이 들어요.
1: 네. 진짜?
0: 네, 진짜. 김독수 선 이러면서.
1: 약간 착각. 이게 관객분들이 약간
0: 맞아요.
1: 김덕수 선생님인가?
0: 저랑 헷갈려 하세요. 선생님이랑. 아 근데 실제로 김덕수 선생님하고 다닐 때도 네. 좀 많이 헷갈려 하셨어요.
1: 약간
0: 너무 닮아가지고.
1: 뭔가 이제 김덕수 선생님의 어떤 가족.
2: 네, 맞아요.
0: 아드님. 성이 달라요.
1: 아 그러니까
0: 성이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1: 봤을 때 네. 봤을 때 아드님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너무 사람들은... 이제 닮았으니까.
0: 네
1: 싫으세요? 싫으세요?
0: 아니에요 그냥 네. 이 얘기는 그만하죠 이제
1: 방금 이제 외국 관객들을 네.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너무 좋잖아요 사실
0: 특히 사실 외국 관광객들이 봤을 때는 네. 사실 너무나 좋아하고 네. 뭐 반응이 너무 폭발력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도 너무 하면서 뿌듯하죠.
1: 그럴 것 같아요.
0: 항상.
2: 저희가 약간 그 버스킹을 했거든요. 전 세계라기보다는 몇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뭐 유럽, 뭐 미국, 뭐 일본 뭐 이런 데를 막 다니면서 버스킹을 했는데 길거리에서 공연할 때 정말 사람들이 눈을 떼지 않고 같이 함께 해주시고 정말 너무 즐거운 시간들을 추억을 만들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또 멕시코를 다녀오셨다면서요?
2: 네 맞습니다.
1: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월드컵이 열리는 곳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데 어떠셨어요?
0: 그래서 멕시코랑 경기를 또 같은 조에 편성이 돼가지고 맞잖아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딱 그 경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돌아왔어요. 무서워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1: 네. 네.
0: 다행이었어요.
2: 그래서 다행히 멕시코라는 나라가 조금 저는 저한테는 조금 되게 이런 흥이 많고 되게 그리고 좀 거칠 수 있다라는 네네. 생각을 하고 딱 갔는데. 웬걸요? 이게 사람들이 사물놀이를 너무 좋아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1: 아니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야.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2: 예, 네, 맞습니다.
1: 진짜
2: 예.
1: 그럴 수밖에 없어. 이 이렇게 이 두드리는 그 어떤 비트감이 네. 가슴을 꽝꽝 때리거든요.

0: 아, 저는 진짜 그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1: 왜 잘했잖아요.
2: 근데 되게 잘 따라쳐서 너무 놀랬는데.
0: 그러니까요. 너무 열심히 잘 따라해 주셨는데 멕시코가 고지대예요.
1: 어.
0: 고지대여서 이게 탈출 막 들고 뛰어야 되잖아요.
1: 네네네.
0: 막 뛰었더니 막 어지럽고 막 숨이 너무 차고 막 아. 입이 막 마르고 근데 막 사람들은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네. 열심히 따라하고 막 저는 더 열심히 해야겠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여긴 어디지? 난 누구지? 약간 이런 생각이
2: 잠도 못 자고
0: 잠도 못 자고 폭죽은 계속 터뜨리지 막 이렇게 해서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아.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한국 문화를 너무 사랑해 주시니까 할 수밖에 없었죠.
2: 느단만이 갖고 있는 약간 다양한 퍼포먼스와 그리고 거기다가 이준영 씨가 소리도 잘하시잖아요. 이제 소리까지 욕심을 내셔서
1: 제가요?
2: 네. 뭐 사실 네. 노래를 너무 잘하시고 사실 판소리도 판소리지만 경기목, 그러니까 경제목을 아 너무 잘 구사하세요.
1: 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잘 돼요.
2: 고향이 어디세요?
1: 고향 전라도인데 이상하게 왜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2: 아
1: 왜 그러죠?
2: 아, 또 이제 이게 약간 뭐랄까 그 타고난 거죠 사실.
1: 그냥 굴러가요.
2: 타고난 거지. 이 노래의 목도 타고나신 거예요.
1: 근데 이게 왜 굴러갔지?
0: 타고난 거지. 타고난 거라니까요.
2: 타고난 거야 정말로. 네.
0: 부러운 거죠.
1: 자기도 잘하잖아요.
2: 아니 저는 이제 원래 어렸을 때부터 판소리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는 이게 본업이지만.
1: 아니, 경기목도 잘 굴러가지 않나요?
2: 저요? 네. 저는 흉내 내는 거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저는 흉내 내는 거 진짜 구사하는 느낌이었어요.
1: 이런 과찬을.
0: 과찬인데요?
1: 아이고.
2: 아시죠 본인이 얼마나 약간 끼와 재주와 이런 것들이 되게 넘치시고.
1: 아니 조금은 알고는 있는데. 아이 계속 그냥 여기에서는 또 제 역할이 이런 거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사물놀이 레퍼토리에서는 어떻게든 그 비날이라는 것이 있고
2: 네.
1: 그리고 또 그런 장르로 봤을 때는 뭔가 소리곡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네. 제가 책임을 떠맡은 거죠 그냥.
2: 네. 아, 그 대표로서의 어깨가 네. 또 무거우니까
1: 네.
2: 앞으로의 또 느닷의 활동 계획을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 활동 계획은 저희가 이제 지금 2026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의 일환으로
2: 네.
1: 저희가 지역 대표 예술단체 그러니까 양평군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양평 아리랑이라는 네. 제목으로 지금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양평 그 지역 그 지자체 단체들하고 협업해서
2: 네.
1: 공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럼 그 공연이 언제 이제 올라가는 건가요?
1: 10월 말에.
2: 10월 말에.
1: 네, 10월 말에 이렇게 공연을 예정하고 있고 지금 아직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2: 네, 그러니까 네. 지금 한참 그 작업을 하고 계실 텐데
1: 네네네.
2: 느닷의 음악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뭐 연희, 뭐 사물놀이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춤과 소리까지 다 하나로 여기 느닷 공연을 보면 다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느닷만이 갖고 있는 색깔. 그러니까 진짜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연희 팀이 아닌가. 그리고 나의 가슴을 확확 치는 약간 느닷 없이가 아니라 속 걱정 없이 죽게 만드는 약간 보면 약간 진짜 그런
1: 얼씨구.
2: 곡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뭔가 이게 쾅쾅 치는 그런 팀인 것 같습니다.
1: 완전 하트 브레이커네.
2: 그래서 네. 이제 첫 번째 곡으로는 이제 킬링 비트를 네. 들려주셨는데 다음 무대에서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
1: 다음 무대는 저희가 메나리 추건꽃을 준비를 했습니다.
2: 네.
1: 메나리 추건꽃은 메나리 선율을 저희가 조금 입혀가지고 경기도 당꽃에 나오는
2: 네.
1: 그런 장단하고 조금 결합을 한번 시켜봤어요.
2: 그러면은 그 곡 또 한번 모두가 다 산소가 필요한 그런 곡인가요?
1: 아니에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2: 네.
1: 내용 자체가
2: 네.
1: 여러분들 뭐 돈 많이 버시고
2: 네.
1: 건강하시고
2: 네.
1: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지시게끔
2: 네.
1: 그렇게 약간 축원하는 내용들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 네.
1: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2: 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진짜 이런 훌륭한 연주들을 오랫동안 들을 수 있게끔 진짜 건강관리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손목관리.
1: 네. 네.

0: 손목 관리, 목 관리 진짜 모두 모두 건강하게 정말 오랫동안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네.
2: 네. 규수 씨도 건강 관리 잘하시고.
0: 아, 그럼요. 저도 네. 같이 함께. 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1: 네.
0: 느닷.
2: 감사합니다.
0: 화이팅!
1: 화이팅! 화이팅!
0: 네. 그럼 느닷이 전하는 흥겨운 덕담, 메나리 추건꽃.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우리의 음악의 흥과 신명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음악인들을 만나봤습니다. 흔히 우리 음악에 한 해의 정서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무대를 통해서 우리 음악의 흥과 신명도 가득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또 승화시키고 흥을 신명으로 풀어내면서 삶의 에너지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음악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음악에 담긴 흥겨운 매력을 마음껏 느끼셨길 바라면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터질

0: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살살 다녀면 된다.
0: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2: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공감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불안해서 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6: 예뻐지려고 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7: 호기심으로 시작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8: 청소년 마약,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평범한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0: 춤추거리고 건너간다.
1: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 살살 다녹여 낸다.
1: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3: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예술인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활동 중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업무상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두의 예술이 안전할 수 있도록 예술인 산재보험.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연입니다.
0: 자, 오늘 첫 무대는 홍지아 친구가 가야금 병창 세 타령으로 아주 흥겹게 꾸며줬는데요. 지아 친구는 이 노래 들어볼래 한 출연 신청을 직접 한 친구잖아요.
1: 그러니까요. 네. 그동안 신청자 특집을 두 번 했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또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0: 자, 직접 사연을 보내고 출연을 정말 학수고대해온 만큼 네. 오늘 이 친구들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떨릴 것 같습니다.
1: 얼마나 떨리겠어요.
0: 설레고.
1: 네. 네, 그래도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0: 자, 그럼 첫 무대를 꾸며준 홍지아 친구가 준비한 또 한 곡의 가야금 병창 무대 바로 만나보시죠.
2: 그때요 흥부제비. 본교 박씨를 입에 물고 멀리 조선을 나오는디 꼭 이렇게 둘러보면 나오겠다.

0: 네, 맑은 가야금 선율에 또 사랑스러운 목소리까지 눈과 귀가 모두 즐거운 무대였는데 과연 또 이 친구는 어떤 사연으로 이 노래 들어볼래를 찾아왔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가야금을 들을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0: 한 12살 가야금 요정 홍지아라고 합니다. 매주 TV를 보면서 같이 춤추고 노래를 따라 부르던 이 노래 들어볼래 프로그램에 제 사랑스러운 가야금 소리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 콩닥콩닥 뛰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됐어요. 국악이 지루하다는 편견은 싹 날려버릴 저의 무대, 놓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꼭 뽑아주세요 했습니다.
1: 야, 진짜 보통은 치킨을 뜯을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12살들은. 근데 가야금을 뜯고 신청에서부터 자신감이 넘치는 네. 굉장한 친구인데, 지아 친구가 신청서를 이렇게 보내놓고 잠을 잘 못 잤다고요? 왜요?
2: 네,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매일 밤 기도하느라 잠을 설쳤어요.
0: 아이고, 되게 해달라고? 네.
2: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네.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1: 왜 또 그런 걸 해?
0: 많이 기다린 만큼 출연 연락을 받았을 때 진짜 기뻤을 것 같은데 누가 제일 좋아했어요?
2: 엄마예요. 그날 저희 가족이 다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출연 안내 메시지를 확인하시더니 네. 대박이라고 소리를 지르셨고 저도 깜짝 놀라서 숟가락까지 떨어뜨렸는데요. 엄마가 할머니랑 이모, 삼촌, 할아버지께 전화 돌리시느라고 예. 휴대폰이 뜨거워질 정도였어요.
1: 공연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잘한 공연이 주로 많겠지만 지금 내가 생각해도 좀 약간 아찔했다 이런 공연도 기억나는 거 있어요?
2: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줄이 끊어져가지고 놀랬어. 일단은 어떻게 대처를 하긴 했는데 네. 너무 놀랬어요. 그때 끊어진 줄 연주할 때는 노래를 조금 더 크게 했었어요.
0: 이미 뭐 마음속은 프로네요.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2: 감사합니다.
0: 지아 친구 앞으로도 아름다운 소리 들려주길 저희가 응원할게요.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서 찾아왔을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3: 우리 국악을 내일을 만나는 시간,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부산 울산 최연소 소리그룹 수연소리예술단의 사운 친구들을 만나봅니다. 저희는 소리할 때가 가장 즐겁고 행복한 사운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4: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수연소리예술단 사운의 꿈은 무엇인가요?
5: 멋지게 성장해서 국악도 널리 알리고요. 이 노래 들어볼래 MC까지 되는 게 꿈이에요. 저희도 잘 할 수 있겠죠?
6: 앞으로 더욱더 멋지게 세상을 만날
7: 우리의 활약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주세요.

0: 자, 부산 울산의 최연소 소리그룹 수연소리 예술단 친구들. 나이는 어리지만 끼도 많고 소리도 정말 단단하네요.
1: 맞습니다. 정말 10년 후가 아주 기대되는 친구들이었는데요. 다음 무대의 주인공은 또 어떤 사연으로 찾아왔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정말 무대를 보는 내내 시선을 뗄 수 없었던 태평문 무대 잘 봤습니다. 자, 어떤 사연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중학교에 입학해서 새로 만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제가 무용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은 14살 김로아입니다. 초등학교 때 전교회장을 했는데 중학교에서도 꼭 도전해보고 싶어요. 평소에는 조금 수줍음이 많지만 무대에 오르면 누구보다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했어요.
0: 야, 방송이 나가면 학교에서 모르는 친구가 없을 것 같아요.
2: 아, 네.
0: 오늘 방송은 첫 출연이라고 들었어요.
2: 네, 맞아요.
0: 어때요? 많이 떨렸어요?
2: 네, 신기하기도 하고 좀 콩쿨보다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오늘 이 무대에 떨리기도 하지만 또 함께 손꼽아서 기다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장 많이 응원해준 사람은 누구예요?
2: 네, 미국에 살고 계신 이모 가족이 가장 특히 많이 응원을 해주셨는데요.
0: 네.
2: 친구들과 가족들이랑 함께 모여서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0: 좋은데 로아 친구는 그럼 무용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2: 엄마가 이제 무용을 전공하셔서 네. 제가 5살 때부터 발레를 시키셨는데요.
0: 5살 때부터?
2: 네. 근데 사극에 나온 한복이 너무 예뻐서
0: 예쁘죠.
2: 공공무용을 시작하게 됐는데 네. 이제 타길 잘한 것 같아요.
0: 되게. 그래요.
1: 무용하는 친구들끼리 또 연습도 많이 하는 만큼 함께하는 시간도 많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추억 같은 거 있어요?
2: 저희가 공연 의상을 맞추러 친구들이랑 서울 이제 창덕궁에 가서 사진도 찍고 산책도 하고 이렇게 정말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와요.
0: 진짜 얘기만 들어도 즐거운 서울 나들이 같은데 근데 무용하는 친구들만 공감하는 어떤 특별한 버릇이나 문화 같은 건 없나요?
2: 저희가 이제 서로 이제 무용복 이렇게 섞일 때가 있는데 네. 오래 연습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냄새만 맡아도 누구 무용복인지 알 수 있어요.
1: 그러니까 무용 실력뿐만 아니라 덩달아서 좀 후각도 발달하는
0: 냄새를 잘 맡는.
1: 네. 네.
0: 마지막으로 꼭 보여주고 싶은 나만의 장기가 있다.
2: 하츠투하츠의 루드 네. 춤을 살짝 보여드려도 될까요?
0: 걸그룹 댄스.
2: 네, 맞아요.
0: 그래, 한번 자 그럼 보여주세요. 네. 음악 필요하죠?
2: 네.
0: 네, 자 마이크 받아줄게요.

0: 야.
1: 진짜 보통 실력이 아니네요.
0: 그러니까요. 한국 무용할 때랑은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고 아이돌 춤도 이렇게 잘 추고 정말 끼가 넘치는 친구네요. 앞으로도 무용 열심히

0: 하고 또 전교 회장 목표도 꼭 이루길 응원할게요.
1: 네, 감사합니다.
2: 아자 아자. 네, 이번에는 또 어떤 친구가 찾아왔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이 노래 들어볼래 애청자이자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해금 전공 김소연입니다. 저는 해금 선율로 여러분들과 따뜻하게 소통하고 싶어서 신청했는데요. 오늘 제 연주로 해금의 깊은 매력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0: 네, 해금 선율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따뜻하게 소통하고 싶다고 사연을 보내준 김소연 친구의 해금 연주 잘 들었습니다.
1: 네, 소연 친구 말대로 해금은 이 슬픈 소리만 내는 슬픈 악기가 아니라 기쁨도 있고요. 또 그리움도 있는 다양한 그런 소리가 들어있는 악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니까요.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친구가 이 노래 들어볼래 문을 두드렸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정말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는 시원한 목청을 보여줬습니다. 미녀의 행을 제대로 보여줬는데 네. 어떤 친구인지 궁금해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민요를 사랑하는 10살 김소엘입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유치원 때부터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했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지역방송 태군 노래자랑에 나갔어요. 그 외에도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제 진짜 실력을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제 목청과 흥으로 여러분의 어깨를 들썩이게 해드릴게요. 꼭 뽑아주세요 했어요.
0: 전국 노래자랑은 사실 이제 한 번만 나가도 동네 스타가 되는데 네. 그때 무슨 노래 불렀어요?
2: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를 불렀는데
0: 심수봉?
2: 네.
0: 예.
2: 떨리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불렀어요.
0: 이야 대단하네. 야 그러면 당시에 불렀던 느낌 그대로 한번 불러줄 수 있어요?
2: 네. 눈앞에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0: 빠라밤. 아 빠라밤을 아는구나. 그러면 이 노래를 이해하는 친구입니다. 트로트로도 대회에 나가서 상까지 탔어요.
2: 네.
0: 미녀 대 트로트. 자 하나만 고른다면 어떤 거예요? 하나 둘 셋.
2: 미녀요.
0: 미녀다. 왜요?
2: 트로트도 재밌지만 미녀를 부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풀려요.
0: 스트레스 같은 거는 보통 어떨 때 좀 쌓이는 편인가요?
2: 수학 문제 풀 때요.
0: 수학할 때 쌓이지. 에이, 맞아요.
1: 쉽지가 않죠.
0: 예. 소혜 친구는 지금 5살 때부터 미녀를 배웠어요?
2: 네.
0: 그럼 제일 처음에 배운 미녀가 뭔지 생각나요?
2: 네. 아리랑이요. 5살 때 집에서 우연히 아리랑을 불렀는데 네. 근데 우리 엄마가 목청이 좋고 잘 부른다고 하셔서 네. 미녀학원에 등록하게 되었어요.
0: 아, 알아보셨네.
1: 소혜 친구가 생각하는 미녀의 가장 큰 매력은 뭐예요?
2: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0: 오.
2: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 노래를 듣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0: 오. 정말 이렇게 될성 부른 나무
1: 네.
0: 앞으로도 우리 소혜일 친구만의 시원한 목청으로 행복을 전하는 그런 소리꾼이 되길 저희도 응원할게요.
1: 응원할게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1: 자 계속해서 다음 친구는 또 어떤 사연으로 이 노래 들어볼래를 찾아왔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3: 이리 가도 싶니요 저 어리 가도 싶니요. 안녕하세요. 국립국악중학교에 재학 중인 김아영입니다. 저는 할머니를 따라서 민요를 시작했는데 어느새 제가 더 푹 빠져버렸어요. 많은 분들께 소도민요가 얼마나 멋진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신청했는데요. 혹시 민요는 다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아영이의 소도민요 기대해주세요.

0: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신청자 특집으로 함께했는데요.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한 친구들의 멋진 무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1: 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됐을 텐데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려준 덕분에 오늘 이렇게 멋진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0: 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신청한 출연한 친구들에게는 좋은 평생 남을 기억이 되고 앞으로 무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용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요. 오늘 방송에서 다 보여드리지 못한 친구들의 공연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 노래 들어볼래 인별그램을 찾아와주세요. 무대 밖 친구들의 다양한 모습과 특별한 이야기를 또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이 노래 들어볼래와 계속 함께해주세요.
0: 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 김하영 친구가 서도민요를 한 곡 더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에너지 절약도 전력 들어가는 거야. 5회부터 8회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돼.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거 1등급 타자로 바꿔.
1: 야 세탁기야, 넌 한 번 돌릴 때 크게 돌려.
2: 한 번에 빠져갑니다.
0: 26도로 걸어준 거 절약을 전략적으로.

0: 아니 뭐 놈의 사람들이 이렇게 잔뜩 모였나 그래?
1: 아이 사람이야 많건적건 간에 웬 영감이 남의 노름청에 나와 이렇게 난간이 떠드슈?
0: 하이가 이거 내 정신 좀 봐라.

0: 네. 안성 바우더기 콩꿀전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지아
1: 황민호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경기 신화회 오케스트라와 안성 남사당 바우더기 풍물단이 함께하는 장단의 민족 트랜스포머 공연인데요. 우리 이 공연이 제목이 바로 바우더기 콩쿨전이거든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아마도 바우더기라는 이름이 가장 큰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0: 그렇죠. 많은 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바우더기 과연 어떤 분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원래 이름은 김암덕이었다고 합니다.
0: 암덕이요?
1: 예, 예. 그래서 그 암자가 한자로 바위 암자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바위더기, 거기서 바우더기로 바뀐 거라고 하는데요.
0: 네.
1: 여성 최초로 남사당패를 이끄는 꼭두새가 되었다는 전설적인 인물이죠.
0: 아, 대단하네요. 네. 아주 대단한 분이시군요.
1: 사실은 꼭 여성이어서라기보다는 그 단체를 이끌만한 역량이 그만큼 있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이 우리 민족을 흔히 장단의 민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렇게 많은 종류의 장단 그리고 그 장단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많이 가진 나라들이 잘 없는데요. 아마 그 장단의 민족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남사당 패.
0: 예. 그래서 바우더기 그 이름을 걸고 그 영광의 이름을 과연 어떤 팀이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이걸로 저희가 오늘 공연을 한번 포인트로 잡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오늘은 관객 여러분들 스스로가 심사위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또 TV 프로그램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심사평을 하면서 공연을 관람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바우더기 콩쿨전의 첫 번째 무대인데요. 첫 번째 무대는 바로 K 덧배기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1: 네, 이 덧배기라는 게 덧보이다라는 뜻입니다.
0: 덧보이다. 사실 그러니까,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1: 네, 우리가 보통 평소에 쓰는 말로는 탈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탈춤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그 사회 부조리에 대한 분자, 그렇죠. 비판, 해악 약간 이런 말들로 이제 그 통영에서 쓰긴 합니다만 요즘 말로 보면
0: 네.
1: 약간 일종의 문화 시위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화 그런 생각입니다.
0: 그렇죠. 사실은 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기도스라고 해서 이 시대에 크고 작게 바라는 기도문을 올린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오픈 채팅방을 이렇게 마련해 놓은 거에도 여러분들이 공연을 감상하시면서 좋고 또 내가 크게 작게 바라는 기도가 있으시면은 이 채팅방을 통해서 같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관객 호응을 또 보고서는 여기서 또 너무 잘해주시는 분께는 저희가 선물도 준비해놨으니까요. 오픈 채팅방 아주 활용을 잘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네, 그리고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보통 이제 기도를 혹은 바라는 걸 이제 적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뭐 적으실 것 같아요?
0: 저는 좀 키가 작아서 네. 되진 않겠지만 키 좀 네. 크게 해주세요 라고 적겠죠.
1: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모든 분들이 행복하게 해주세요라든지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라든지 이렇게 그 범위가 불분명하고 대상이 조금 이렇게 넓은 경우는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대한
0: 아 그렇다면은 네. 제가 좀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네, 이런 것 될까요?
1: 또 얼마인지 액수가 있으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K-덧배기를 여러분 한번 감상하실 텐데요. 그러면 뜨거운 박수로 첫 번째 무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난 여름 총장의 사퇴를 주장하면서 농성했던 학생들은 예, 투쟁가가 아닌 어느 걸그룹의 노래를 불러서 시선을 모은 바가 있었죠. 밀레니얼 세대라 불리는 그들이 부른 노래는 바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였습니다.

0: 카톡창에도 올라왔던 이야기입니다만 익숙한 가락이 좀 낯설게 들리네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아마 앞서 탈춤이라고 말씀드려서 말뚝이도 나오고 양반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고 그런 거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아마 오늘 공연에서 여러 가지 그 관람 포인트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낯섦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낯섦이죠. 네. 그리고 저희가 탈춤을 굳이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않고 탈춤에서 탈을 쓰고 저희가 사회 풍자, 해악 하는 거에 의미를 두고 저희가 해봤는데요. 이쪽에 탈춤을 정말 탈을 쓰신 남자분은 부른 곡이
0: 비나리.
1: 비나리였죠. 네.
0: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비나리를 배워서 부른 지 지금 한 15년 이상 돼 가는데
1: 원래 뭐 하시는 분인지
0: 저는 이제 탁 연주자이니까요.
1: 예, 탁만 연주자입니다. 하시지 않거든요. 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과연 사회자들이 뭘 하는 사람들인가 궁금하실기도 할 텐데 네. 그 좋은 소리 좀 한번
0: 갑자기요?
1: 들려봐 주세요. 네, 갑자기.
0: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박수 없이 그냥 부르기는 좀 그렇고
1: 아유,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박수.
0: 그 아까 탈꿍께서 부르셨던 노래인데 상보

0: 들여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 시고! 두 번째 순서는 여러분들 지금 벌써부터 보고 계실 텐데요. 바로 줄타기 시간입니다.
0: 네, 얼음 위를 걷는 것 같다고 해서 남사당 용어로는 얼음산이라고 불렀습니다.
1: 네, 그래서 얼음산이, 처녀의 얼음산이가 줄을 타고요. 총각 풍물패가 나와서 판체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순서, 처녀 총각 줄타기,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0: 네, 처녀의 줄타기, 총각의 풍물, 그리고 오봉산타령까지. 네.
1: 예전에는 그 줄 타시는 분들 보면 우와 우와 이러고 이제 끝났는데 네. 요즘에는 줄 타시는 분들 보면 아이고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
0: 아, 네. 왜 많이 떨어져서요?
1: 네, 얼마나 이제 연습을 하고 얼마나 긴장을 하고 그 수많은 세월들을 어떻게 견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바우더기도 줄을 엄청 잘 탔다고 하잖아요. 아마 그 바우더기의 옛날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마지막에 연주자들의 그 율동이나 이런 걸 보면서
0: 그쵸.
1: 아, 이 공연이 바우더기 콩쿨 형식을 빌리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길 위에서 수많은 장단을 피워냈던 우리 그쵸. 또 선조들에 대한 오마주인 공연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0: 좋습니다. 네. 또 세 번째 순서가 우리가 준비가 네. 되어 있지요. 바로 사실은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에이 접시나 돌리자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1: 버나. 예.
0: 이번 순서는요 버나랑 또 정가가 어우러져서 여러분들께 선을 보일 겁니다.
1: 네, 아마도 버나와 그러니까 이 민속 예술의 최고봉인 이 버나 기예와 이 정가의 최고봉인 이 정가 이 가곡가사 시조 이런 노래들이 합쳐진다라는 게 사실은 그 전에는 시도가 안 됐던 일이죠.
0: 일단은요 보시고. 보시고 나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세 번째 무대입니다. 버나 정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그 많은 그 번화 공연을 봤는데 정말 많은 사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한 가지 사위로 이렇게 많은 박수를 받는 분은 대한민국에서 이 번화 돌리신 분이 처음이 아닐까라는
1: 그러니까
0: 생각이 듭니다.
1: 저는 근데 사실 좀 너무 카메라가 가깝게 잡아서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0: 카메라 이야기가 많으시더라고요. 예, 아마도 분장을 제가 제 경험으로 연주하면 땀이 나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분장을 너무 진하게 하면 눈에 땀이 들어가면 되게 쓰라리거든요.
1: 맞아요.
0: 아마 그래서 아마 신경을 좀 쓰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무사히 공연이 잘 끝났습니다. 아마도 처음 보는 공연이에요.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가족장에도
1: 그렇죠.
0: 그렇고 저도 옆에서 보면서 야 이걸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가 이름을 바꾸고 이제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로 재도약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연들이 새로움과 그리고 감동과 이런 것들을 다 잡았다.
1: 그렇죠.
0: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저도 팬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단원들을 또 얼마나 연습을 시켰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1: 그렇죠.
0: 지하 씨는 이제 단원이시니까 옆에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1: 원일 감독님이라고 그분이 오시고 나서 좀 굉장히 괴로워요. 좀 이렇게까지 돈을 벌어야 되나 싶고요. 네. 저기 앉아 계신데
0: 예, 예.
1: 우리 신랑이 그래도 안 된다고 그만두면 안 된다 그래서 예. 열심히 해봐요. 저기 네. 이 작품을 만드신 또 원일 네. 감독님 그리고 적극 연출님.
0: 네, 저 뒤에 또
1: 막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릴까요?
0: 네.
1: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또 있어요. 정가 듣기 참 좋으셨죠? 정가를 작창해주신 분이 바로 강권순 악장님이 네. 무대 뒤에서 계십니다.
0: 그리고 또 작곡을 해주신 예, 악장님이 한 분 더 계시죠.
1: 저기 뒤에 기타 메고 계신 우리 이희루 악장님이 음악 감독 그리고 작곡을 맡으셨습니다. 아우 진짜 잘 컸어요. 나도 저런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0: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경기신화의 오케스트라 그리고 안성 남사당 바우더기 풍물단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예술가를 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이죠.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해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모든 노력은 월급보다 항상 많습니다. 예, 그런 노력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순서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1: 네 바로 관객 참여하는 시간이지요. 바로 네 번째 이심이 놀이입니다. 그러면 네. 큰 박수로 우리가 전환을 한번 해볼까요? 큰 박수로 네 번째 이심이 놀음 함께 하시겠습니다.

0: 1층 B구역에 8열 6번.
1: 네, 그리고 1층 B구역에 8열 8번.
0: 네. 네, 1층 C구역에 1열 1번 분.
1: 그리고 1층 C구역에 12열 10번.
0: 네, 다 들으셨죠? 앞으로 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층 C구역에 13열 7번.
1: 그리고 1층 C구역에 15열 11번입니다.
0: 네, 1층 D구역에 6열 2번.
1: 그리고 1층 D구역에 7열 1번입니다.
0: 네, 1층 D구역에 12열 7번.
1: 그리고 1층 D구역 12열 9번.
0: 네, 1층 D구역에 16열 5번.
1: 그리고 1층 E구역에 18열 2번.
0: 네, 1층 D구역 18열에 3번.
1: 그리고 1층 D구역에 20열 9번.
0: 네, 1층 D구역 21열에 4번.
1: 그리고 1층 E구역에 5열에 4번.
0: 네, 1층 E구역 15열에 3번.
1: 그리고 1층 E구역 21열 3번.
0: 1층 E구역 13열 5번.
1: 그리고 1층 D구역 5열 9번입니다.
0: 네, 이렇게 20분이 지금 앞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조심히 나오시고요.
1: 그리고 무대가 회전을 천천히 하죠.
0: 네. 저희가 최대로 낼 수 있는 속도로 회전 무대를 돌려요. 네. 그래서 오신 분들은 제가 들어보니까 멀미가 엄청 난대요. 그 정도로 최대니까 한번 보세요.
1: 네, 그리고 그 남사당 놀이 중에서 이렇게 이시민 놀이, 꼭두각시 놀음은 저 막 뒤에 있는 사람들, 인형을 조정하는 사람들을 산바지라고, 대바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담을 받아주는 사람을 산바지라고 하는데요. 그 모습들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재밌게 관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람을 더 힘차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Ah!

0: 아따, 아닌 밤중도 아닌 벌건 대낮도 아닌 이 어두컴컴한데 말이야. 아니 가만 있어봐. 미스 박도 오고 미스 김도 오고. 아니 원놈의 사람들이 이렇게 잔뜩 모였나 그래?
1: 아이 사람이야 많건적건 간에 웬 영감이 남의 도룸청에 나와 이렇게 난간이 떠드슈?
0: 아이가 이거 내 정신 좀 봐라.

0: 아이고 여보게,
1: 어이?
0: 내가 그냥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1: 그럼
0: 저기 저 중국 청조라는 새가
1: 어이?
0: 저희 것은 흉년 들고 우리 것은 풍년 들었다 해서 양식 대박이라 얻어 먹으러 나온다네 그랴.
1: 아이 나오라 그러시오. 에헤.

0: 시끄러. 아이 정신없는 너 이거 누구야?
1: 아이 내가 누구냐고?
0: 그려.
1: 에 내가 박첨지 손자다.
0: 박첨지 손자야?
1: 어 그려.
0: 손자가 뭐 그렇게 사갔어?
1: 아 그야 내가 나이를 많이 잡섰으니까 그렇지.
0: 금년에 네 나이 몇인디?
1: 아 금년에 내 나이?
0: 그려.
1: 어이 가만. 아하 82살.
0: 82살?
1: 그려.
0: 그럼 네 할애비는?
1: 우리 할애비?
0: 그려.
1: 우리 할애비가 12살. 우리 아버지 7살.
0: 저런.
1: 우리 어머니 2살. 이 어린 것들이 되게 까불어.
0: 저 망할 놈 저거. 야 이놈아.
1: 어?
0: 시끄럽고 여기는 뭔 사러 나왔어?
1: 아니 오줌밭에 새가 많다길래? 아 새 쫓으러 나왔지.
0: 그래요? 넌 새나 쫓아라.
1: 한번 쫓아볼까?
0: 그래.
1: 허이야라 허이야라 허이야. 허이야라 허이야라 허이야. 예!
0: 아이고 정신은 놈놈 잘 잡아먹었네.
2: 후야. 후야.
0: 아이고 이 시뻘건 건 누구요?
2: 아이 내가 누구냐고?
0: 그려.
2: 아이 내가 바로 외상술값 잘 떼먹는 놈이다.
0: 아니 외상술값을 어떻게 하면 잘 떼먹는디야?
2: 아 일단 말이지.
0: 응.
2: 이 집 저 집 가서 술을 잔뜩 먹어.
0: 그렇지. 그러다가 돈 한 푼 없으면
2: 내가 언제 술 먹었나?
0: 허이씨고.
2: 어허이 날 술 안 먹었다니까.
0: 안 한 팍이 따로 없구나 그려.
2: 그렇지.
0: 그려.
2: 이 빨간 것은 남원의 홍생원이요.
0: 응.
2: 이 하얀 것은 수원의 백생원이다.
0: 아 그래서 자네가 홍백가로구나.
2: 그렇지 아나파지 따로 없지.
0: 어이 홍백가 양반.
2: 어?
0: 여기는 뭐 타러 나오셨어?
2: 아이 저 우주밭에 새가 많다길래
0: 어이.
2: 새 잡아다가 안주 삼아 먹으러 나왔지.
0: 그럼 새나 잡아서 안주나 해 드시라.

0: 잘 잡아먹는다.
1: 후야 후야.
0: 아이고 이렇게 이쁜 건 누구요?
1: 비생.
0: 비생?
1: 응.
2: 기생이면 기생이지 비생은 아하. 뭐요?
1: 아차 기생.
0: 너 요새 안 보이던데 어디 갔다 왔냐?
1: 저 거울.
0: 거울?
1: 어.
0: 야 한양이면 한양이고 서울이면 서울이지 거울은 또 뭐요?
1: 아하 아차 서울.
0: 서울은 뭐 다로 갔다 왔어?
1: 건반에 소리 배우러 갔다 왔죠.
0: 건반에다가 소리를 배우러 갔다 왔으면 너 소리 잘하겠구나.
1: 내가 소리하면 에이. 당신 똥구녕 쳐.
0: 똥구녕 그렇지 미치게 잘한단 말이지.
1: 그렇죠 미쳐 죽어 자빠질걸요.
0: 그래 그래 내가 미쳐 죽어 자빠지나 안 자빠지나 너 소리 한번 해봐라.
1: 한번 해볼게요.
0: 네. 그래.

0: 아이고 아까운 거 잡아먹겠다.
1: 후이요 후이요 후이요.
0: 누구 정신없어? 누구야 이게?
1: 파리다 파리.
0: 파리?
2: 그려 귀파리.
0: 귀파리가 뭐요?
2: 아니 귀파리가 뭐냐고?
0: 그려.
2: 아니 잘 들어봐. 내가 그려. 온열에 점심을 먹고 이렇게 낮잠을 자잖아.
0: 그렇지.
2: 아니 그럼 파리란 놈들이 얼굴에 잔뜩 하니 붙어.
0: 그럼 어떻게 해요?
2: 아니 그럴 때 내가 이 기르다가 설레설레 하고 흔들면 파리들이 죄다 쫓겨 들어가.
0: 아 그 근 귀로 설레설레 하면은 파리들이 죄다 쫓겨 들어가서 귀파리란 말이지?
2: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귀파리지.
0: 아 귀파리 양반.
2: 어?
0: 여기는 뭐 타러 나오셨어?
2: 아니 뭐 타러 나왔냐고?
0: 그려.
2: 저 오조밭에 새만 타길래 아니 귀로다가 쫓아주러 나왔지.
0: 그려. 새나 한번 쫓아보셔.
2: 한번 쫓아본다.
0: 에이.
1: 후이야 후이야 후이야 후이야.
0: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3: 먹는다.
0: 야 이놈아 얼른 나와.
3: 아, 나 똥 좀 싸고.
0: 밥 먹다 똥 싸자 이놈아.
3: 예예 또 나왔다.
0: 뒤로 나왔어 이놈아.
3: 아이고 어쩌자 비컹 그만하더라. 왜 불러?
0: 아이고 이놈이 야 이놈아 에? 저 용강이

0: 이심이란 놈이 어. 네 식구들 나오는 족족히 죄다 잡아먹고 너 나오면 마저 잡아먹겠다고 저 외뚜게 너 쭉 하고 엎드려 있어 이놈아 얼른 가 때려잡아
1: 그럼 잡아야 되겠네
0: 그려
1: 아니 이놈이 내가 일곱 동네 장사인 걸 모르나 이심이 잡으러 가세요

0: 저희가 이렇게 참여해서 공연을 만들어 보겠다. 네 번째 팀의 아주 야심찬 연출 아니었습니까?
1: 네. 이게 사실은 공연의 시작과 네. 끝. 네. 이걸 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보통 관객으로 가면 공연의 중간 과정만 즐기다 오는 건데 그걸 축약해서 보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0: 네, 그렇기도 하고요. 저희 이번 공연이 사실은 무대에서 예쁘고 멋있는 모습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시면은 저 끝까지 경기 아트센터에 가장 끝 벽까지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업등까지도 켜드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대도 안팎을 다 보셨고 네. 그리고 우리 이시민 노름의 덜미 인형극도 네. 그 안의 상황까지 함께 감상을 해보셨습니다.
1: 이제 한 순서만을 남겨두고 있죠.
0: 네, 이제 정말 대망의 마지막 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바로 네. 경기아트센터 길놀이라는 제목을 가진 팀입니다.
1: 이 길놀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풍패가 처음 들어왔을 때 첫 번째로 이제 하는 그 어떤 순서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마지막에 붙어 있는 이유는 또 다음 시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0: 네, 네 그렇기도 하고요. 오늘 여기에 오신 관객분들도 집에서 출발해서 이곳까지 오시는 그 동안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네. 그야말로 길놀이에요. 내가 어느 역을 거쳐서 어디를 통해서 이곳까지 오셔서 앉았나 이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지하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나왔던 길을 되짚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길이 예, 지금 이 길놀이처럼 놀이처럼 네, 늘 즐겁기를 저희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0: 마지막 순서에는 정말 또 대단한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죠?

0: 바로 안성 남사당 바우더기 풍물단의 단장이신 김봉만 예술감독님하고
1: 그리고 여성 최초의 삼루리 연주자로 많이 알려져 계신 분이죠. 박은하 명인이 함께 공연을 펼칩니다.
0: 네, 그러면 대망의 마지막 순서를 저희가 소개해드리면서 저희는 사회자는 여기서 또 인사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아트센터 길놀이 네. 함께 네. 보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 고맙습니다.

오늘은 경기 아트센터에서 장단의 민족 공연이 있는 날, 나는 6시 50분에 일어나서 아침 일찍 아르바이트를 가는 막내 아들을 위해서 간단한 음식을 차린다. 콘스프, 계란 후라이 하나, 바나나 하나 정성스럽게 마련해서 아들에게 준다. 내가 사는 지역은 용인 상갈동인데 수원 아트센터까지 전철을 타고 갈 예정이다. 상갈역까지 가가지고 지하철을 탄다. 지하철의 앞모습은 모두 비슷비슷하다.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을 쳐다본다. 아, 옛날 내가 학교를 다닐 때 지하철에서 책만 주구장창 받던 게 생각난다. 자, 지하철을 타고 영통역에 도착한다. 이 역을 지날 때마다 나는 고향이 생각난다. 내 고향은 통영인데 영통을 거꾸로 하면 통영이기 때문이다. 통영의 아름다운 바다와 좋은 사람들이 그립다. 아, 그리고 얼마 전에 통영 공연이 있었는데 나를 쏙 빼놓고 자기네들끼리만 다녀왔다. 에이. 자, 그러는 사이에 수원시청역에 도착했습니다. 수원시청역에 도착해서 긴 지하도를 지나서 높은 계단으로 올라가면 빨간 빛이 보이는데 그 너머에 경기도 아트센터가 있습니다. 그 아트센터에는 오늘 장단의 민족 공연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장단의 공연을 보고 장단의 민족 공연을 보고 위안도 되고 희망도 얻고 그리고 신명도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시리즈 세 번째 무대입니다. 연주자가 곧 작곡가였던 전통음악 시대의 창작 정신을 되살려 여섯 명의 연주자가 직접 쓴 창작 협주곡 초연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경풍감흥입니다. 가을 결실과 풍년의 기쁨, 감사한 마음을 다섯 편의 국악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창극단 정기공연, 그 이름 춘향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랑을 스스로 지켜낸 춘향의 이야기를 전통 판소리와 국악관현악, 춤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밀양문화관광재단 3대 아리랑 페스티벌입니다. 우리나라 3대 아리랑, 밀양, 정선, 진도, 각 지역의 아리랑과 전통, 현대, 글로벌 콘셉트의 무형유산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응로 예술제, 미술관 옆 음악회입니다. 미술관의 작품과 풍경, 그리고 국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가을밤 잔디광장에서 특별한 예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살살 다녀면 된다.
0: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2: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됩니다.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하는 태풍,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기상청이 태풍특보를 발표하면 침수, 해일 등 위험지역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창문, 간판, 선박 등은 미리 단단하게 고정시켜줍니다.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 여름철 안전의 시작입니다.

또 오래되고 이제 아버지 만드시는 게 쓰시는 분들은 다 인정을 해주시니까 또 조금씩 계속 오세요 찾으러. 안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 오시는 손님들이 양을 막 엄청 사가시는 건 아닌데 한 번 오시면 평생 손님이에요. 또. 아버지 하시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뒤에서 계속 보고서 조금씩 도와드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년도 더 됐는데 하다 보니까 저도 계속 배우게 되는 거죠 지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3대가 된 거죠 그게.

0: 50mm면 50mm, 70mm, 70mm 사이즈를 맞춰줘야 된다.
1: 선생님 몇 년 동안 이거 일하신 거예요? 지금 하십니까?
0: 45년.
1: 45년이요?
2: 아버지는 시작하시고 하실 때는 끌이라고 하면 그냥 다 만들면 두들기는 게 기본이었는데 지금 두드리는 끌 자체가 거의 없어지는 마당이라서 또 아버지는 열처리까지 다 직접 하시는데 쓰시는 분들은 이만한 끌 없다고 하세요. 현장에서도 쓰셔 보시면은 근데 많이 쓰이질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묻히는 그런 저희가 되는 거죠.

목재를 가장 그 쉽고 정교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끌에 예리하고 날카로움이 없이는 사람의 기능적인 것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적정한 강도를 이겨내면서 예리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도구가 이제 가장 적합한 도구이며 소목에서는 끌 작업을 상당히 많이 하는 대다수 끌 작업을 하는 거죠.

0: 아프다 않아.
1: 왜요?
0: 이거는 쉬운 일이 이게. 알아서 문지 먹으면서. 요즘 누가 문지 먹어요, 좀 세상에.

0: 사람 머리 좋은 게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실한 건 못 당해요. 아버지 15시간씩 일하시는데 당할 수가 없어요.
1: 400개 못 만들어. 하루 2, 30개, 20개야만 딱 맞아, 20개. 주문이 있어도 못 만들고 이제는.
2: 체력 때문에 그렇죠.

애착이라고 할까요? 실질적으로 작업해서 이 순간순간 필요한 도구들이 이 크기와 길이, 폭,

0: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력자는 오래된 그리고 거의 이제 수명이 다 된 끈일지언정 단 한 번의 이 필요성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거죠.
1: 주문대로 만드니까 사이즈가 다 달라요. 다 여러 가지 다 만드니까 저 아저씨는 까들어서 만드니까 저 아저씨는.
2: 저 끝나고 망치도 해야 되잖아요. 한옥골. 한옥골 뭐 먹으면 돼요?

모자인 줄 알고 오는데 가선 사실 모자가 아닙니다. 남자가 정장해서 예법으로 딱 쓰게 돼 있는 것이지 그 모자로 쓰는 건 아니거든.

그때만 해도 가시 이제 많이 사라질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만 보니까 통영가시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이고 이순신 장군이 경영을 해서 12공방을 경영해서 통영가시 전시대에 그렇게 유명해 되어 있는 가시인데 우리나라 대표 가시인데 이게 끊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럼 내가 이 전수장학생으로 들어가서 이 세 사람을 세 사람 선생길을 내가 그때부터 다 배워야 되겠다.

누구 하나 도와줘도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정부에도 관심이 없고 지방에도 관심이 없고 전부 관심이 없는 거라. 내 혼자 그래 끊어지기 않기 위해서 했는 거라. 그래서 상대 어려워서 내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되려고 그래 내가. 이거 뭐 갈피를 못 잡는 거라. 그래가 아 이러면 내가 아 이게 내가 이상이 오겠다. 내가 이런 그런 감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 생각을 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여기서 떠나와야 되겠다. 그것서 이제 우리 선생들 하는 공부를 다 걸머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데

처음엔 솔직히 조금 자신은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선생님이 그 생각 이런 걸 엿봤는데 이거를 지키겠다는 그 일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순간 제가 너무나 여기 감동이 오더라고요. 저분이 저런 분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도와드리겠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이 이상한 것이 우리 선생들 일하는 거면 귀신이 하는 것 같아. 손은 사람은 똑같이 나이가 많아도 딱 검어지면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귀신이야. 이거 만지면 다 알아. 손이 그리 귀신이 되는 거야.

이 통영갓은 지금 아무도 배우는 사람이 없다면 이게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1년 1년 지날수록 책임이라는 것이 더 몸소 느껴지고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환경에 태어났다면 난 지금도 똑같이 왔을 것이다. 변화가 있을 수도 없고 후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다 뭐뭐해서 최선을 다해서 온 게 오늘날이기 때문에 길이 없어요. 지금 난 여기 일밖에 없어요.

0: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살살 다녀낸다.
0: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2: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꾸준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0: 야, 멋지다. 기대가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 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웬만큼 받는다. 세금 포인트. 쇼핑부터 여행까지. 당신의 세금 포인트는 얼마? 국세청 세금 포인트.

나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군불견 통원돌이 편시춘 장가소부야 웃들마.

가니 동유수 구비

알기하니 나도 또한 슬프련만 은과 상심 오백 인생 뿐마다

0: 웃구나.
1: 좋다.
0: 청춘 꿈을 놀래깨니 백발 소름이 또 깊다.

반청농손녀들아 너 흥을 자랑하라

선들을 부는 상토에 술이 울거나 사르 생천에 먼지 먹고 울고 헐리를 흐며

0: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살살 다녹여낸다.
0: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2: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0: 야, 야 멋지다.
2: 기대가 됩니다.
3: 불법 도박은 게임이 아닌 범죄 행위입니다. 신고는 1855-0112. 포상금 최대 5천만 원. 불법 도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하세요.

0: 들어갈래? 누가 하나 들어갈래?
1: 들어.
2: 아, 여름이면 바다지.
3: 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0: 서령이 왜 왔지?
2: 같은 멤버잖아요.
0: 아, 맞네.
2: 쓰리고.
5: 서령.
4: 서령이 어떻게 계속 같이 하는 거예요?
5: 좋았어.
2: 아, 당연히 같이 하는 거죠.
4: 아니, 근데 난 좀 서운하더라고. 아니, 뭐 이렇게 룰상 퇴근을 할 수 있어. 승태가 오후부터 퇴근이었어. 그럼 너는 어떻게 쓸 것 같아?
3: 나는 안 갔지.
4: 안 갔어?
3: 아니, 나는 카메라에는 제가... 안 나오더라도 제작진들과 함께 따라다녔지.
4: 이래미는? 아니, 그 이래미는? 이래미는?
5: 저는 갔을 거야.
2: 솔직해야 좋다!
5: 솔직해야 좋다.
4: 아니, 근데 저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데가 바다예요, 바다.
0: 알아요.
4: 바다에 눈이 있어요.
5: 눈이
4: 알아요.
5: 있고, 아니, 근데, 코가 있고.
4: 아니, 바다인데 여기 지금 와 있는 데가 어딘지 아시긴 합니까, 여러분들?
5: 고성이요.
4: 아, 알아요?
0: 알죠.
2: 오빠 네이버
0: 고성으로 오라 그래서 아니, 왔는데 우리가
2: 찍어 왔지.
5: 지금 네 시간 넘게 왔는데
0: 고성으로 오라 그래서 왔는데 알죠.
4: 혼자 나는 방송을 하고 얘들을 리얼을 하고
0: 이게
4: 야 이게 요새 트렌드로
0: 요즘 방송
4: 차려줘.
0: 이렇게 하는 거야.
2: 맞아, 리얼해야죠.
0: 옛날 사람이다.
2: 맞아 맞아.
4: 나이가 40이 저도 넘었어.

0: 사람
1: 암 국립공원.
0: 와 귀여워.
2: 저거 공룡 와. 이름 아는 사람 요
3: 뭐?
2: 저거는 알지?
3: 티라노사우루스.
2: 요거는
4: 이거 약간 둘리 엄마 아니에요? 둘리 엄마.
1: 둘리 엄마.
2: 둘리 엄마?
1: 오.
2: 그럼 둘리가 고성 출신인가?
3: 그렇죠.
4: 고길동.
2: 야, 개출세인데 그럼 서울아 살고.
0: 자, 여기 지금 공룡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저희가 오늘 아침부터 미션을 드릴 거예요.
5: 오랜만에.
0: 여기는 공룡의 발자국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3: 아, 이거 찾아야 되는구나.
5: 팔자기?
0: 발자국.
5: 발자국.
2: 어디? 이 집 다 시멘트 바닥에 무슨.
0: 자, 여기가 아니고 저 오른쪽에 보이시면 저 데크 있는 데 있죠. 9시 30분까지 20분 시간 드릴게요.
5: 20분?
4: 20만에 네.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있구나.
0: 네, 많이 있어요. 저쪽에 보면. 자, 1등 하신 분에게 이런 선물을 드릴 거예요.
2: 와. 네. 가시죠.
5: 갑시다. 가야지. 출발. 어차피 아, 막, 맥스멈 9개네, 여기 이거.
2: 우와, 카메라가 안 본다. 야.
5: 잠깐만.
2: 어, 야, 야, 야, 이거 뭐 있는 것 같은데? 우와.
5: 보이잖아. 아니, 벌써 9개 다 있는데?
2: 어, 이거 아니야?
5: 어, 맞아.
4: 맞는 것 같아. 응.
3: 얘는 한 마리잖아.
5: 와.
2: 어, 얘 근데 그렇게 안 크네, 발이.
3: 맞지.
2: 야, 근데 신기하네, 이거.
5: 밟으면.
4: 이 돌에 이렇게 자국이
2: 하네.
4: 이거는.

0: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1: 선 좀 빨리 찾으셔야 돼요, 더.
0: 나 다 했어. 없어.
1: 뭐야,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 연속으로 계속 찍으셨죠?
0: 아니야.
1: 이렇게 많을 수가 없는데?
0: 아니야, 저기까지 갔다 왔잖아, 나.
1: 아닌데, 여기 계셨는데?
0: 아, 저기 갔다 왔잖아.
1: 아닌데? 뭐가 이상한데?
0: 아니, 찍어, 너희. 뭐, 누가 봐도 맞지, 발자국. 발자국. 발자국. 발자국.
1: 나도 셀카 한 장 찍어야겠다.
2: 하나, 둘, 셋.
1: 승태야, 지금 8분 남았대요, 8분.
0: 8분?
1: 3초.
0: 쟤 왜 저래?
1: 하나, 둘, 셋. 오늘은 열심히 한 사람이 이긴다. 어? 여기 많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쭉 거기까지 가네? 좋아! 나이스! 제일 잘 나오는 발모양. 와, 대박. 이거 집어야겠다. 이거 진짜 마이 마스터피스. 와, 진짜 마스터피스다. 끝! 가자! 후!
3: 네, 어떻게 사진들 잘 찍어 오셨나요?
4: 네.
1: 아, 저는 그냥 작품 만들었어요.
2: 그럴 줄 알았어요.
1: 진짜. 네.
2: 어쩐지 오래 걸리더라.
1: 그래요.
2: 멀리 가가지고 이상한 것만 찍어 왔겠지.
1: 아니.

0: 생각해요, 저는.
1: 자, 저희가 그 발자국을 판별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모셨어요. 자. 어.
0: 이 선생님 제가 아까부터 봤거든요. 한국형이랑 근무하는 거 제가 다 봤거든요.
2: 아니, 음모가 아니라 끝난 다음이었잖아요, 맞죠?
3: 맞습니다.
2: 아, 이게 애들이 이렇다니까. 반가워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아유, 예. 영광입니다.
5: 아, 예, 아닙니다. 예,
6: 이거 다른 사진 맞죠?
4: 오, 제가 하나씩 확인해도 될까요?
6: 하나씩.
0: 지금 아니에요. 네. 선생님, 지금 안 돼요.
2: 아니야.
0: 선생님, 저 반지 내 봤어.
2: 하지 마, 좀.
0: 목격했어, 반지 네. 목격했어. 진짜 아니야.
7: 오, 선생님, 여기서 진짜.
0: 다 끝났나 봐. 아, 저거 포착해야 되는데. 다 찍혔어요.
2: 일단 우리 본인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성 공룡박물관 학예연구사 김현익이라고 합니다.
8: 와, 반갑습니다.
2: 학예연구사.
4: 네, 예.
2: 자, 일단 선생님한테 한 번씩 감정 받도록 하겠습니다.
0: 오, 괜찮아요, 이거 여기.
4: 첫 사진부터 아주 중요한 사진이 지금 나온
0: 그죠?
4: 것 같습니다. 아. 네. 여기 상저감 일대에는 여러 발자국들이 나타나는데 그중에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수강류 발자국은 여기에 지금 딱 한 점밖에 안 보입니다.
0: 그거 제가 지금 티라노사우루스 찍은 것 같아요.
4: 그걸 바로 먼저 보여주신 거여서.
8: 어디? 네. 어디?
4: 한번 자세히
8: 한번. 잘 찍혔다. 네. 어, 대박.
4: 이 수강류 발자국이 벌써 나와가지고 우와. 당황스럽네요.
2: 네. 우와.
4: 아주 좋은 사진입니다.
8: 사진부터?
2: 네. 우와. 사진부터. 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웅덩이일 수도 있어요.
4: 네.
2: 이제 다음부터.
4: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8: 뭐예요? 패스. 아, 근데 이건
0: 아니야.
8: 누가 봐도 이건 발자국 아니야.
0: 아니, 발자국이야.
8: 아니야.
0: 이거 발자국이에요.
8: 아니야.
0: 제가 그 하나만 찍어서 그래요, 제가.
2: 아니야, 선생님의 판단에 맡겨, 이거는. 안 돼. 패스.
4: 다음 사진으로.
0: 짠, 이건요.
4: 이거 다리가
0: 아니야, 네. 선생님, 네. 봐봐.
2: 아니, 아니라고 하는데 웃기게 웃기.
8: 아, 이거 아니에요.
4: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8: 아니야.
2: 네.
4: 아, 네. 불분명해서 아닌 것 같습니다.
2: 네.
0: 패스. 자, 다음.
8: 여기 패스.
0: 어?
4: 이거. 아, 이거는.
8: 이건 뭔데?
4: 어디를 찍으신 거죠?
8: 여기 그늘인데.
4: 이것도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어, 패스.
8: 두 개 가지고.
0: 어, 패스. 윤설형 패스.
4: 넘어가겠습니다.
0: 어, 아니야.
8: 아니, 근데 이거 다음으로 이게 세상에서 제일 예쁜 발자국이에요. 다음으로.
2: 진짜 발이죠?
0: 네, 발이에요.
2: 발, 발?
0: 예, 발. 예. 아, 발 이쁘다.
2: 발 이쁘다.
0: 예, 발. 예.
2: 아, 발 이쁘다.
0: 발 이쁘다.
8: 발이래. 뭐야, 봤는데 왜 그런 거야?
0: 발 이쁘다, 와.
8: 어, 야, 이거
2: 된 거야, 지금까지?
8: 진짜 열심히 했는데?
4: 네, 맞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4: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발자국 맞습니다.
8: 맞습니다.
4: 네.
8: 네. 네, 잡아주세요.
4: 네, 이것도 발자국 맞습니다.
0: 오, 네. 이게 뭐야, 막 찍었을 줄 알았는데.
4: 어, 네, 이것도 맞습니다.
8: 우와, 맞습니다.
4: 잘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8: 이래머니가 제일 열심히 하셨어요. 여기도.
4: 아, 네, 아, 네, 맞습니다. 아, 보행료를 진짜 잘 찾으신 것 같아요. 네. 아. 이것도 맞습니다. 네.
8: 이거
4: 아, 네, 이건 맞습니다.
8: 이건
4: 네.
8: 맞고요.
4: 조각류 발자국이고.
8: 이거.
0: 선생님,
8: 이거는, 아, 이거는 작품.
4: 아, 작품.
8: 이거는 작품. 이거는 보세요. 이거는 모양 보세요. 이거는 아닌 일은 없어요.
0: 아, 아니에요.
8: 이거는 아닌 일은 없습니다.
2: 선생님,
4: 저 아닌 것 같습니다.
2: 아닌 것
8: 같습니다. 아니,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발자국까지.
2: 이거 왜 아직까지 선생님 남은 사진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8: 아니,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4: 이게 사실 발자국
0: 이럴 때 말 잘해.
4: 아, 저는 그냥 맞다고 하겠습니다.
8: 아, 여덟 개.
4: 아, 네,
8: 여덟 개.
0: 아홉 개. 아, 여덟 개구나.
8: 여덟 개. 아, 기대됩니다.
2: 정말 주어진
8: 기대돼요. 아,
2: 주어진 미션에 최선을 다하는 네. 양상국입니다.
4: 아, 그런 것 같습니다.
0: 됐어요.
2: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4: 네, 알겠습니다.
2: 뭐, 너무 오래 끌 거 아니니까.
4: 네, 맞습니다.
0: 어, 누가 봐도 맞죠?
8: 네. 맞아요.
0: 인정.
8: 다 찍었네요, 오빠.
4: 네, 맞습니다.
8: 오, 나이스.
2: 정확하게
0: 선생님.
4: 네.
0: 어, 아까 그렇게 똑같은 거 있었는데.
8: 불안해.
4: 네, 이것도 맞습니다.
2: 정확하게.
4: 용광유. 네, 이것도 맞습니다.
2: 정확하게. 네.
8: 잠깐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4: 근데 발자국은 다 맞아요.
8: 어, 이따 확인할게요.
4: 네, 이것도 맞습니다.
2: 네.
8: 이따 확인할게요.
4: 어, 네, 맞습니다. 네.
0: 뭘 똑같아, 다 다른
8: 거. 이거는 달라요, 오케이. 일단 우기고.
4: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2: 맞지?
4: 네, 맞습니다.
2: 아~
8: 네. 아니요. 일단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할게요.

0: 봐.
1: 아, 오케이.
0: 아니 아니야 아니다. 무조건 똑같은 거 있을 거예요.
1: 다르잖아.
0: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2: 전문가 선생님 계신데 지금 뭔데 지금 뭔데 지금.
0: 아니야 아니야.
3: 다르잖아.
4: 이거랑 얘랑
3: 패턴이 아니, 다르잖아.
0: 아니 이건 달라. 이건
3: 그래 다르잖아. 이거 다르잖아.
5: 자 1등 하신 양상우 씨께.
0: 아니 저거 9개 맞았는데?
2: 너 아니야. 너 8개.
1: 너 8개.
0: 9개 맞았어.
2: 아니 근데 8개.
0: 아니 9개 맞았어.
2: 아 8개.
0: 아니 뭐 해드릴게요.
2: 너 아까 아닌 거 하나 있었어.
0: 아니 대요 대요 봐봐요.
1: 얘도 많이 우기네.
0: 선생님 이거 네.
2: 아까 너 그거 있었잖아.
0: 봐봐요.
2: 거.
0: 자국 하나 둘.
2: 아니야 나봐.
1: 야 내만 알려줄게.
2: 야 이게 아니었어 너.
0: 머리 없어서.
1: 아니 맞습니다.
2: 이게 아니었다고.
6: 이래 언니도 고집이
0: 아니었어. 맞아.
2: 그러니까 9개. 그러니까 8개지. 9장지.
0: 맞네.
1: 야 이거 좀 저는 레미에 양보할게요. 이거 내가.
2: 이게 아니라 레미가 너무 더워가지고
1: 지금. 지금 애가 너무 뭘 선물도 받고.
2: 그래 그래 해.
0: 아니 아니 맞네 맞네요. 너.
1: 아 레미한테 이제 선물을 드릴게.
0: 제가 그럼 양하시래요.
1: 아니 아니 아니.
0: 아니 아니 괜찮아요.
1: 제가 1등이고 1등이 주는 거예요.
2: 예, 예.
0: 아, 알겠습니다.
2: 아름답다. 와, 아름답다.
5: 그 얘가 제가 지난주에 약간 첩보를 들었어요. 도창에서 수박을 선물로 받으면 그거 하루 종일 들고 다니기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셨다고. 오늘 선물도 하루 종일 몸에서 떨어뜨리면 안 되는 선물이에요.
1: 그럼 저는 준 거죠? 저는 준 거죠?
2: 준 거다.
1: 준 거.
2: 아 근데 뭔데?
0: 잘됐다.
2: 엄청 말을 왜 이렇게 또박또박해 갑자기. 하루일 제가 이제 등고도 한게 된다는 말씀이죠?
6: 아! 와 이렇게 더운데.
1: 형 진짜 잘했다. 어.
6: 이렇게 더운데.
1: 나 안 봤어.
6: 와 이렇게 더운데 진짜. 와 진짜 너무하다.
0: 형! 입술로 저 입술로 박혔어요.
2: 진짜
6: 처음이다. 네, 입술로 왔다.
0: 입술로 박혔습니다.
2: 처음이에요.
0: 와, 와. 여러분 맞죠? 사람은 그 욕심 많이 부르면 안 돼요. 세상에 다 가질 수 없어요. 그냥 적당하게 가지세요. 와.
6: 와 세상에 와 너무 덥겠다.
1: 이거 뭐야? 어디 머리에 쓰는 거예요?
6: 대박.
1: 그런 거 같아.
0: 저 이거 머리에 쓰고 다녀야 돼요 하루 종일. 네. 와 나 진짜 앞으로 겸손하게 살게요.
1: 이건 어쩔 수 없어 땡겨.
6: 잠깐만 머리 잠깐만 머리 머리 머리.
2: 야 이쁘다요.
6: 오 귀엽다. 네 귀엽다.
1: 아니 근데 여기가 제가 듣기로는 세계 3대 공룡 발자국 그러던데.
7: 네 맞습니다. 상조감 일대 자체가 옛날에는 호숫가였거든요. 호숫가가 공룡이 살기 가장 적합한 곳이었는데.
2: 아 호수 없어?
7: 그래서 퇴적층 퇴적물들이 딱 굳어가지고 이 발자국으로 남아 있었던 건데 1982년도에 이곳 상조감 일대에서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가 전국 최초로 발견이 됩니다.
2: 네.
7: 그래서 상조관 같은 이런 우수한 자원이 인정이 되어가지고 그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상조관 위로 올라가면 고성 공룡박물관이 있습니다.
0: 우와, 우와, 가야 되지 않아요?
7: 가서
2: 갈 거예요?
6: 네. 가야지, 가야지.
2: 뭐 가서 좀 보죠, 가서.
1: 빨리 가서.
0: 네, 가시죠. 선생님,
2: 한 번 더. 선생님, 거기 빵빵하죠, 에어컨?
7: 네, 맞습니다.
2: 예, 예, 예.

0: 얘는 누구예요, 근데?
1: 이 친구는 티라노사우루스 비슷한
2: 친구. 티라노사우루스예요.
0: 티라노사우루스.
2: 위험한 친구 고기 먹는 애 맞죠? 고기 먹는
0: 숨 찍은 거, 숨겨 찍은 거.
1: 맞습니다. 수강류 발자국.
3: 아, 대박.
4: 무슨 류요? 선생님 무슨 류?
1: 수강류 발자국.
3: 수강류.
2: 네. 수강류네세요?
4: 수강류.
0: 선생님 근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여기는 공룡 발자국을 좀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최초의 전국 최초의 공룡 전문 박물관입니다. 오. 네.

0: 오비레 터류.
1: 안양고에라.
2: 네, 이 앞에 있는 공룡은 오비랍토라고 부르는 친구고 이 위에 있는 친구는 안양고에라라고.

0: 위에 있었어. 날아다니는 게 여러 개가 있구나.
1: 네, 잉용? 날아다니는 친구들은 잉룡이라고 하고 새랑은 다릅니다.
2: 시조새는 뭐예요?
1: 시조새는 조그마한 처음에 이제 발굴했는 새인데 걔는 새고 얘는 잉룡.
2: 아니 옛날에 그 귀여령이 나보고 맨날 시조새라고.
0: 맞아.
3: 이거는
0: 인형 아니에요?
1: 왜 약간 비슷한
3: 거 같아.
2: 나보고 계속 시조새 닮았다고. 나 그리고 옛날에 얼굴 말랐을 때 더 닮았다고 시조새 닮았다고.
3: 저런 소리를 내시는 것도 신기하네요.
1: 시조새 화석기 안에 있어요.
0: 아, 그럴 때 한번 만나겠네.
1: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 강기사님 약간 선생님 너무 만화 캐릭터 같아.
1: 우와.
4: 이거 실제 크기예요?
1: 실제 크기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3: 진짜 뼈예요?
2: 진짜로? 오, 저 봐. 뼈
1: 실제 다리뼈들이 다 있는데 만져볼 수 있습니다.
2: 만져도 돼요?
1: 네.
2: 이게 뭐예요, 선생님? 이거?
1: 이건 꼬리에 있는 꼬리 곤봉입니다.
2: 곤봉이라는 게 뭐지?
1: 제일 뒤쪽에
4: 꼬리.
1: 네, 꼬리 같은 친구.
4: 꼬리.
1: 네,
4: 꼬리. 소꼬리 곰탕 그 맛있는 거. 여기 제일 맛있는 부분이겠네.
1: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2: 소꼬리 곰탕. 그 외국인이 소꼬리 곰탕.
0: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끓여도 해야지 100명 먹겠다.
3: 그러니까.
4: 진짜 맛있겠다.
3: 그냥 이대로 퐁당.
0: 아니 근데 이게 꼬리 맨 끝부분이라고?
1: 완전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룡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육식 공룡까지 사나운 공룡이 나타나면 꼬리로 팍!
3: 맞아요. 위해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때리는.
2: 쟤 있잖아. 세 번째 그림에 밑에 있는.
1: 네, 맞습니다. 네. 아.
2: 레미 아니야, 저거는? 레미? 저기 레미일걸?
4: 네, 나예요?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0: 할아버지야, 할아버지야, 할아버지야.
4: 할아버지야.
0: 할아버지야, 할아버지야, 할아버지야.
4: 말랐어.
2: 할아버지 말랐어?
4: 왜 이렇게 말랐어 할아버지?
3: 마른 게 아니라 아예 살이 없으신데.
0: 맞아.
4: 많이 못 드셨고 막.
0: 할아버지 말랐어 가지고 돌아가셨어.
4: 돌아가셨구나.
1: 그 안쪽에 들어가면 이제 진품 그 화석이 있습니다.
3: 진짜요?
1: 네.
3: 우와 궁금해.
1: 몽골에서 실제 갖고 온 화석이 있습니다.
3: 너무 궁금해.
2: 몽골에서?
1: 네.
4: 우와. 착해. 얘도 좀 말랐다. 우와. 이거 실제야?
1: 이게 실제.
2: 진짜로?
3: 오비라토르?
1: 오비라토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봤던 그 화석.
0: 말품눈에.
1: 네.
3: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존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1: 이제 자연사하는 경우나 잡아먹히거나 해서 뼈가 남아서 눕혀 있는 상황, 땅에 퇴적물 쪽에 눕혀 있는 상황에서 퇴적층들이 조금씩 쌓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1억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이 굳으면서
0: 그대로 있었던 거죠.
1: 이것이 그래서. 나중에 풍화 작용을 받으면서
3: 가루가 안 됐구나.
1: 네, 발견이 되는.
0: 그럼 이거 아예 아무것도 없이 완전 다 자기 거예요?
1: 100% 완형으로 나오는 화석은 사실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조금 그 뼈의 일부 부분은 사라질 수가 있어서 한 대략 80% 이상 뼈가 나오면 우리가 진품 그 완형의 화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 우와 뭐야 이거? 도서관이래.
3: 도서관.
2: 와 진짜 오랜만에 온다 도서관.
5: 마음의 양식을 좀 쌓으시라고 공룡에 관해서 공룡 관련된 책을 한 권씩 골라오세요.
3: 저는 티라노사우루스 공룡책 박스. 귀엽다 얘. 공룡책 박스.
2: 책도 뭐가 있는 거예요? 설마? 책 펼쳐서 공룡 많이 나온 사람이 1등 뭐 이런 거 있잖아.
3: 아 그런 거.
0: 공룡 많이 나오는 사람이 이거 하면은 제가 1등이죠?
2: 나 안 되죠. 저 그거 하지 마라.
5: 저희가 준비한 게임을 말씀하셨어요.
2: 아 진짜?
5: 네.
3: 우와.
5: 자 선물이 있어요 이번에도.
2: 이번에.
3: 우와 대박.
2: 이번 선물 많이 준비했네.
0: 아 근데 안.
4: 아 전 됐어요. 저는 괜찮고.
3: 선물이 있습니다.
2: 아니 근데 저거 상자에 든 거는 불안하더라고. 상자에 든 거는. 아침부터 그러면 좋은 걸 하나 주고 두 번째 헤이크를 갔어야 되는데 아침에 상자부터가 우리가 지금
5: 자 그러면 가위바위보 순서 정하겠습니다.
2: 가위바위보.
3: 아 맨날
2: 가위바위보.
0: 오늘 너무 더웠어. 가위바위보.
2: 가위바위보.
5: 꼴찌부터.
2: 근데 그걸 미리 정해야 돼요. 사진 뭐 이렇게 캐릭터 같은 거
5: 딱 공룡의 형체가 있어야 돼요.
2: 있으면 딱 다 되는 겁니다.
5: 뼈 안 됩니다.
2: 예.
3: 사전 아니야 이거? 글밖에 없을 것 같은데.
0: 뭔가 사진 있는 것 같은데 진한 데를 네. 약간 피는 것 같은데 그건 바닥이야 형. 거기야. 차라리 그거 같아.
2: 하나 둘 셋.
3: 나왔어? 글밖에 없어.
2: 아 있잖아 두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3: 아니요.
2: 잠시만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없다고 생각했잖아 지금.
0: 근데 언니
2: 아니야.
3: 여기.
2: 두 마리.
0: 세 마리.
2: 오. 선방했다. 선방.
0: 다른 데 보자. 네 마리 이상.
2: 한 장만 넘겨보자.
3: 운이
4: 멋있다.
0: 와, 형 진짜 잘했다.
2: 야, 선방했다.
5: 자, 그다음 누구였죠? 갈바이보.
6: 서령 씨. 서령.
7: 이런 게 의외로
0: 없었어. 진짜 많을 것 같아.
2: 오, 없다. 없다. 없다, 개 한 마리 있다, 개 한 마리. 개 한 마리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웃기지 마라.
4: 어렵다, 오늘.
2: 야, 없다.
3: 아니야, 있을 수도 있어.
2: 아니, 한 마리. 아니, 이건 안 돼, 이건 진짜 안 돼.
4: 있는데, 이 한 마리인데.
2: 아, 요건 안 되지. 이 전신샷이 있어요, 전신샷. 깜짝이 잘 찍었지, 학대 전에 전신샷이에요, 전신샷.
5: 서령 씨, 영 마리. 자. 세 번째 이름씩 하겠습니다.
4: 하나, 두 번이 뭐 할 거야?
5: 하나, 둘, 셋.
2: 두 마리. 두 마리.
4: 아, 덩어리 있었어.
2: 1등이야. 와. 아니야, 나 근데 1등 하기 싫어.
0: 아, 근데 나 1등 안 하고 싶은데.
4: 아깝다.
0: 아, 나 무조건 1등 같아. 나 진짜 피는 데만 아다 막 100마리씩 있어.
5: 하나, 둘, 셋.
4: 오! 하나, 둘, 셋, 넷.
2: 오, 다행이다.
4: 네 마리.
3: 네 마리 동점.
5: 동점이야, 다시 한 번.
3: 다시 하셔야 되겠다.
0: 아, 다시요? 아, 내가 무조건 이기죠.
2: 그러면 동시에 펼치기 하자, 여기.
5: 네 마리, 동시에.
0: 특별 없어.
5: 하나, 둘, 셋.
4: 짠!
2: 나 없다.
4: 너 이게 없어. 하나, 둘, 셋.
2: 세 마리.
5: 자, 선물 가져가세요.
3: 1등 하기 싫어하시는 분은 처음 가져가야죠.
0: 이거 몇 마리야, 봐봐.
2: 어, 좀 묵직하다, 이거. 승태, 이거 좀 묵직하다.
4: 승태 오빠,
3: 뭐 있나 봐.
4: 어차피 1등 했어요.
2: 아니, 이게 누구한테 주고 싶으면
0: 얘기할 수 있어. 우리 막내한테 줘야지.
2: 서령이한테.
0: 나 진짜, 너 진짜 삼촌이 진짜.
3: 이때 봤냐?
0: 너무 슬퍼.
3: 아, 그럼 제가 받겠습니다.
2: 그래.
4: 착해.
3: 좋아하시지? 이제. 뭔가 무서운데?
0: 아, 좋은 거지. 이것도 얼마나 좋은 거냐, 이거 봐봐라. 언니 봐봐라, 하루 종일 티라노사우루스 네. 돼가지고.
3: 뭐예요, 이게? 설마.
0: 아, 이거 누군가? 아!
2: 이거 손에 끼는 거 아니야?
4: 진짜.
3: 이거 진짜 너무
4: 크잖아요.
0: 진짜요?
4: 아니!
0: 양손 닦게.
4: 어, 어떻게 잡아요?
3: 아니, 차라리 이래만 할게 낫다.
4: 밥 먹을 때도 이걸로 먹어야 되죠?
3: 대박.
0: 우리 서령이 봐라, 머슴밥 먹는데 머슴밥.
4: 너무 웃겨.
0: 야, 대박. 어떡해. 고맙다, 서령아. 고강대 여기 전나 여기서 잡았어.
3: 아, 진짜요?
0: 어.
2: 여기 와봤다고?
0: 공연하러.
4: 아니, 여기 뭔데요?
0: 여기 오강대 전수관.
4: 오강대 뭐예요?
2: 오강.
4: 춤.
0: 예?
2: 오강 15점. 오강이면 15점 몰라?
1: 왜 그러세요?
3: 오강이야 뭐죠?
4: 영어로 얘기해주세요, 영어로.
2: You know? 고스도?
4: 고스도 봐라요.
2: 야, 강 5.
0: 5강.
2: 오강 15점. 낫다.
0: 스탑 15점.
2: 1,500원.
4: 해야 돼요 지금?
0: 예예. 예.
2: 아니 오강대가 그거 아니야? 광대 다섯 명이나 아니면.
0: 아, 뜻은 모르겠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2: 그러면 우리가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배워도 보고 물어도 봅시다.
4: 그래요.
2: 어, 진짜? 네. 가죠.
0: 진짜 힘든데.
4: 가시죠.
0: 아니 오강대 춤 진짜 어렵고 힘들어요.
2: 오강대가 어렵다고?
4: 오강대 뭐예요? 춤이에요.
3: 해본 적이 없어요.
0: 막 허벅지 말베개. 아 춤.
4: 춤 아.
2: 오, 뭐 하나 봐.
3: 오, 뭐야? 오.

0: 이제 모여 앉으세요. 2시 수업 시작하게.
1: 우와, 와, 대박이야.
2: 멋있다.
3: 멋있었어. 이 손, 손 모양도.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저희도 앉으면 되나요?
0: 아, 예, 앉으세요.
4: 앉으세요. 아, 앉으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여기 줄 맞춰서 앉으세요. 줄 맞춰.
2: 아, 예. 네.
3: 줄 맞춰.
4: 아, 왜 저한테 그래요? 나도 무서워.
5: 안녕하세요.
6: 오랜만에 학교네.
1: 처음 왔는데 어디서 왔어요?
7: 안녕하세요.
1: 어디서 왔어요?
0: 서울에서.
4: 서울에서 왔는데요.
8: 서울에서 왔어요.
4: 쓰리고에서 왔어요.
6: 쓰리고. 서울에서 왔어요.
1: 잘 따라하시면 돼요.
4: 네.
0: 네.
4: 예.
0: 네.
4: 일단
1: 나치 이건 나치 이거.
6: 저 궁금한 거 있어요.
1: 네.
6: 이 춤.
1: 네.
6: 춤의 뜻이 뭐예요? 스토리 뭐예요?
1: 오, 굉장히 춤이. 예습을 안 해왔구나. 여기는 아, 경상남도 고성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전승되고 있는 고성 오광대 탈놀이를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배우는 곳입니다.

0: 기본춤을 배우는 시간 앞에 몸과 마음을 여는 시간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1: 방금 봤어요. 제일
0: 스테이지로.
2: 어? 싸우지 마요.
0: 어, 저거 양상인 것 같은데.
3: 저의 산초 공룡 소리 정말 잘 내세요.
0: 오!
3: 인형 소리.
0: 네, 인형 소리. 나오세요.
1: 정령 소리.
0: 스테이지로.
1: 와!
4: 아니래.
5: 내가 인형 소리.
6: 시조새 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7: 아! 어이소.
8: 한국에서 한 지 8년 됐어요. 지금 터키 오리엔탈 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진짜 하는 거
1: 오, 잘 쳤다, 잘 쳤다. 어디까지 달려, 어디까지.
8: 오리엔탈 춤추는 공룡 봤습니다.
9: 자, 갑니다. 청로새부터 갑니다. 하자, 쉬고, 좋! 차! 한노 세, 청노 세. 하나, 아, 두, 서, 허이! 허이. 다, 섯, 여섯, 이, 곱, 야, 달! 하나, 둘, 두, 울, 서, 하이, 하이, 하, 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 이제 도포감 갑니다. 여덟. 자세 잡아, 이제 여덟. 자세 잡으세요. 여덟. 자세를 좀 더. 여덟.
8: 빨리 여덟 빨리 패스해야 돼.
9: 팔을 너무 내리면 안 돼. 햇빛을 가린다는 생각하고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린다고.
6: 어르신 다리 안 들었어요.
9: 그쪽이나 똑바로 하세요. 여기 선생님 나니까. 하나. 하나.
8: 어, 어려워.
9: 자, 그러면 누군가
0: 그렇지. 아버님 다리를 안 들어요.
10: 어디서 오셨어요, 아버님?
0: 아, 다리를
10: 주차.
0: 아버 다리를 다시 해봐요, 아버지. 주차. 자, 일곱.
8: 힘드세요, 아버님. 힘드세요.
0: 아버지 어디서 오셨어요?
11: 저는 경남 거창.
0: 의차, 의창이요? 아, 거창 가까운 거 같은데.
8: 아, 거창.
0: 아버지는 이번에 처음 오신 거예요, 이거?
11: 네, 처음.
0: 아, 이거 왜, 이거 배우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11: 아, 내 고향이 네. 여기 고성이에요.
0: 고성.
9: 아, 고향이세요?
11: 은퇴 후에 네. 이제 요게 내 우리 고향의 춤을 배우자. 이게 아~ 내 버킷리스트 한
0: 버킷리스트
11: 한 줄 이제 꺾어야 되죠.
0: 아니 근데 이게 매력은 뭡니까? 이 고성 오광대의 매력은
11: 특징이라면 네.

0: 자유.
1: 자유. 자유.
0: 무한.
1: 무한.
0: 그리고 하늘과 땅에 대한 감사.
1: 감사.
0: 그리고 생명에 대한 어떤 애정. 이런 게 깃들이 좀 있습니다.
1: 야, 이제 진심으로 대하시는 거야, 어르신이.
2: 아버지,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아, 버킷리스트. 파이팅!
4: 아, 멋있다.
0: 성공을.
4: 아버님.
1: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멋있어. 아.
4: 여기 운동장이야, 지금 학교 운동장.
1: 여기 옛날 분교 그런 데도 맞죠?
4: 그런가 봐. 와, 여기 그거 있다, 공룡.
3: 잘 만들었네. 그냥 도자기만 만든 줄 알았는데 남의 집에 이것저것 막,
4: 안녕하세요.
3: 많이 만들었네.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지금 뭐 이게 뭐 만드시는 거 이게?
1: 예, 물레로 도자기 만들고 있어요. 도자기 사발.
2: 아.
3: 우와.
2: 와. 금방.
0: 와.
2: 금방 된다.
0: 근데 이것도 이게 손 재주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1: 아, 재주는 없어도 매주만 있으면 돼요.
0: 아, 매주는 저랑 또 유머 코드가 조금은 다르시네요. 선생님.
3: 너무 잘 맞는 것 같은데.
4: 아, 그랬어요?
3: 형이랑 딱인데.
0: 아이고.
2: 잘 맞았어요.
3: 선생님, 이거는 계속 이렇게 돌아가요?
0: 어. 원래라면 옛날에는 이게 발로 돌렸어요. 너희가 이거 아냐 이때 시절을?
3: 몰라.
2: 모르니까 여쭤보죠.
1: 도자기 제일 이 아는 척 하는 사람이 물레 돌리면 제일 못하잖아.
2: 맞아요.
0: 제가
2: 맞아요.
0: 몸치그
2: 항상 그래요.
0: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또 상대편 우리 편이 아니네.
1: 트루키에 하나 드려?
2: 어? 좋아요.
5: 너무 좋죠?
2: 아우 잘 받고 근데 어디 올려요?
1: 손바닥 편해요.
3: 손바닥 편해.
1: 네, 두 손. 두 손.
0: 선생님이 주시는데.
1: 두 손이 올라가세요.
2: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0: 너 이거 퇴근할 때까지 그러고 있어야 된다.
3: 너 오늘 두 개다.
2: 선물 받았어.
3: 두 개야. 오늘
0: 주신 거다.
1: 아, 여기 앉으세요 그냥. 여기로 치다보고.
0: 아, 제가
1: 치다보고.
3: 그러니까 형이 못해. 선생님 해줘야 됩니다.
2: 오빠 이거랑 똑같은 거 만들어줘요. 오케이?
1: All my
2: life. 아!
1: 이렇게. 잘 밀었다가 천천히 놓고
0: 아~
1: 조금씩
2: 그럼
0: 아이야 이런 거 장난치는 데 아니야 너희
6: 작품 만드는
2: 작품 얼굴에 벌써 붙었네요
1: 도자기 만들 때는 그래. 신중해요 신중
2: 죄송합니다
6: 저도 장난칠 때만 장난치지
1: 그렇지
2: 제일 많이 장난치신 분이 언제부터 도자기 프로 됐어 오빠?
1: 그렇게
3: 오 된다
1: 어. 흔들면 안 되고 이제 혼자서 해보시오
2: 오, 오 근데 좀 된다 아. 갑자기 근데
0: 너
2: 모양이 뭐야 이거
1: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0: 야 이게 올라갈 수 쉽지가 않네요
2: 이거 이거
0: 야 이게 올라갈 수 쉽지가 않네요 다시 뭉개
1: 아니 왜 이랬어요?
0: 예?
1: 왜 이랬어요?
0: 이거요?
1: 예 네.
0: 다시 뭉개서 한번 다시 하면 안 돼요?
1: 이쪽에 한 개 더 볼라
0: 예 됐어 죄송합니다 예. 자, 아 근데 재밌다 이거 야
1: 자, 뗄 때는 네. 어떻게 하냐면 손을 이렇게 잡고
0: 어 너무 재밌다
1: 요렇게.
0: 어? 아 버려요 그거?
1: 저기 누구죠?
0: 어이 너 해라 나 들고 있어
2: 저요?
0: 들고 있어
2: 왜요?
0: 들고 있어 밥조에
3: 야 어떻게 들고 있어
0: 와 너무 재밌다 근데 이거
1: 자 다음 학생은 잘 보세요
0: 네
1: 잘 보고요 네 올려볼게요 자 천천히 슬그머니 오 재주 있어 아주 재주 있어 이 미나미가 잘하네
3: 재주 있어요? 선생님 재주 있어요?
0: 표정 좋으시네 재주 있는 사람만
2: 맑아지셨어
1: 손 뗄 때 힘을 양쪽에 같이 빼는 거예요 오 잘했어 아주
2: 오
1: 잘그 머리 이렇게
3: 아 선생님 하지 마요
1: 하지 마요 좀 무슨 심보야
0: 같이 못하고 싶은
2: 무서워
1: 유선영
3: 유선영
2: 윤선영

0: 똑같이 손을 이렇게
1: 불안해.
0: 됐어 이 정도면.
1: 이 정도면 진짜 낫다.
2: 아주 않다.
0: 자, 요게 도자기 분청 도자기라는 건데 이렇게 잡고
2: 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0: 가운데서 딱 터치하는 순간에 그대로 살그머니 그 딱 어느 방향으로 쭉 올라오는 거예요. 네. 가운데 딱 터치하고 바로 조금 빨리 올라가.
2: 선생님, 근데 얘들은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되죠?
1: 벌써 것도 아니고.
0: 이 양반이 사인해야지.
3: 누가요?
4: 제가 사인해야 돼요?
3: 너.
4: 내려놓고 싶어?
5: 아니, 왜 우리 허락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네. 우리 뭐 잘못했어요? 또 제일 챌린지야?
0: 하나, 둘, 셋, 들어! 오!
4: 작품은 놓는 거래, 그죠?
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우와! 대단해요. 잘했어 아주.
4: 우와,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잘했어요. 해보고 싶어요?
1: 해보고 싶어요, 진짜로.
4: 못하죠.
0: 아, 그걸 내가 끼고 해볼까? 이거 마음대로 움직여, 이렇게?
4: 예, 네, 이렇게.
0: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 오!
2: 야, 오, 공룡 도자기 나간다.
1: 와! 된다. 와! 말도 안 돼.
2: 야, 진짜 고성 공룡 도자기다.
0: 잘해.
1: 오. 부끄럽다. 우리 성에서도 못 만들어.
3: 그러니까. 집중했다, 진짜. 우와.
1: 아예 차이 없어.
3: 아들 이렇게 됐어.
1: 차이 없어. 차이 없어. 오.
4: 어? 둘 다 다 망가지는 건데.
1: 진짜?
4: 밑에 이빨 자국 났잖아요, 선생님. 이빨 자국 났어요.
2: 고성 공룡 도자기네, 이게 진짜.
1: 와. 이거 우리 스리고의 매력입니다. 보통 어떻게 한 손 뺄 수 있는 거예요?
2: 야, 한 손 뺄 수 있어요. 아.
6: 여기 도자기 학교에서 교육실장을 맡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체험이라든지 기획 활동을 하고 있는 이재림이라고 합니다.
4: 안녕하세요.
2: 아까 그 선생님하고는 무슨 뭐 관계가 있으신가요?
6: 네, 저의 아버지세요. 아~
2: 네. 오늘 그러면 저희가 이거는 아까 거랑 완전 다른 거죠?
6: 아까 물레에서는 밥그릇이라든지 볼, 샐러드 볼 이런 형태로 만들었다고 하면 오늘은 접시 만들기를 준비를
2: 접시. 접시요?
6: 접시. 네, 손으로 이렇게 네, 손으로 바닥 쿵쿵 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얼굴 닮으신 것 같아요. 아니야, 여기 모양이. 살짝 잘랐어.
3: 그렇네. 네.
6: 좋습니다. 안쪽 바깥쪽을 이제 빈틈없게 손으로 살짝만 이렇게 짓이겨주세요. 끝으로. 그렇죠. 자세도 너무 좋고. 진짜 너무 잘하시는데 이쪽은요.
4: 한 밤이 지났느냐 돌아라 몰래야.
6: 여기 있어.
1: 오, 한 손으로 하니까 확실히 어렵다.
6: 좋습니다. 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여기 일부러 모양을 새기시는 거죠?
1: 네.
6: 말이 없어지죠, 집중하다 보니까.
2: 전 있잖아, 오늘 고성 오강대 우리 탈러로 갔다 왔잖아요. 이제 탈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괜찮나요? 똥! 똥! 똥! 탈 모양입니다.
1: 얘는 제가 동물 중에 토끼를 좋아해가지고 한 손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냥 토끼로 했습니다.
7: 아, 오늘 여기 오는 기념으로 이제 멋있는 공룡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2: 이게 접시가 하나로 이제 하트 모양이에요. 이제 이 같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하고 쓰다가 이제 이혼을 하든지 헤어지면 이제 하나씩 들고 가려고.
1: 왜 결국에 헤어지죠?
2: 사랑은 있냐?
4: 태어났냐?
2: 에이, 그거는 좀 심했고. 40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렸다. 곧 만납시다. 사랑해요.

0: 야, 한옥인데?
1: 진짜 오래됐어.
0: 멋있는데?
2: 우와.
1: 진짜.
0: 여기가 어떻게 찾았어요, 이렇게?
2: 똑똑.
1: 네이버.
3: 가든.
0: 가든.
2: 가든.
0: 가든.
3: 가든이 너무 이쁘다.
4: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앉아. 키워드가 뭐였죠?
3: 맛.
2: 맛.
1: 아이. 바다의 맛.
0: 바다의
2: 맛. 네,
5: 역시 나밖에 없지.
0: 네.

0: 이거 전어 같은데?
1: 오송역 쪽이 전어가 유명해.
0: 아하. 근데 지금 전어가 날 때요?
1: 어?
0: 가을 전어 아니야 원래?
2: 자, 고성은 가을 전어가 아니라 여름 전어라고
1: 여름
2: 합니다.
1: 여름 전어.
0: 네. 아, 네. 진짜로?
2: 네. 어?
0: 어, 이거 뭐야? 장어인가?
1: 아.
0: 하모!
2: 하모!
0: 하모예!
3: 네.
2: 오, 뭐야?
1: 뭐야?
3: 뭐지? 우와!
2: 와!
0: 우와! 새우!
1: 새우, 가리비!
3: 가리비!
1: 야!
3: 해산물 참.
1: 와, 이거
0: 구워 먹는 거네.
4: 국도 하면 돼.
1: 야, 기가 막힌데 오늘.
0: 홍합스트. 홍합스트.
1: 자, 그럼 뭐 정해보자. 승태가 빈을 칠 거야?
0: 네.
1: 빈을 치고 내가 라면에 좀 집중을 해도 될까?
0: 아니.
3: 라면을 치고 하면 부어요.
0: 아니 형, 불 피워야 된다고. 닭.
1: 잘 불 피워놓고.
3: 이거부터.
1: 내가 라면 좀 집중.
0: 오케이 오케이.
1: 라면 진심.
0: 해물라면?
1: 해물라면.
0: 근데 이거 홍합 고기 다 넣어 형.
1: 물로 살짝만 헹궈.
3: 이거 촉촉하긴 한데 씻으시는 거 같은데? 여기 진짜.
0: 걔는 올라.
3: 아, 오빠. 그거 안 죽으면 이것도 씻어요?
5: 언니 지금 씻을 건 너무 많아요.
6: 저 좀 도와줘.
3: 서령 뭐 줘. 뭐.
6: 이거 닦는 것도 도와줘.
3: 아, 아니. 저번 주에 서령이 이거 연습 많이 했잖아. 가리비 이렇게 손질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하면 안 돼.
6: 아, 손이 그치? 없잖아요, 지금.
3: 제대로 하니까. 아니, 오늘 익숙했으니까
6: 제가
0: 야,
6: 이거
0: 너
6: 하면 잘할 수 있어.
0: 야, 제발아.
6: 아니, 잘할 수 있어.
5: 오늘 안에 다 못 먹어.
0: 야, 너 아주 서령이를 위하는 척 그렇게 하더니 갑자기 중요한
6: 네.
0: 순간.
6: 언니, 이름 언니.
0: 칼이 안 들어가니까 너무
3: 서령! 그 상추를 그렇게 머리카락처럼 씻으면 안 돼. 하나씩 빼면서 사이사이에 머리가 들어가 있거든? 하나 빼고 앞뒤를.
0: 야, 너 봤지? 너 그 친구 잘 사겨.
6: 이래머니 마저 날 떠나갔어, 언니가.
0: 야,
1: 하모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네. 오.
3: 오빠, 라면 물을 이거 맛있는 물로 해야죠, 그쵸?
6: 오, 양념 냄새. 와. 하, 맛있다. 진짜 맛있겠다.
3: 가져왔어요.
1: 어, 양념.
3: 혼자서 아. 많이 먹는 게 아니야. 아니, 다 먹었는데.
1: 양념 좀 더 뿌려야 되겠네. 맞지?
0: 야, 우리 일 시켜놓고. 어우, 다리, 어우, 다리.
3: 티가 있어. 잘 씹어?
6: 응, 진짜.
5: 진짜 고소해.
1: 아니, 내가 줄게. 내가 스쿱.
0: 뭐야, 그걸 다 먹어?
1: 이거 빼. 이거 빼.
6: 형 조심해.
1: 이거 빼.
6: 어떤 거?
1: 이거 양념 어때?
0: 발라가지고 구운 거야?
1: 응. 맛있지?
0: 너무 맛있어.
6: 응.
1: 양념 괜찮아. 양념 바르니까 괜찮아. 조금 이제 그거 먹고 먹으면 싱거울 거야. 그럼 너가 이제 전화 좀 꼬.
6: 끓어야 넣지 않아?
1: 어, 승태야. 야, 새우도 넣어 그냥 다?
0: 어.
3: 좋아요.
1: 가리비 빼고 다 넣는다.
3: 새우도 넣어 또.
0: 어.
1: 가리비는 구워라. 가리비는 굽는 게 낫겠더라. 역대급 라면 하면 나오겠는데.
0: 적당히 넣어 형. 너무 많이 넣지만.
3: 충분해요.
0: 짜 죽어요.
3: 짜.
1: 아, 저기 이 그 터치 하지 말았어요.
4: 이 저 개인 그거니까.
3: 아우, 건들면도 안 돼요. 절대 말을 못 하게 해.
0: 얘 왜 이렇게 웃겨? 야, 깐족 1등이다.

0: 근데 잘 됐네요, 오빠. 다 된 것 같은데.
1: 네. 고성 바다 내가 살렸다. 바다 색깔 그대로 내버렸네, 내가.
0: 맛은 아닌데.
1: 라면 들어갔대. 라면에 맞춰라 했었어.
2: 야, 독재자 아니에요? 라면에 맞추래. 라면에 맞춰라.
0: 이런 말로 할 때.
1: 라면에 맞춰라.
3: 드디어 먹자, 먹자. 이제.
4: 대박.
2: 다 됐다. 아우. 다 됐다.
0: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아, 저거 줘봐. 아, 그래, 형부터 뜨세요. 우아래가 또 있으니까 우리가. 또.
1: 우아래.
2: 우아래. 우아래라는 것이 우린 있으니까.
1: 예, 아, 됐어.
2: 꽃사람 아랫사람.
0: 우와. 승적받는 위인이죠. 아. 아. 어머. 이렇게.
1: 어때?
2: 맛있네. 아유. 그게 뭐가 있다. 근데 조개 그
4: 씁쓸한 맛이 있죠.
2: 아니 근데 없어.
1: 그게 너 씁쓸한... 국물 한번 퍼먹어봐봐.
2: 그게 씁쓸하게 안 느껴져.
1: 국물이 엄청 시원하다니까.
0: 맛있네요.
1: 아 여름 전어.
0: 아, 맛있다.
2: 맛있네.
0: 맛있네.
2: 그냥 라면 맛인 것 같아.
1: 여름 전어구이도 괜찮네요.
0: 상추에다가 깻잎, 그다음에 하모, 하모, 삼장 이렇게.
4: 삼장.
0: 마늘.
2: 삼장.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0: 고추.
2: 삼장.
1: 삼장. 한국 사람보다 잘 먹어.
0: 그래서 먹어야지.
4: 진짜로.
1: 맛있어?
0: 그냥 소금만 뿌리고 구웠잖아요. 그냥 양이 돼 있어요.
2: 이봐라, 야.
1: 맛있다. 야, 이거 이제 몸보신 내는 것 같은데.
5: 저희가 오늘 몸보신 시켜드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2: 아, 뭐야?
0: 왜 그러세요?
1: 남양 특집이에요?
0: 지금 이걸로도 충분해요.
2: 다음 주 남양 특집인가 봐.
0: 아니 밥 먹을 설마. 밥이 여기서 안 넘어갔어요 지금.
4: 소라가 잠깐 멈췄다 넘어갔어.
1: 다음 주 영암 아니에요? 영암에 뭐 그런 게 없는데.
0: 뭐 시킬 거야?
2: 영암 아리랑. 달이 뜬다.
0: 오늘 왜 그렇게 하세요?
2: 아침에 선배님 죄송합니다. 달이
0: 뜬다. 남양 특집이다 진짜 남양.
2: 너무 힘들어.
4: 이게 뭐야?
6: 오늘 안 까면 내일 다 이거 망가져버려. 빨리 채워요. 저 안에 거.
0: 진짜 안 보이긴 안 보인다. 여기 이쪽에 없네 오빠.
2: 아. 야, 저쪽에 있다. 저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이건 게.
0: 아니, 일하다 말고 이렇게 해도 돼요.
2: 상궁병이 딸 거야.

500년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이 묻혀 있는 곳. 한양도성 백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다른 왕릉과 달리 그의 능은 강원도 영월 야산에 숨은 듯 들어앉아 있습니다. 1457년 단종은 왕위에서 밀려난 지 3년 만에 청령포로 유배됩니다. 왕위를 빼앗긴 소녀는 가마와 배를 타며 7일 만에 청령포에 도착했는데요.

육지 속의 섬처럼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 고립무원 유배지에 갇혀 지냈던 어린 단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유배되던 그의 여름, 영월에 홍수가 나서 청명포가 범람하자 단종은 영월 관아의 객사인 관풍헌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외로운 날들을 보내던 어린 단종은 저녁 노을이 물들 때면 관풍헌에 있는 정자 자규류에 올라 부인 정순왕후가 있는 한양을 바라보면서 애절한 시를 읊었다고 하는데요. 행간에 스며있는 외로움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한 마리 원통한 새 궁중을 나와 외로운 몸 외짝 그림자 푸른 산중을 헤매이누나 밤마다 잠을 청하나 잠은 이룰 수 없고 해마다 한을 다하고자 하나 한은 끝이 없네 자규 소리도 끊긴 새벽 맷불이 달빛만 희고 피 뿌린 듯 봄 골짜기 떨어진 꽃이 붉구나 하늘은 귀머거리라 슬픈 하소연 듣지 못하는데 어찌해서 수십만은 내 귀에만 홀로 들리는가 하지만 관풍헌으로 옮긴 지 두 달 만에 단종은 결국 사약을 받게 되는데요 당시 목숨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엄흥도가 남의 눈을 피해 급하게 암장을 한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무덤의 주인은 죽은 지 240여 년이 지나서야 왕으로 복이 됐고 무덤은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장릉에는 다른 왕릉과 다른 특징이 또 있습니다. 왕릉 부지 내에 왕 외에 다른 일을 추모하는 건물과 유물들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단종으로 인해 희생한 충신들, 환관이나 군사, 노비, 시녀와 무녀들까지 합동 유폐를 모셔놓았습니다.

0: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살살 다녀낸다.
0: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2: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싶어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1: 야, 멋지다. 기대가

0: 양악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우리 전통의 소리와 세계 각국의 음악, 서로 다른 소리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의 판으로 어우러지는 축제가 있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 소식은 지난 8월 12일부터 닷새 동안 소리의 고장 전주에서 열린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 준비했는데요. 올해 25회째를 맞은 전주 세계소리축제의 주제는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입니다. 전통음악과 현대, 지역과 세계를 잇고 우리 소리의 깊이와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주 특별한 무대들도 준비되어 있었죠. 줄타기, 판꽃 등 신명나는 소리판을 더한 판소리 완창 무대인 판소리 다섯 바탕부터 명인들의 깊은 내공을 만날 수 있는 산조의 밤, 전통음악의 새로운 시도를 담은 오늘의 시나위가 우리 소리의 진수를 보여주었고요. 여기에 아프리카 말라위의 마달리초 밴드의 무대와 쇼팽의 음악과 아리랑의 만남 등 세계의 음악과 우리 소리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무대도 이어졌습니다. 자, 그럼 전통과 현대, 지역을 뛰어넘은 다채로운 소리가 가득했던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 듣고 느끼고 즐기는 음악축제. 우리 전통의 소리부터 세계의 소리까지 한자리에. 소리로 물든 전주의 여름. 소리의 고장 전주는 매년 소리축제의 열기로 들썩입니다. 올해로 25회를 맞은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를 주제로 8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전주 곳곳에서 펼쳐졌는데요.
2: 세계를 대표하는 소리를 종합한 소리축제가 전주 세계소리축제입니다. 올해 슬로건이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 기존에 있던 전통음악을 현대의 다양한 음악과 믹스를 하고, 그래서 세계 음악과 합쳐서 현대인이 재해석하고 모두가 어우러지는 큰 어울림의 판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1: 전통의 매결 있는 명창들의 무대부터 국악의 미래를 이끌

0: 신진 국악 창작자들의 무대가 이어졌는데요. 우리 전통 소리를 색다른 방식으로 즐기고 더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선보였습니다.
1: 퓨전 음악들, 그다음에 AI를 활용한 컨텐츠가 새로 개발이 되었고, 그다음에 전주시 내 각곳을 곳곳에서 공연이 벌어집니다. 그걸 프린지 공연이라고 하죠. 그것도 강화시켰고, 어린이 소리 축제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0: 공연 소리 프린지의 무대는 거리입니다. 지난 8월 15일에 공연을 펼친 아쟁 앙상블 난세. 아쟁의 깊은 울림에 신시사이저, 퍼커션 등 다채로운 음색을 더한 창작 국악으로 도심을 채웠는데요.

0: 안녕하세요. 저희 난새는요, 하늘을 나는 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팀으로서 뜻처럼 넓은 장르를 아우러서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소리축제라는 큰 무대에 참가하게 되어서 정말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북 예술가로서 이제 시민들과 가까이 만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1: 지역의 전통을 만나는 무대도 열렸는데요. 김매기의 마지막 단계인 만두레 때 풍년을 기원하며 펼쳤던 고창 농악보존회의 만두레 풍장굿 등 지역 고유의 문화와 그 안에 깃든 신명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에서는 국경을 넘어 세계 각국의 음악도 만날 수 있는데요. 전통 국악 연주자와 소리꾼으로 구성된 너울 프로젝트가 폴란드의 루토 슬로비아니의 오케스트라와 합동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두 나라의 전통악기가 폴란드의 춤곡 선율에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소리의 향연을 펼쳤는데요.

0: This is my composition, which I made based on Polish folk music. And it was very open composition. So Hegum, Piri, and Tegum, and you know, Gemungo, and other Polish instruments to show that they can dialogue, talk together, but they also can play together.
1: 2014년 전주 세계소리축제에서 초연된 쇼팽의 아리랑도 축제 25주년을 맞아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루토 슬로비아니의 오케스트라에 마리아 포미아 노브스카가 쇼팽 음악을 국악으로 편곡해 쇼팽과 아리랑을 한 곡으로 완성했는데요.
0: Special problem was tuning. Because instruments, Korean instruments has completely different tuning. So we had to make compromise. So this is only one thing, because rest we improvise. Korean musician and Polish musician, they improvise and they feel music same, so only.
2: 그 유명한 쇼팽의 음악들과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리랑이 참 굉장히 이렇게 음악적으로 잘 맞는다는 부분들이 우리가 연습하면서도 느꼈고, 또 그것들이 이 공연에서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이 참 감사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 거리 공연에서 시작해 세계 무대까지 진출한 아프리카 말라위 출신의 마달리초 밴드. 아프리카의 강렬한 전통 리듬과 생동감 넘치는 퍼포먼스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팀인데요.
1: Madiso band is playing different songs, different story in the music. Number one is tradition of Malawi music. It's the same. Me, I'm very happy. I'm feeling different people, different. Oh, wow. This is a different country of different people. The people is very happy. People is dancing.
0: 마달리초 밴드는 풋드럼과 직접 만든 거대한 일연 악기 바바톤으로 생기 넘치는 리듬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0: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관람객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을까요?
1: 생생하게 그 명창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볼 수 있었던 것들이 감정이입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생각돼요.
2: 올해 처음 오는 거거든요. 여기 참석 처음으로 하는 건데 진짜 전국적으로 좀 더 홍보가 많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까워요. 저희만 보기에는.
0: 우리 음악의 깊이와 세계 음악의 다양성을 함께 만나는 시간, 전주 세계 소리축제. 앞으로도 다양한 소리를 아우르며 더 넓은 음악의 판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3: 네, 소리의 숨결이 모여 음악이 되고 음악이 모여 모두가 함께 즐기는 판이 되는 소리의 힘을 볼 수 있는 축제였습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소리를 만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돋보였는데요. 판소리를 다룬 영화를 감상하고 감독, 배우와 대화를 나누는 소리 시네마. 자신의 이야기를 인공지능 판소리 영상으로 만드는 AI 판소리 창작 프로젝트 등 여러 장르와 기술을 소리와 접목한 다양한 시도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고유의 판을 되살린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 내년에도 더 다채로운 소리판이 벌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올해로 32회를 맞은 창무국제공연예술제 준비했습니다. 창무국제공연예술제는 한국 춤을 중심으로 세계 여러 나라 예술가들과 국제교류의 장을 꾸준하게 이어온 무용축제인데요. 지난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한국, 호주, 중국, 일본 4개국의 작품 33편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올해는 호주 무용단 오버추어, 프로젝트 앙상블 모프, 윤수미 무용단, 창무 프라이즈 수상팀 등이 무대를 펼쳤는데요. 전통과 현대, 한국과 세계, 그리고 철학과 몸짓이 한 무대에서 만나는 자리, 제32회 창무 국제공연예술제를 만나러 함께 떠나보시죠.
4: 몸의 움직임으로 철학을 말하다. 제32회 창무 국제공연예술제. 전통과 현대, 한국과 세계가 만나는 한여름의 춤축제. 땅을 딛고 하늘로 치솟는 에너지. 둥그름의 용오름. 지난 8월 18일, 올해로 32회를 맞은 창무 국제공연예술제의 막이 서강대 메리홀에서 올랐습니다. 1993년에 시작된 창무 국제공연예술제는 한국과 전 세계의 창작무용이 교류하는 국제무용축제인데요. 올해도 총 7일간 한국과 일본, 호주 등 33개의 공연이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둥그름의 용오름인데요. 한국의 사상가 다석 유영모의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 언어와 몸의 관계를 춤으로 다시 성찰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0: 32회 창모국제예술제는 우리나라에서 국제무용제, 공연예술로는 아마 처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요즘 와서 K-POP, 뭐 K-ART를 정말 저희가 시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세계 무용인들과 예술인들과 교류를 해왔어요. 우리 춤이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그 바탕에는 어떤 미학적인 의미와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해마다 우리 춤에 대한 새로운 철학, 미의식 등을 외국인들한테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1: 고요한 어둠 속, 텅 빈 몸 속으로 빛이 쏟아져 내리고 생명과 감각이 피어납니다. 개막식 첫 무대는 프로젝트 앙상블 모프와 창무회의 협업작 캄캄의 둥 뚜렷이인데요. 무용수는 빛의 소용돌이 같은 움직임으로 몸과 마음, 정신이 하나 되는 찰나를 표현합니다. 이 무대는 동시대 음악을 탐구하는 프로젝트 앙상블 모프의 연주가 함께해 흩어졌던 존재가 하나가 되는 작품 속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2: 이번 작품 캄캄의 둥 뚜렷이는 보이지 않는 질서를 드러내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춤이 가지는 움직임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호흡과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지점을 서로 충돌하면서도 그 안에서 찾아지는 결합과 또 재구성 이러한 부분으로 펼쳐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음악과 함께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몸의 연주가 아마 큰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게 그대로 전달되면서 평화로움을 느끼실 겁니다.
4: 음악인으로서의 어법과 무용인으로서의 어법은 당연히 많이 달랐고 그렇기 때문에 더 서로에게 큰 영향과 자극과 인풋 등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작은 음악적 실천이 또 다른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두 번째 무대는 윤수미 무용단의 숨, 풀이입니다. 살풀이는 사나운 액을 풀어내는 전통춤인데요. 이 작품은 한영숙의 살풀이춤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0: 살풀이에 사용되는 종이돈, 지전은 일반적인 지전과 달리 한지를 꽃 모양으로 재해석했습니다.
1: 춤풀이 작품은요, 한영숙 선생님이 만드신 살풀이 춤을 김매자 선생님의 감성으로 풀어낸 새로운 살풀이 춤이 되겠습니다. 하얀 한지를 활용해서 지전을 만들어서요, 어떤 우리 삶에서 희노애락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또 우리 삶의 액 이런 한 이런 것들을 좀 더 풀어내는 그런 것에 집중했습니다.
0: 창무 국제 공연 예술제는 매년 전년도 수상작을 개막식 무대에서 선보이는데요. 지난해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작품이 바로 이 작품, 박준영 안무가의 서서히 결입니다. 첼로와 보컬의 라이브가 함께하는 이 공연은 몸이 드러났다 사라지는 흐름 속에서 비움과 생성의 순간을 포착합니다.

0: 서서히 결이라는 작품은 제가 이제 작업을 하는 방식이 어떤 구조나 그리고 감정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즉흥적인 요소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서서히 결이지만 각자 무용수의 삶 그리고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라이브 뮤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뮤지션과 무용수들이 함께 각자의 결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즉흥으로 완성된 움직임을 그 결로써 서서히 스며들기도 하고 채워지기도 하고 비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드러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이미지적인 것들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1: 이날의 마지막 무대는 호주 무용단 오버추어의 작품인데요. 두 무용수가 공연이 끝난 후에 매니저와 아티스트의 내면을 표현합니다. 공연이 끝난 후 각자 호텔 방으로 돌아온 두 사람.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공허함을 지닌 인물들의 관계 속 상처를 움직임으로 풀어냈습니다.

0: 역시 32년의 역사를 가진 무용축제답게 네, 개막식에 또 역시 힘이 아주 잘 실려 있는 것 같고 네 개의 서로 다른 작품들이 너무나 조화롭게 프로그래밍 된 것 같습니다.
1: 전통과 현대, 한국과 세계를 잇는 동시대 춤의 무대. 땅을 딛고 다시 솟아오르는 한국 무용의 에너지가 앞으로도 세계를 향해 더 힘차게 뻗어가길 기대합니다.
2: 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본 제32회 창무국제공연예술제 어떠셨나요? 이번 축제의 주제는 둥구름의 용오름인데요. 한글을 토대로 한 주체적인 사상을 펼친 철학자이자 교육자 다석 류영모의 사상을 신체의 움직임으로 풀어냈는데요. 둥은 땅, 구르는 땅을 구르는 몸짓, 움은 생명의 싹을 상징합니다.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땅을 딛고 하늘로 치솟는 역동적인 생명의 에너지를 무대를 통해 전하고자 했다는데요. 창무국제공연예술제는 오랜 시간 한국 춤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축제로 이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통과 현대의 경계에서 피어나는 몸짓들이 세계를 향해 계속 뻗어나가길 기원해봅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 16세기 회화작품 속 선비들이 창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창극단 희경루 방회도인데요. 지난 6월 초연 때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고도 하죠.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창무극 희경루 방회도를 만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창극단 김용호 예술감독, 유희성 연출가를 만나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국악방송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3: 네, 안녕하세요. 광주특별시 창극단, 특별시립창극단 예술감독 김용호입니다. 그리고 국악방송 라디오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2: 그쵸, 예.
3: 네, 진행을 맡고 있는 김용호이기도 합니다.
2: 네.
4: 네, 안녕하세요. 광주특별시립창극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창무곡 희경루 방해도의 연출을 맡은 유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아, 진짜, 예, 라디오에서 또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렇게 TV에 나오시니까 또 느낌이 다르시죠?
3: 아, 네. 느낌이 너무너무 틀리고요.
2: 네.
3: 아, 텔레비하고 라디오하고 이렇게 틀리구나.
2: 아.
3: 떨리구나. 네, 네. 네. 아주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2: 네. 네. 우리 연출가님, 국악방송은 처음이신가?
4: 아닙니다. 국악방송은 아주 인연이 깊고요.
2: 어, 그렇죠.
4: 최근에는 뭐, 한석준 아, 네. 씨가 진행하는 국악 공감 거기도 출연했었고요.
2: 네.
4: 23년도에는 진도 국립국악원

0: 국악원에서 만들었었던
1: 오.
0: 남도 국악원에서 만들었었던 따니맥이라는 작품으로
1: 네.
0: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한국 뮤지컬 협회 이사장 그리고
0: 네.
1: 서울예술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셨고 정말 뮤지컬 발전을 이끌어오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은데
0: 네.
1: 어떤 작품들이 있죠?
0: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 뮤지컬 학과의 대학이 없을 때
1: 아.
0: 처음으로 제안해서 뮤지컬 학과가 만들어졌고요.
1: 오,
0: 99년도로
1: 네.
0: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거의 60개 대학의 뮤지컬과가 생겨서 굉장히
1: 네.
0: 성업 중이죠.
1: 와.
0: 그리고 저희 대표작으로 할 수 있는 작품은 제가 연출상과 그 다음에 뮤지컬 대상에서 뭐 작품상 등 6개 작품을 수상했었던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1: 오.
0: 그리고 뭐 김준수라는 아이돌이 그때 출연해서
1: 네.
0: 세종문화회관에서 뭐 티켓 오픈 5회 만에 5분 만에 그 한 달치 거의 솔드아웃 됐었던
1: 와.
0: 뮤지컬 모차르트 연출했었고요.
1: 모차르트 너무 좋아해요. 예.
0: 그리고 뭐 황순원 씨의 소나기랄지 그다음에 바람의 나라 김진 씨의 애니메이션 가지고
1: 네.
0: 그런 뭐 창작 뮤지컬 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 그렇군요. 예. 아, 우리 예술 감독님께서는 지난해에 광주시립창극단 예술 감독을 맡으셨습니다.
2: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지난 7월 광주와 전남이 이제 통합되면서
2: 네.
1: 이름이 참 길어졌잖아요.
2: 네, 길어졌습니다.
1: 예, 아직 입에 좀 안 붙으실 것 같은데.
2: 네.
1: 광주시립창극단이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립창극단으로
2: 네.
1: 길어졌습니다. 새로 이름이 바뀌고 좀 뭔가 이렇게 그야말로 통합이 된 만큼
2: 네.
1: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2: 네. 그렇죠. 7월 1일부로 통합이 됐는데요.
1: 네.
2: 근데 7월 전에는 광주 광역시였습니다.
1: 맞아요.
2: 근데 이제 7월 1일부로 해서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가 됐어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 저희 창극단도 시립이었는데 특별시 전남과 광주를 다 아우르는 창극단이 됐거든요.
1: 네.
2: 그리고 저희 창극단은 국공립단체의 네이밍으로 창극단이란 독자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단체가 국립창극단 빼고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1: 아, 그렇군요.
2: 우리나라에 두 개밖에 없는 단체에서
1: 네.
2: 저희가 아주 소중한 그런 특별시라는 그런 그 가치를 부여를 받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그 전에는 광주만의 어떤 그 무형유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고 있는 오바탕을 위주로 했지만
1: 네.
2: 지금은 전남과 통틀어서 좀 더 문화유산, 지역의 문화유산을 함께 같이 그 가치를 부여하고
1: 네.
2: 더 드높일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그런 가치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이야, 창극단도 점점 커지겠지만 사실 다룰 수 있는 콘텐츠도 매우 확장이 되겠군요.
2: 네, 그렇습니다.
1: 기대가 됩니다.
2: 고맙습니다.
1: 예. 우리 유희상 연출가님께서도
0: 네.
1: 광주와 인연이 깊으시다고요?
0: 아, 그럼요. 저는 광주 출생이고요.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광주에서 나왔었고요.
1: 그렇군요.
0: 그 이후에 이제 서울예술단 단원이 돼서 이사장까지 했었던.
1: 이야, 단원에서 이사장까지요?
0: 네, 네.
1: 그러면 그 기간 계속 서울예술단에 몸을 담고
0: 계셨어요? 그렇죠. 서울예술단에서 한 20년 동안 단원과 감독과 연출가로서 있었고요.
1: 네.
0: 그 이후에 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시 뮤지컬 단장을 하다가
1: 네.
0: 그리고 다시 이제 서울예술단 이사장이 임명돼서
1: 와,
0: 그렇게 됐죠.
1: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두 분이 함께 출연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희경로 방회도라는 작품이 지난 6월 26일에 이제 광주에서 처음으로 관객과 만났는데요.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0: 말씀하시죠. 그러면
1: 두 분께서
0: 희경로 방회도는
1: 네.
0: 조선조에 있었던 어떤 희경로 방회도라는 어떤 그 그림이 있어요.
1: 네.
0: 그 그림 속에 이제 여러 가지 인물 군상들이 나오는데
1: 네.
0: 친구들이 나와요. 거기에 친구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시는 단장님께서 처음에 그 그림을 보고 아, 이게 정말로 이 그림이 어떤 것인가 궁금해하고
1: 네.
0: 이거를 잘 끄집어내서 문화 콘텐츠로 개발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1: 네.
0: 처음에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작가하고 작곡가 저와 함께 그 희경로 방해도라는 창목곡을 처음으로 창작하게 된 거죠.
1: 그러면 제일 먼저 기획을 하신 건 감독님이신가요?
0: 김영호 단장님께서 먼저 처음으로 제안을 했었고
1: 네.
0: 그걸 작가하고 작곡가랑 저랑 함께 이렇게 공동으로 구성해서 만든 거죠.
1: 희경로 방회도 작품을 보면 정말 위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앉아서
2: 네, 맞습니다.
1: 뭐 모임 같은 걸 하는 모습이
2: 네, 네,
1: 그려져
2: 네.
1: 있고 밑에는 한자들이 이제 많이 적혀
2: 네. 맞습니다.
1: 그 작품을 아 뭔가 창극단에서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2: 네.
1: 생각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2: 제가 작년 9월 1일에 처음 부임을 해서 가장 광주적인 작품을 만들고 싶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무형 유산을 이렇게 살펴본 결과 우연찮게 희경로 방회도라는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1: 네.
2: 우연한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진 속에 있는 그 실존 인물들을 가상 인물로 만들어서 거기에 보면 회화도를 보면 그 다섯 명의 그런 그 증광시라는 과거 제도가 있었어요. 600년
1: 네.
2: 전에. 그러면 그 다섯 명의 그
0: 친구들
2: 벼슬을 올린 그 다섯 명이
1: 네.
2: 20년 후에 다시 광주목에 있는 희경루에 올라서
1: 네.
2: 동기동창회를 다시 여는 연회를 여는 그 그림이거든요.
1: 동창회네요.
2: 동창회를 여는 네. 그림이 희경루 방회도예요.
1: 네.
2: 그 친구 다섯 명이 벼슬에 올라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가 다시 낙향을 해서
1: 네.
2: 20년 후에 우리가 이렇게 잘 했으니까 우리 고향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다라는 동창회를 하는 거죠. 20년 후에
1: 네.
2: 그것이 광주목에 있는 희경루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희경루 방해도를 먼저 알았고 그
1: 네.
2: 방해도에 있는 그림에 연애를 하면 감우하게 다 들어가잖아요.
1: 그렇죠.
2: 그 그림 안에 감우하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거다. 그래서 광주 안에 있던 감우하게 그림을
1: 네.
2: 창극으로 끄집어내서 창극이 아닌 창무극으로
1: 창무극.
2: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연출자님을 모시고 이런 또 우리 연출가님은 또 뮤지컬계 대부이시잖아요.
1: 그렇죠.
2: 저희는 창극단이지만 보통 창극은 연출자님이 보통 연극 연출하시는 분이 오는데
1: 네.
2: 저희는 이제 무용까지 해가지고 뮤지컬은 춤과 노래와 다 들어간 거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유일하게 이번에 뮤지컬 연출하시는 이휘성 선생님을 모시고
1: 네.
2: 창무극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1: 야, 네. 정말 가장 광주다운
2: 네.
1: 광주 문화유산을
2: 네.
1: 바탕으로 만든 작품이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말씀을 딱 처음에 들으셨을 때
0: 네.
1: 어떠셨나요?
0: 저도 깜짝 놀랐어요.
1: 그림 한 장을 가지고
0: 그림도 그 자체도 중요하고 굉장히
1: 네.
0: 놀라운 일이지만은
1: 네.
0: 저도 광주에서 학교를 다녔었지만은
1: 네.
0: 희경루라는 자체도 잘 몰랐었고 희경루가 한 3년 전에 재건축이 돼서 금사게
1: 네.
0: 세워졌는데 저 건축이 뭐지? 이럴 정도였었어요.
1: 그냥 누각이 있구나 이렇게
0: 그렇죠.
1: 생각하고 다니고.
0: 저뿐만이 아니라 광주에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1: 아.
0: 그랬는데 그 작품을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서
1: 네.
0: 대중들한테 더 쉽게 그다음에 예술적으로 대중적으로 알릴 수 있는 개발을 하신 거죠. 이분이 기획을 하시고 그래서
1: 네.
0: 그걸 광주 하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근대에 있었던
1: 그렇죠.
0: 5.18 민주혁명이랄지
1: 네네.
0: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많이 각인되어 있었는데
1: 네.
0: 아 우리가 차마 몰랐었던 희경루 방해도라는 보물이 있었구나. 그리고 저 보물이 어떤 내용이 있었고 어떤 연유로 다시 재건축이 됐었구나.
1: 네.
0: 이런 것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1: 네.
0: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광주의 여기 특별시장님이나 문화계통에 있는 계신 분들이 이 작품을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0: 광주의 중요한 문화 콘텐츠를 또 이렇게 새롭게 재개발해서
1: 네.
0: 널리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끝낼 게 아니라
1: 네.
0: 매년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도록 알려지게 되고 또 그 좋은 미덕을
1: 네.
0: 우리 광주 시민들이나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광주 하면 아픈 기억을 먼저 떠올리게
0: 네.
1: 되는데 이렇게 좋은 작품, 그다음에 연회, 장원급제한 친구들이 20년
2: 네.
1: 만에 고향에
2: 네.
1: 와서 동창회라는
2: 네.
1: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0: 아주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2: 네.
0: 그런 자리거든요.
1: 이런 좋은 작품들이 또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림 한 장에서 시작이 돼야
0: 네.
1: 되는 거기 때문에 무에서 그야말로 유를 창조하는
0: 그렇죠.
1: 작업이었을 것 같아요. 대본은 국립정동극장 광대를 쓴 강보람 작가 그리고 작창은 전주 대사슴놀이 보존회 송재영 명창이
0: 네.
1: 또 참여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 개폐 회식을 맡았던 강상구 작곡가가 음악을 맡게 됐는데 정말 드림팀이 뭉쳤네요.
0: 네.
1: 다 직접 섭외를 하신 건가요?
0: 저하고 아, 우리 단장님께서 네. 같이 다 한 거고요. 예. 그리고 뭐 강보람 작가, 뭐 강상구 작곡가는 저랑도 워낙 막역하게 여러 가지 작품을 했었고요. 네. 또 당장님께서도 강상구 작곡가나 강보람 작가랑

0: 몇 번에 걸쳐서 작업을 해봤기 네. 때문에 워낙 호흡이 네. 잘 맞죠.
1: 그렇군요.
0: 그리고 또 이번 작품을 처음 하게 되면서 제가 알게 되는데 우리 송재영 명창님께서 네. 작창이 너무너무 맛깔스럽고 우리의 희김새랄지 우리 전통에 있는 국악의 맛과 더불어서 네. 대중성을 너무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그 작품, 그 작창 때문에 이 작품의 퀄리티가 훨씬 더 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2: 부연 설명으로는 네. 송재영 명창님은 저랑 어릴 때 네. 저도 이제 판소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목이 너무 목이 뒤집어져서 소위 목이 안 돼서
1: 그러면 득음하는 거 아니에요? 저처럼 약간 이런
2: 네 그래가지고 악기로 아쟁 전공자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국악 첫 그첫 공부는 판소리였거든요.
1: 네.
2: 판소리를 배우기 위해서 서울에서 이제 전주로 내려갔을 적에 네. 이일주 명창님이 계셨는데 이날치라는 그 명창의 증손녀예요. 그래갖고 서울에서 대사습이라는 그큰 전주가 있다라는 걸 알고
1: 네.
2: 그냥 무작정 서울에서 전주로 찾아가서 간 집이 이일주 이날치의 증손녀 집이었는데
1: 오.
2: 거기서 20대 때 처음 송재영 명창을 만났어요.
1: 20대 때?
2: 20대 때. 그래서 같이 동문수학을 했고
1: 네.
2: 그분은 무용 전북 무용유산 심청가 보유자가 되셨고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1: 네.
2: 저는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의 창극이나 어떤 국악을 키울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기획자, 제작자로서 이렇게 성장하게 돼서 이렇게 송재영 이사장님을 먼저 모셨고요, 작창으로.
1: 네.
2: 그리고 제일 먼저 모시고 싶었던 분은 우리 유희성 선생님이셨어요.
1: 네.
2: 네.
1: 워낙,
2: 네.
1: 뭐.
2: 워낙 유명하셨고, 그리고 네. 모시기도 되게 어려웠던 분이셨고, 그리고 네. 제가 국악생활 40년 동안 한 번은 꼭 모시고 싶었는데, 원캉 바쁘시잖아요.
1: 네.
2: 네. 뮤지컬 만드시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또 되게 유명한 작품들도 많이 만드셨고,
1: 그렇죠.
2: 근데 창극은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춤도 들어가고 네. 여러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초합 전에 말씀드렸지만 창극 연출자들이 다 연극하는 연출자들밖에 없었어요.
1: 오,
2: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 창극단을 맡게 되면서부터 항상 그 뮤지컬처럼 창극도 춤도 추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선생님을 모시게 됐죠.
1: 네. 그러면 창무극을 네. 작품한 건 이번이 처음인 거예요?
2: 이번에 우리 그 단어는 있었는데 잘 쓰진 않습니다.
1: 어머머.
0: 국립창극단 오래전에 몇 번 있었지만
2: 잘 쓰진 않아요.
0: 본격적으로 그리고 재임 네. 재임이 아니고 이게 처음 시작하면서 부임하셔서 네. 첫 작품으로 네. 창무극 타이틀을 가지고 딱 네. 시작을 한 거죠.
1: 그러면 네. 단원들께서도 깜짝 놀랐겠어요.
0: 네.
1: 창무극을 한다고? 네. 라고
2: 그래서 국립극장에서 작품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섭외가 들어와서 이번에 이제 9월 달에 초청 세계 소리극 축제에
1: 네.
2: 저희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1: 그렇군요.
2: 네, 만들기도 전에.
1: 소리 연습도 소리 연습이지만 춤 연습에 또 굉장히
2: 그럼요.
1: 이 무더운 네. 여름을 보냈을 네. 것 같습니다.
0: 또 우리 전통 무용의 대가 그리고 창작도 하시지만은
1: 네.
0: 그 최양순 교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중대에 계시는
1: 네네.
0: 임해방 선생님의 어쨌든 그 살풀이 뭐 승무의 이제 네. 이수자이기도 하신 그분이 오셔서
2: 대가이시죠.
0: 전통 무용을 그냥 무용단만 춤을 추는 게 아니라
1: 네.
0: 소리하신 분들 다 연희단들 모두가 함께 춤을 가르치고 그렇죠. 거기 작품을 안무하셔가지고
1: 네.
0: 본인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좀 쑥스러웠는데 나중에 훨씬 더 흥이 나면서 훨씬 더 즐겁게
1: 네.
0: 작품을 만들게 됐었죠.
1: 그렇군요. 자, 이런 올해 이제 열심히 준비한 모습을 알아서인지 초연 때 조기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고요.
2: 네.
1: 뭐. 너무 좋으셨겠어요.
2: 자랑은 아니지만
1: 자랑입니다.
2: 네, 한 달 보름 전에 매진이 됐어요.
1: 한 달 보름 전에.
0: 네네.
1: 와, 그래서 조기 전성 매진이에요.
2: 입소문으로. 네. 전성 매진이었습니다.
1: 우와.
2: 네, 600.
1: 관객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2: 아, 너무너무 그러니까 궁금해서 오신 분이 반이었어요. 내가 희경룡을 지나가다 봤는데 제 옆옆자리에 앉으신 어떤 할아버지셨는데요.
1: 네.
2: 저는 직접 저한테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이 창극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희경룡이라는 게 관심이 많았는데 이걸 창극으로 해서 내가 보러 왔다. 근데 끝나고 나서 저의 손을 잡고
1: 네.
2: 너무 이 희경룡을 알리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1: 진짜 예술의 어떤.
2: 근데 그 한마디가 정말 보람된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1: 그렇죠.
2: 아, 정말 이 우리 광주나 전남에 있는 주옥 같은 문화유산을 이렇게라도 끄집어내서
1: 네.
2: 이 세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것이 세계적인 거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더 세계적으로 갖고 나갈 수 있나 네. 더 의무감을 갖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1: 네, 네. 그렇군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품을 또 처음 만들 때에는 남다른 고충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뭐 기획을 하시거나 아니면 연출하실 때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0: 광주특별시립창극단에는 소리하시면 창악부도 있고 네. 그다음에 연희하는 연희부 있고 그다음에 악기를 하는 어떤 국악관현악단도 네.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함께 연습을 하고 그런다는 게 결코 녹록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연습을 했어요.
1: 오.
0: 그러다 보니까 우리 특히 악기 연주하신 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 네. 전혀 군소리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연습에 참여하고 연희부나 창악부나 그다음에 무용단이나 다 같이 이렇게 함께 연습을 해주어서 하나로 엮어지는 호흡을 만드는데 네. 굉장히 귀한 시간들이 됐었거든요. 야. 너무 죄송했었고 너무 감사했었고 그렇죠.
1: 정말 단원들도 열정을 다한 네. 이런 작품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두 분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그림 한 장이 어떻게 창모곡으로 탄생했을지 궁금해서 진짜 가보고 싶어지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9월 17일, 18일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 참여를 하게 되고 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산으로 가네요.
2: 네. 네. 추석날.
1: 9월 25일 네. 국립부산국악원의 초청을 받아서 또 네. 공연을 이어간다고요.
0: 네. 네. 네.
1: 어떻게 또 부산까지 가게 됐어요?
2: 네. 부산은 연락이 먼저 왔고요. 그리고 제가 국립부산국악원 창단 출신, 창단 멤버. 네. 국립국악원 재직 때 거기서 네. 이제 악장으로 4년을 지냈었는데 그런 또 계기가 있어가지고
1: 네.
2: 영남에서는 창극을 보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남의 그런 그 소리의 극을
1: 네.
2: 영남에서 보여주고 싶다는 얘기를 항상 국립국악원에다가 말씀을 드렸더니
1: 네네.
2: 흔쾌히 국립국악원 원장님들이 그 부산국악원 원장님도 그렇고 본원에 있는 국립국악원 원장님도
1: 네.
2: 허락을 해주셔갖고 특별히 추석날
1: 와.
2: 추석 특집으로 저희가 그날 가서 공연을 합니다.
1: 부산에서
2: 추석날
1: 네. 추석날
2: 네네네 네, 네.
1: 초연은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고 네, 네. 앞으로도 계속 큰 사랑을 받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마지막 질문이 벌써 됐습니다.
2: 네.
1: 예, 이제 재임을 하시는 동안 그리고 이제 이 작품 연출을 하셨는데 또 다음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2: 네, 이 희경루 방해도를 우리 전남 광주 특별시의 브랜드 작품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1: 아, 예.
2: 네. 우리나라에는 우리 국보가 그 경회루라고 있잖아요.
1: 있죠.
2: 경복궁에.
1: 예.
2: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특별시 광주 호남에는 희경루가 있고 영남에는 밀양의 영남루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2: 지역에 있는 그 누각을 콘텐츠화한 작품을 몇 개 정도는 갖고 그걸 브랜드로 만든다면
1: 네.
2: 지역도 살고 관광 차원에서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또 콘텐츠가
1: 그렇죠.
2: 될 수 있고
1: 예.
2: 그래서 그걸 브랜드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1: 네.
2: 그리고 저는 판소리 5바탕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판소리는 12바탕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7바탕을 장기전, 배비장전, 병강세전 나머지 7바탕을 하나 둘씩 풀어가는 그런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 아, 또 야심찬 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2: 고맙습니다.
1: 네. 연출가님께서는 네.
0: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 네.
0: 그 판소리 12바탕 중에서 5바탕을 제외한 7작품 중에 첫 번째로 당장미랑 같이 장기전이라고 했어요.
1: 장문이 호흡이 굉장히 잘 맞으시나
0: 네네.
1: 봐요.
0: 그 장기전을 화충선생대연이라는 작품으로 타이틀로 해가지고
1: 네.
0: 창극을 지금 기획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1: 아, 예.
0: 이미 워크샵까지 다 움직임의 워크샵을 끝내는 상태고요.
1: 오.
0: 다음 곧 이제
2: 11월
0: 오디션을 통해서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캐스팅도 하고 해서
1: 네.
0: 11월 12일 날
1: 네.
0: 지금 광주 예술전당 대극장에서 처음으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1: 이야, 알겠습니다. 또 연말에 펼쳐질 공연도 기대를 네. 해보겠습니다. 자, 광주의 이야기와 남도 예술의 정신을 담은 작품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창극단의 창무극 희경루 방회도는 오는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 극장에서 만나실 수가 있고요. 9월 25일에는 국립부산국악원에서 공연을 이어간다고 하니까요. 꼭 보고 싶으신 분들 광주의 희경루를 배경으로 탄생한 이야기 이 작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감초대성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김용호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립창극단 예술감독 그리고 유희성 연출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0: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시리즈 세 번째 무대입니다. 연주자가 곧 작곡가였던 전통음악 시대의 창작 정신을 되살려 여섯 명의 연주자가 직접 쓴 창작 협주곡 초연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경풍감흥입니다. 가을 결실과 풍년의 기쁨, 감사한 마음을 다섯 편의 국악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창극단 정기공연, 그 이름 춘향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랑을 스스로 지켜낸 춘향의 이야기를 전통 판소리와 국악관현악, 춤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밀양문화관광재단 3대 아리랑 페스티벌입니다. 우리나라 3대 아리랑, 밀양, 정선, 진도, 각 지역의 아리랑과 전통, 현대, 글로벌 콘셉트의 무형유산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응로 예술제, 미술관 옆 음악회입니다. 미술관의 작품과 풍경, 그리고 국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가을밤 잔디광장에서 특별한 예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9월) 서울 거리 곳곳이 공연장으로 변합니다. 오는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서울 전역의 공연과 축제를 하나로 잇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가 열리는데요.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서울 어텀 페스타는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되다라는 주제로 서울 거리 예술 축제, 서울 세계의 무용 축제 등 38개 축제와 478개 공연이 펼쳐집니다. 9월 18일에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전통무용과 현대무용, 미디어 아트와 서커스, 디제잉 등이 결합한 무대를 선보이는데요. 안무가 이루다가 연출을 맡았고 서울시 무용단과 국악인 오정혜, 무용수 최호종이 참여합니다. 개막식 다음 날인 19일부터는 서커스와 이동형 거리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서울 거리 예술축제 2026이 이어지는데요. 올해 서울 어텀 페스타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어린이, 가족, 외국인 관광객, 수험생 등 관객의 취향과 관심사에 따라 공연 선택을 도와준다고 하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곳곳에서 만나는 선물 같은 축제 서울 어텀 페스타는 오는 11월 29일까지 73일 동안 열리니까요. 올 가을에는 가족과 함께 다양한 공연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의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살살 다녀면 된다.
0: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2: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됩니다.

늦가을 아침 햇살이 고택의 잠을 깨웁니다. 소설대문도 담장도 없으니 자연 속에 그대로 안긴 듯 고택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300여 년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는 논산의 명재 고택입니다.

0: 400년 된 느티나무와 노송들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자연 가림막이 되고 아름드리 벼록나무가 담장이 되고 대문이 됩니다.
1: 이은시사 이 뜻이요. 그 세속을 떠나 은둔하면서 풍류를 즐기고 때를 기다리는 집이다 이런 뜻이랍니다.
0: 고즈넉한 고택의 살림살이가 뒤편에 숨어 있습니다. 울창한 솔숲과 대숲으로 운치를 더하고 안주인의 넉넉한 인심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채 누마루의 장지문을 열면 사방이 환하게 열리는 정자 누각이 돼 수려한 정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고택 정원은 단순한 감상과 휴식의 공간이 아닙니다. 꽃과 나무, 물과 바람과 돌조차도 주인의 사상과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연못의 모양새도 땅과 하늘의 원리가 있고 그 가운데 벼록나무 한 그루, 깨끗하고 고결한 선비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조선 후기 대학자로 불렸던 명제 윤증은 숙종 임금의 부름에도 벼슬길에 오르지 않아 백의 정승으로 불렸습니다. 생활 또한 너무나 청빈하여 명제 고택 또한 1709년에 제자들이 지어준 것입니다. 그는 평생 학문과 후학에만 정성을 쏟았습니다. 윤증은 가문의 영광과 출세가 우선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닦고 배우며 나누고자 했습니다.

0: 후생하시니고 모국오신이다.
1: 복이 회하이고 유이.
2: 담 너머 들려오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공부하는 선비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3: 대성.

형빈하라, 소식하라. 비우고 열면서 자신의 성리학적 신념을 실천해간 윤중은 실용주의 학자였습니다.

0: 내 집은 아무것도 숨길 게 없기에 담을 두르지 않는 것이요.
1: 명제 고택은 앞과 옆이 트여 있습니다. 담이 있다면 언덕이요 노송들 뿐입니다. 밖으로 열린 공간이 주인의 열린 마음을 잘 드러내줍니다.

이곳에선 길과 집이 만나고 집에선 마당과 담이 만나는 형세입니다. 집주인의 마음 따라 오늘도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곳, 명재 고택입니다.

치고 팻놀이하며 놀아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65기 학생회장 김린하입니다. 올해 민족예술대제전의 주제는 바로 도둠에서 피어남으로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처음 보았을 때 우리 학생들과 참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 우리는 아직 아주 작은 씨앗 같았습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긴장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때로는 자신감이 부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친구들의 응원 그리고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작은 씨앗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연이 앞으로 더 큰 무대를 향한 하나의 도둠이 되기를 그리고 학생들이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학생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방금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완성보다는 성장을 바라보며 학생들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공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무대는 민요와 정가 전공 학생들이 준비한 님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이 작품은 그리움에서 시작된 마음이 설렘을 지나 삶을 품는 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앞선 관악 학생들의 공연이 힘찬 바람처럼 오늘 공연장의 분위기를 열어주었다면 이번 무대는 관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울림을 남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민요와 정가가 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다음 공연 성악 님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0: 피고 안중근 마지막 변론의 기회를 주겠다.
1: 우선 이토를 살해한 것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죄드리오. 하지만 대한제국 의병군 참모 중장으로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이유를 밝히고 싶소. 그 이유는 바로 태안의 국무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태안의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킨 죄, 을사늑약과 정미늑약을 강제로 체결케 한 죄, 무고한 태안의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죄.
2: 누가 죄인가? 누가 죄인가?
1: 조선의 토지와 광산과 산림을 빼앗은 죄, 제1은행권 화폐를 강제로 사용케 한 죄, 부호를 핑계로 대한의 군대를 강제 무장 해제시킨 죄, 교과서를 빼앗아 불태우고 교육을 방해한 죄.
0: 피고인 안중근을 사형에 처한다.
1: 모두들 똑똑히 보시오. 조선의 국무 명성황후를 살해한 미우라는 모죄, 이토를 쏴죽인 나는 사형, 대체 일본법은 왜 이리 엉망이란 말입니까? 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

자, 어느덧 공연의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는데요. 관악을 시작으로 하여 성악, 무용, 음악연극, 그리고 방금 감상하신 현악공연까지 서로 다른 전공의 학생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도둠에서 피어남으로라는 이번 민족예술대제전의 주제를 표현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만나보실 공연은 판소리와 가야금병창 전공 친구들이 함께 준비한 창극 춘향 어사출도입니다. 춘향과 이몽룡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쑥대머리와 어사출도 대목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춘향의 절절한 마음과 정의가 실현되는 통쾌한 순간을 학생들만의

석으로 풀어낸 무대입니다. 판소리와 가야금 병창이 함께 어우러져 더욱 풍성한 소리와 깊은 감동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창극이 끝난 뒤에는 오늘 민족예술대제전의 마지막을 장식할 타학년이 점입가경 개인놀이가 진행됩니다. 웃다리 농악을 바탕으로 한 신명나는 장단과 개인놀이가 어우러져 공연의 마지막을 힘차고 흥겹게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시며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에 큰 박수와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무대 창극 어사출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후로 5월 5일 단오날이라 하더라. 광활로 구경 나온 구관자재 이몽룡이가
1: 그래 타는 춘향무냥 군한? 늑시 빠져부른 백년 가약을 맺어부러 수다게
0: 천지 신명께 맹세하고 청을 겁나게 드렸는디 드렸는디
2: 아씨 공룡아
0: 아씨 아따 가련하구만 한양 올라가시는 아버지 땜시 이별 행차가 허벌나게 바빠져버렸던께 지환 하나 거울 하나에 눈물로 기약을 남기고 생이별을 해버렸구나
3: 준영아
4: 도련님
3: 준영아
4: 도련님
0: 그 뒤로 내려온 신관사또 변학도락하는 이놈을 와하하하하하 백성들을 위한 일은 저 뒤에 던져놓고
5: 어디 보자 숙이거라
6: 사또
0: 이 뭔 저 허생만 억수로 깊은지라
6: 춘향이를 얼른 불러 빼질로 수청을 강요했단께요
7: 춘향 동지는 일편단심 두난군을 섬길 수 없다 허미여 옥중 고초를 달게 마주 달게 받아불었습니다
0: 한편으로는요 한양 대인겨운 이몽룡이 시방 어찌나 일인지 그 짓꼴로 변복하고요 옥방에 있는 춘향이를 상봉하였으나 내일이면 사또 생신잔치 끝에 춘향 목숨이 경각이오잉
4: 도련님
3: 춘향아 조금만 기다려다오
0: 아이고 고생이 많아요
8: 거기 멋있어요
0: 아이고
8: 조심해

0: 아들이니 자리하여 주시니 고맙소. 잘 즐기다. 아, 가시지요.
1: 오냐 오냐.
2: 오메.
3: 거 백은어인 일로 이리 오셨는가?
4: 사또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내 일이 왔으니 나도 술상 하나 차려주시오.
3: 여보시오 본관 양반, 저분을 보아하니 의복은 남로 허나 필시 양반이 분명하니 거 관장된 우리가 양반 대접을 아니하면 그 누가 하오리까? 그 말석에 자를 주어 술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0: 그러시다니 운공 뜻대로 하시오. 예, 갑니다요.
4: 여보시오 곡성.
3: 아이, 나 말이오? 난 또 어찌하시오?
4: 이리 기름진 안주를 앞에 두고 권주가 없이는 술을 못 먹으니 나도 권주가 한 자리 불러주면 그 참으로 좋으련만.
3: 그리하시오. 여봐라 주야, 저 양반께 권주가 한 자리 불러드려라. 참 별거린다 보겠네. 간밤꿈에 팥짝을 쓰고 이 벼락을 맞아 보이더니 오메 별놈의 꼬락선이를 다 먹었어. 태극

0: 오늘 애쓸 첩성
1: 꽉 온몸이 좌석에 요란하게 만드는구만.
2: 자자자 우리 근업 관장들이 모여 노는 좌석에 이 글이 없어 무면이 우리 그런 수식 지음이 어떻겠소?
3: 그건 좋은 말씀이요. 만일 문자대로 못 짓는 자 있으면 네, 쫓읍시다. 문자는 본관 영감이 내시지요.
2: 그래, 문자라. 기름 코!
4: 기름 코!
2: 높을 코!
4: 높을 코!
2: 코!
4: 코!
2: 코!
4: 코!
2: 어떻소?
5: 나도 부모님 덕에 천자권이나 읽었으니 글한수 짓겠소.
3: 시까지 있게 무슨 글을? 저 양반께 지필형 가져다 드려라.

0: 이리 신세를 져서 미안하오. 아무쪼록 모두들 육체 평안 하십시다.
1: 금술동에 담긴 좋은 술은 천 사람의 피로 만들었고 옥쟁반에 담긴 안주는 만 사람의 기름으로 뺀 그릇인디. 촌농이 떨어질 때 백성들 눈물도 떨어지고
2: 노래 소리 높은 곳에 백성의 원성 소리가 높다. 이글 속에 벼락
3: 들었다. 이마치는 마들 공원이 들썩들썩 하성이 뒤물때 본무술이 각창색 진율 감색 착하게 수호고 백경이 성명을 보한 연후

각각 죄인은 경중을 헤아려 엄중히 처결할 것이다. 옥죄인 춘향을 올려라. 네가 본관 수청은 거역하였지만 잠시 지나는 수의 사또 수청도 거역할 것이냐?

서방님?

0: 사랑은 떼냐?
1: 헐지고
0: 춘삼월 하시절이라
2: 헐지고
0: 꽃은 피어 절로 지고 잎은 피어 만발할 적에 이곳 국립과학원 예약당에 매주를 메고 어찌저찌 올라왔으니 한번 나가 보는데 다령당당 정쿵 붙여놓고 하는 것이었다. 정쿵 정정쿵

0: 이렇게 끌어넣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 저기까지 훑어나가 보는데 이것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관객분들께서 창구 소리에 맞춰가지고 박수를 쳐주시면은 제가 마치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1: 한 시간!

0: 내가 이제 보실 동작이 단 한 가지 남았는데 이것을 나가기 전에 우리들이 예술제를 위해 아주 열심히 준비했단 말이지. 또한 학부모님들께서도 학생들을 위해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고 관계자분들께서도 이 공연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 같네. 이런 말을 할 때는 박수를 쬐까 치셔도 됩니다.
1: 잘한다.
0: 내가 마지막으로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각 가정에다가 온갖 행복을 빵빵하면 잘 보낸대. 참 열었던 것이었다.

0: 정치가 이렇게 아름다울 때
1: 홍황새가 한 마리 날아 흐른디 어떻게 날아드는고 하니
0: 꼭 이렇게 날아드는 것이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시리즈 세 번째 무대입니다. 연주자가 곧 작곡가였던 전통음악 시대의 창작 정신을 되살려 여섯 명의 연주자가 직접 쓴 창작 협주곡 초연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경풍 감흥입니다. 가을 결실과 풍년의 기쁨, 감사한 마음을 다섯 편의 국악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창극단 정기공연 그 이름 춘향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랑을 스스로 지켜낸 춘향의 이야기를 전통 판소리와 국악관현악, 춤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밀양문화관광재단 3대 아리랑 페스티벌입니다. 우리나라 3대 아리랑, 밀양, 정선, 진도 각 지역의 아리랑과 전통, 현대, 글로벌 콘셉트의 무형유산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응노 예술제 미술관 옆 음악회입니다. 미술관의 작품과 풍경 그리고 국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가을밤 잔디광장에서 특별한 예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살살 다녹여낸다.
0: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2: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됩니다.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짐 다 챙겼어요?
1: 그럼
0: 출발할까?
1: 출발! 가스밸브 잠갔어? 전기 점검은 내가 할게.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야지.
2: 네!
3: 김파로과 장아가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1: 위험요소 제보해야겠어.
4: 오케이!
1: 됐습니다.

50년대 전쟁 직후 여성국국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소녀들은 왕자가 되기를 꿈꾼다. 별천지 세상으로 뛰어든 소리 천재 윤정년 역의 김태리. 소리, 춤, 연기 모든 걸 가진 국국 에리트 허영서 역의 신예우. 메란의 영원한 왕자 문옥경 역의 정은채. 화려한 메란의 꽃 서해랑 역의 김윤혜. 그리고 왕자를 꿈꾸는 소녀들의 단장 강소봉 역의 라미라. 대단히 오랫동안 기다렸으니 드라마 정년이의 막이 오르는구나.

0: 한번 봤어? 전부 다 문옥경 얘기뿐이야. 뭐 영화 찍을 거라던데?
1: 그럼 이제 우리 구국단은 어떡해? 망하는 거야?
2: 야! 망하긴 뭘 망해?
0: 솔직히 맞잖아. 이제 네 마이가 없는데 공연을 어떡해.
3: 자, 단장님께서 갑자기 일이 생기셔서 조금 늦게 들어오실 거다. 우선 우리끼리 시작하자. 뭐야? 분위기 왜 이래?
2: 우리 국극단 진짜 무슨 일 생기는 거예요?
4: 단장님 돈 빌리러 가신 거 맞죠?
0: 그 옥경 선배는 이제 진짜 다시 안 오시는 거예요?
2: 야, 그건 진작 물 건너간 얘기고.
4: 그거 몇 번이나 물어봐.
5: 마음을 쓰지 말도 못해.
3: 아니, 조용! 밖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거 신경 쓸 거 없다. 국극단 생활 못 버티고 그만두는 애들은 늘 있었어. 또 신입 연구생들을 뽑을 거다.
6: 여기 신입 연구생 한 명 있는디?
0: 받아줄란가?
7: 야! 야!
8: 선배입니다.
7: 야, 이게 집이야. 걱정돼 죽는 줄 알았잖아.
9: 잘 지냈냐?
3: 잘 왔다. 다들 너 기다리고 있었어.
6: 선배님.
0: 그 중에서도 너 제일 눈 빠지게 기다린 건 초록이야.
6: 왜?
5: 참말이야?
7: 아니야! 나도 바빴어. 그리고 나 이제 연구생 아니고 정식 단원이거든.
8: 응?
7: 아 맞아. 어? 초록이도 그렇고 영서, 주란이 이 셋은 이제 연구생 아니다. 정식 단원 됐어.
6: 아따, 진짜야. 다들 잘했네. 아이고 나는 그 뭐야 그 입단 시험부터 다시 봐야쓴디. 뭐야 이제 초록이 보고 선배라고 해야 쓰겠네.
0: 괜찮아. 맘 먹어도 돼. 선배의 넓은 아량으로 봐줄게. 아 근데 너 목은? 이제 목은 다 괜찮아진 거야?
8: 예전처럼 다시 소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올라온 거지.
6: 아 그지 그랑게.
2: 야! 이제 막 올라온 애한테 뭘 그렇게 물어봐. 궁금한 거 있어도 좀 참아.
0: 오늘아 피곤했지? 어서 가서 쉬렴.
2: 뭐야 이 간지러운 말투는.
3: 자 이제 그만 다들 자리에 앉아.
5: 야, 어?
3: 정년이는 단장님께 먼저 인사드리고 와.
6: 예,

정말 죄송합니다. 날짜를 조금만 미뤄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0: 네. 단장님. 저 지금 왔습니다. 엄니 허락받고 오니라고 쪼까 늦어 불었습니다.
1: 그래, 잘 왔다.
0: 그 입단시험 날짜 정해지면 언제든 보겠습니다.
1: 내 확인을 거치고 싶어서라면 입단시험 굳이 보지 않아도 된다.

0: 알 수 없은게요. 저도 확인하고 싶어갖고요.
1: 전 그렇다면 좋아. 시간과 장소는 나중에 말해주마.
0: 예,

0: 영세야. 아이고, 옥경 선배가 안 보이네. 나 왔다고 인사드렸는데 오늘은 안 나오셨는 갑제?
1: 옥경 선배 국국단 나갔어.
0: 나갔다고야?
1: 응.
0: 그것이 뭔 소리대? 아니, 그 뭐 다른 국국단으로 갔다 그 말이야?
1: 아니, 아예 국극을 그만뒀어. 합동 공연 첫날 공연만 하고 그대로 잠적해버렸어. 그래서 합동 공연은 제대로 올리지도 못하고 끝나버렸고, 요새 단장님이 그 뒷수습 때문에 정신이 없으셔.
0: 옥경 선배! 너 혜랑 선배 조카 아니야? 애기야, 옥경 선배 안에 계시냐? 나가 조금 배였을 건데.
2: 왕자님은 떠났어. 그래서 공주님이 슬퍼해.
0: 어디로 떠났는지 들었냐? 혹시 거기 옥경이니? 옥경! 언제 들어가 있어. 네가 여기 무슨 일이야? 옥경 선배 떠났다는 얘기 듣고 왔으라.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3: 나도 몰라. 안다고 해도 말해줄 생각 없고.
0: 알겠고 마이라.
3: 옥경이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네가 메란에서 왕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그렇잖아. 호랑이 없어진 굴에 뭐가 호랑이 행세한다고. 근데 꿈깨. 넌 절대 문옥경이 될 수 없어. 목포 촌년이 시장바닥에서 계속 소리나 팔 일이지 왜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아, 내가 하나 착각한 게 있어. 나는 옥경이가 널 편애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옥경이 너 목소리를 참아자 흥미를 잃어버리더라. 넌 옥경이한테 딱 그만큼이었던 거야. 알았니? 그때나 지금이나 어째 그리 변한 것이 없어. 내가 그때 왜 그 짝 같은 사람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어. 이라고 껍딱만 남은 사람인데. 옥경 선배 떠났다는 얘기 듣고 많이 괴로웠어. 내가 꼭 그래졌던 생각이 들어갔고. 나는 옥경 선배에 대한 좋은 기억만 남길라요. 결국에 나온 뒤 국극을 알려준 사람은 옥경 선배인게요. 그랑께 그 짝도 인자 놔줄 건 놔주시오. 그러고 독품고 있어봤자 한번 떠난 사람 안 돌아오요.

0: 아마 옥경 선배 누가 말려도 듣지 않았을 거야.
1: 내가 목포서 올라오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 줄 알았어야. 베란도, 옥경 선배도 다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참말로 어리석었지?
0: 대신 내가 여기 있잖아.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리 절대 안

0: 떠나. 그리고 이제 너도 돌아왔고. 지금부터 우리가 옥경 선배 자리를 대신하면 되는 거야.
1: 너야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 근데 나는 어가지도 이 모양인데 옥경 선배 빈자리까지 누가 들으면 가당차는 소리를 할 것이야.
0: 그렇게 떠들라 그래. 내가 알아.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잊지 마. 넌 내가 인정한 유일한 경쟁 상대야. 아, 뭐 물론 정식 단원인 내가 연구생도 아닌 너랑 이런 얘기하는 건 좀 빠른 감이 있기는 한데.
1: 아메. 아, 그러면 나는 아직 네 상대도 안 된다?
0: 당연하지.

0: 대본 읽어봤는데 좋았습니다. 다만 이왕 이런 이야기를 할 거면 좀 더 웅장한 규모를 살릴 수 있는 장면들이 좀 더 들어가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덕만이 입궁하는 장면도 전쟁터 장면도 좀 더 규모가 컸으면 좋겠고요. 대본 수정이 언제까지 가능하실지.
1: 아, 네, 그게 저...
0: 무슨 문제라도...
1: 사실은 영화 쪽에서 시나리오를 써보지 않겠냐는 제의가 들어와서요. 이제부턴 그쪽 일에만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0: 아니, 그럼 이 대본은 이렇게 내버려 두고요?
1: 죄송합니다. 커피는 제가 내겠습니다.
0: 잠깐...

0: 나 이거 갖고 왔어. 문옥경, 돌아와라.
1: 돌아와라.
2: 나도 원래 있던 거.
0: 응. 그래.
3: 시작, 시작.
0: 그래, 우리로 충분해.
2: 응. 옥경 언니가 중요하지.
3: 응. 내일은 더 많이 데리고 오자.
4: 자, 이건 너희가 오디션을 볼 새로운 작품이다. 제목은 신라의 여왕, 선덕여왕에 관한 이야기야.
3: 선덕여왕? 조선시대 사람인가?
5: 답답아. 방금 신라의 여왕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거 새로운 극 아니야?
3: 그러게, 처음 들어봐.
4: 그래, 이건 권영섭 선생님이 새로 쓰신 극이다. 아직 수정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야. 이 대본으로 여자 주인공인 선덕여왕과 남자 주인공 김유신 역할의 오디션을 열 계획이다. 연구생들에게도 제한 두지 않을 테니까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오디션에 응시하면 된다. 윤정년, 물론 너는 입단 시험에 통과해야만 이 오디션을 볼 수 있다.
6: 예. 아야, 근데 이거 규모가 상당히 큰 극인 것 같은데 우리 사정 안 좋다면서 이런 극 올릴 수 있어?
7: 아마 단장님 입장에선 이런 규모의 극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으실 거야. 그래야 우리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
0: 야야, 그런 건 다 어른들 사정이고, 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어? 자, 됐고. 박철옥, 넌 선덕여왕으로 오디션 볼 거지?
8: 당연하지. 뭐 서희룡도 없는 지금 나 말고 여자 주인공 할 사람 또 누가 있어?
9: 쭈란이 있잖아.
8: 야.
4: 그래, 무슨 말인지 알지? 아니,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자세한 얘기는 이따 만나서 하자. 알았어. 왜, 무슨 할 얘기 있니?
10: 저, 단장님. 신라의 여왕 말인데요. 지금 우리 형편에 이런 대규모 극을 올리는 건 아무래도 좀 무리인 것 같아서요.
4: 제작비 때문에 그렇지? 걱정할 거 없어. 방금 투자하겠다는 사람이랑 통화했다. 아, 그래. 너도 알겠구나. 우리 메란 초창기에 홍매라고.
10: 그럼요, 기억하죠.

0: 여기서 나간 뒤로 어디 방직공장 사장 후처로 들어갔다고 들었는데요.
1: 그 영감 죽은 뒤로 한 재산 받은 모양이다. 그 돈으로 어디 투자할 데 없나 여기저기 알아본다는구나.
0: 잘 됐네요.
1: 우선 오디션을 봐서 각 배역들을 뽑을 생각이다. 저번 합동 공연 때도 오디션을 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적도 있고, 오디션부터 사람들의 기대를 불러모으면 나중에 공연 홍보도 자연스럽게 될 거다.
2: 단장님 열정은 여전하시네요. 근데 공연 얘기는 이쯤 하면 된 것 같고요. 지금부터 진짜 사업 얘기를 좀 해볼까요?
1: 응?
2: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메란 국극단 건물 저한테 파는 거 어떠세요? 값은 후하게 쳐드릴게요.
1: 아니, 메란 국극단 건물을 팔라니 그게 무슨... 아니, 공연에 투자하려고 만나자고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니?
2: 저 이제 국극 같은 거 관심 없어요. 그 건물 사드리면 크게 요정을 할 생각이에요.
1: 요정이라니?
2: 왜? 자존심 상하세요? 하긴 단장님은 제가 밖에서 메란 이름 팔아서 돈 벌고 다닌다고 그날로 절 쫓아내셨으니까요. 그때 뭐라 그러셨더라? 아, 그렇게 아무데서나 얄팍한 재주를 팔고 다니니 절대 예인이 될 수 없을 거라고 하셨죠? 그렇게 고매하신 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온 거 보면 진짜 돈이 궁하긴 하셨나 보다.
1: 괜히 나왔구나.
2: 그 건물 사드릴 때 빌린 돈도 아직 다 못 갚으셨다면서요.
1: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2: 제 동업자가 하나 있거든요. 단장님도 잘 아는 사람일 거예요. 들어오세요.
3: 아이고 단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1: 당신이 어떻게...
3: 저기 괜히 고집 부리지 마시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넘기시죠.
1: 뭐 팔아? 아니 절대 안 팔아. 그 건물이 무슨 의미인 줄이나 알아? 그 건물은 메란 국극단의 기반이나 마찬가지야. 그냥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라고.
2: 그렇게 빈깡통 같은 짐만 붙잡고 있느니 그냥 저한테 파는 게 100번 낫지 않겠어요? 저 긍정적인 답변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셨죠?
3: 가시죠.

0: 선장님. 괜찮으세요?
1: 괜찮아요.

0: 가는 거니? 어디 갈 데는 있고?
1: 아는 분이 영화사에서 일하셔서요.
0: 내가 너희들 볼 면목이 없다.
2: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죄송합니다.

0: 의사 선생님 뭐라고 하셔?
1: 너무 무리하셔갖고 그런데요. 며칠 푹 쉬면 괜찮아지실 거라 하대요.
0: 어떻게 된 거야?
1: 수경 선배랑 금희 선배가 떠나버렸어요. 원장님이 그것을 다 보셨으라.
2: 뭐야?
3: 선배, 선배.
2: 뭐야? 아니 갈수록 밥이 왜 이렇게 부실해? 어? 아니 반찬 가짓수도 점점 줄어들더니 이젠 주먹밥이야?
4: 주방에서 바빠서 시장을 제대로 못 봤나? 내일부터는 다시 제대로 나오겠지.
3: 야, 꿈 깨라. 앞으로도 이 주먹밥에 닭광이 전부일 테니까. 하, 메란 좋은 시절 다 갔어.
4: 설마 우리 메란 망하는 거야?
2: 아니야.
5: 당장 망하진 않겠지만 전성기가 다시 오긴 힘들 거란 말이지. 합동공연 때문에 생긴 빚이며 위약금도 다 우리 메란이 떠안았대.
4: 어쩐지. 안 그래도 쥐꼬리만한 용돈 반토막 나더라니. 그나마 잘 나오던 밥도 이러면 나 어떻게 버티냐.
5: 다들 조용히 좀 해. 단장님 쓰러지셨는데 지금 밥투정이 나와?
2: 근데 단장님은 왜 쓰러지신 거지?
4: 오늘 수경 선배랑 금희 선배 나갔잖아. 충격받으신 거지 뭐.
6: 야, 우리도 나가서 살 길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4: 저 단장님도 쓰러지신 마당에 그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5: 단장님 돌아오시면 뭐가 좀 달라질 것 같아? 먼저 나간 사람들이 그래도 똑똑한 거야. 두고 봐. 남겨진 사람들만 바보들 게 뻔하니까.
4: 나가고 싶으면 선배들끼리 조용히 나가지.
5: 왜 애들을 부추겨요?
4: 너 말 이상하게 한다? 우리가 언제 부추겼어?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
5: 뭐 남으면 바보라는 둥. 우리까지 불안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왜요? 선배들끼리 나가면 민망하니까. 괜히 순진한 연구생 몇 명 더 꼬셔서 같이 데리고 나가려고요?
4: 싸가지 좀 봐. 너 말 다 했어?
5: 못했어요. 왜요? 더해요? 뭐 연구생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아요? 문호경 나간 뒤로 안 그래도 불안한데 중심 잡아줘야 할 선배들이 살 길 찾겠다고 더 난리잖아요.
4: 우리들끼리 옹기종기 앉아서 살 길 찾으면 그게 찾아져? 문호경도 버려 간 판이야. 지금 메라는 아사리 탄약이 직전이라고.
5: 그러니까 가고 싶으면 가시라고요. 그 잘난 영화든 뭐든 나가서 하면 되잖아요. 연구생한테 붙잡고 흔들 시간에.
4: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미쳤나?

0: 이딴 망한 국극 단 내가 버려준다.
1: 선배.
2: 아, 잠깐만. 됐어. 다 끝났어. 나갔잖아.
1: 그래도.
2: 아 됐어. 밥 마저 먹어.
3: 홍주란! 아내 엉망인가? 네 눈엔 안 보이냐? 같이 머리 맞대고 수수발 궁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왜 도망을 가냐? 나랑 마주치기만 하면 어째 그러고 계속 피해 다니냔 말이야.
4: 그런 거 아니야.
3: 너 나랑 숨바꼭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자는 거야?
4: 미안해.
3: 내가 지금 미안하다는 소리 듣자고 한 소리가 아니잖아. 대체 너까지 왜 그러는 건디? 메라는 이 모양이지. 안직 소리를 지대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모르겠어서 죽겠니? 대체 너까지 왜? 내가 너 뭐 해코지라도 하냐? 대한번 은장 간디 날 그러고 피해 다니냔 말이야!

아니야? 너 친구도 아니야, 이 가시나야.

0: 왜 간대? 오늘 연습 안 해?
1: 사람이 너무 많이 빠졌어. 금이 언니랑 수경 언니 나갔지. 그리고 이제 소양 언니랑 봉선 언니까지 나갔잖아.
2: 야, 그렇게 마음 뜬 사람들은 차라리 지금 나가는 게 우리한테 더 도움되는 거야.
0: 그러면 남은 사람들끼리라도 해야지. 뭐 일하고 손 놓고 있을 거예요?
1: 하루 의욕이 안 나. 이제 이러다 공연 엎어질 수 있는데.

0: 무대 올리자.
1: 무슨 무대?
0: 아, 원래 내일이 내 입단 시험 아니냐? 그거 해볼자고.
1: 단장님도 안 계시고 심사위원 선생님들도 없는데 어떡하려고.
0: 아따 뭐 심사위원들만 평가할 수 있대. 저 길거리 나가서 누구라도 내 소리 듣고 반응해주면 평가 받는 거나 마찬가지지.
1: 아, 그럼 뭐 길거리 관객들한테서 평가를 받겠다고? 재밌겠네. 정년이 말이 맞잖아. 정년이 소리 듣고 관객들이 박수 쳐주면 그것 이상 더 좋은 평가가 어딨어? 야, 그래도 그건 아니지. 사람 한 10명 불러모으고 박수 쳐주면 그걸로 통과한 거야? 그건 아니잖아.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2: 내가 그 기준이 돼줄게. 나도 나가서 공연을 할게. 내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 이상으로 너도 사람들을 불러모아.
3: 네가 나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 모으면
2: 넌 우리 메란에 다시 입단하는 거야. 대신 네가 나보다 한 사람이라도 덜 모으면 넌 우리 메란에 발도 못 붙이는 거고. 어때 윤정연? 할 수 있겠어?
0: 좋아! 해보자고!
2: 각오해. 나 너 목 부러졌다고 적당히 봐주고 그러지 않을 거야.
0: 아따, 그러면 나야 더 좋지. 네가 적당히 봐주불면 내 자존심이 상당히 상하지 않겠냐? 아주 인정 사정없이 해봐. 나도 사정없이 밀어붙여불란게.
4: 거라고요? 그 바보와 공주 허영석?
5: 네, 맞습니다.
4: 어머, 진짜 꼭 가야겠다. 네네, 꼭 보러 오세요.
5: 네.
1: 100명이 코앞이야. 영서 공연하는 거 소문나서 밖에 줄까지 서 있대.
4: 이거 정년회도 너무 불리한 싸움이야. 영서는 저번에 합동 공연 한번 선 걸로 이름이 이미 알려져 있잖아. 아, 저기 영서 팬클럽도 왔다. 이렇게 많아? 저것 봐. 이거 정년회한테 불리하다니까.
1: 너 보고 가게?
0: 시작했냐?
1: 아니.
4: 허영서 나온다잖아.
6: 진영아, 오늘 밤이 가면 내일 밤이 또.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생각하는 나.
7: 진호

0: 하지 말. 너와 함께하는 밤만 있어주었으니 애꿎은 오늘 밤을 사랑가로 즐겨보세.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어허구 온도 일간의 사랑이지.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나의 록슨 나비대야 이 산물의 좋은 풍시흙 띠꽃 소미를 가나 흐리고 눈물을 다울 초초거든 네가 나린 추를 아으려구나.
1: 즐거운 날에 어찌 죽는 말씀만 하시오.
0: 그럼 우리 정담도 하고 업고도 한번 놀아보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사랑

0: 단장님, 뭐라도 드셔야죠. 며칠째 거의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1: 도행아,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옥경이 마음이 떠나지 않게 미리미리 비위를 맞춰줬어야 됐나? 하지만 옥경의 요구대로 실험적인 극들을 마구 올리다간 관객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네 말대로 옥경이랑 해랑이랑 나갈 때를 대비해서 연구생들을 좀 더 키워놨었어야 돼. 그 둘의 의존도를 너무 높여놓은 것부터가, 그것부터가 화근이야.
0: 회장님.
1: 아님, 무리하게 합동 공연을 진행시키지 말았어야 됐나? 하지만 여성 국극을 하나로 이어주는 유일한 공연은 그것밖에 없었는데.
2: 회장님!
3: 하나라고 했다고!
1: 근데 남은 게 뭐니?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빚만 나한테 생기고 이젠 애들도 못 챙기고 있어. 우리 단원들 나만 믿고 있었는데. 나같이 못난 사람, 또 단장 이랍시고 나만 믿고 있었는데. 우리 애들도 못 챙기면서

0: 이모. 이모.
1: 가서 꼭 보셔야 할 게 있어요.
0: 저기 다 모인 거야? 10명도 안 돼.

0: 5시 지났어, 정면아. 사람들 더 올 때까지 기다려볼까?
1: 아니요. 준비됐어. 가자, 이.

0: 윤정령?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1: 아, 그 최공선 딸 있잖아.
0: 아, 최공선 딸?
1: 응.
0: 어디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고.
2: 아따! 아이들 와주셨어. 아, 인사부터 올려야지라. 지는 윤정년이라고 허요. 인자 지가 그 소리 한 자락 해볼 것인디? 아따, 그 시기 오랜만에 무대에 설라간께 솔창이 떨리고 그 긴장도 쪼까 대분께 아유 그 마음 가는 대로 그 초임새도 좀 넣어주고
3: 응? 좋다.
2: 아 그들아 너희들은 박수 좀 많이 쳐주라잉.
4: 아!
2: 마음 편하게들 봐주셔잉.
4: 대박.
2: 옛날 옛적 황주 땅 도화동에 홍사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효녀가 있었는데 아 성은 심가요. 이름은? 아 이름은 뭐겠어?
5: 신청이 아니여.
2: 그라지 청이지.
6: 심청가를 하겠다고? 그 청도 어려운 심청가를?
7: 에이 설마.
8: 우리 심청이가 한번 아비
7: 추월문정을 부르진 않겠지?
2: 아이고 추워. 아이고야 어찌하스까 이거 추워가지고 얼어 뒤져불거네. 아유 근게 하늘이 효성에 감동하여 연꽃으로 생환시켜 황후안쳤더라.
5: 그렇지.
0: 아이고 곱다고.
2: 심황후 입궁 후에 연년이 풍년이요 나가 호호태평이라.
5: 시고
0: 좋다. 좋다.
2: 뜻밖의 가을이 되니 어김없이 기러기 한 마리가 날아드는구나. 방향을 보아하니 내 고향 도화동이로다. 이랴는 옥난간에 높이 앉아 부친 생가 가득 헐째

0: 고치러 봄도 안 나오겠어.
1: 산호 주련 빛 저 흐들째
2: 최공손 따르라더니 별골을 넣구만. 그냥 집어쳐.
1: 청청어등 외기로 기등.
2: 아이고 기버렸네 기버렸어.
3: 가세요 그럼.
2: 뭐야?
3: 방해하지 말고 가시라고요.
2: 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3: 아니 나 참아 진짜.
1: 월하으로 피 떠서

빈 소리를 무엇으로 채울라냐. 나는 몸짓으로 채울라니. 난 소리를 잃었지만은 대신 아직 연기를 할 수 있어. 춘향이를 하든 심청이를 하든 그 사람이 돼버릴라니. 그래갖고 빈소리를 아주 차고 넘치게 채워버릴 거야.

0: 소문이 길어 근
1: 분명히 떡먹이 됐었는데.

0: 쪽에도 많이 모였는데 네가 조금 더 모았어.
1: 말도 안 돼. 그 찬발이요?
0: 그래. 네가 해냈어.
1: 아메씨. 어? 단장님. 단장님. 태어나신 거예요?
2: 소리 해보니까 어떠니?
1: 징하게 좋았으라. 소리는 역시 엉망이었지라.
2: 아니야. 이제 너한테 꺾인 목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 넌 오늘 심청이 그 자체였어.
1: 참말이여라.
2: 그래. 정말 잘했다, 정연아.
1: 뭔 일이래. 무사히 마치기만 하자 그 생각만 했었니. 단장님, 오늘까지 쳐서 세 번이나 저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면 인자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지라. 저는 인자 뭐 포도시 연구생인께 정식 단원 되고 니마이 될 때까지 쭉 지켜봐 주십시오.
2: 그래. 그러마.

0: 정연아. 아까 정말 잘했어. 네가 해낼 줄 알았어.
1: 뭘. 아까는 고맙다. 덕분에 무사히 다 해냈어.
0: 그러게. 돌아온 것 축하한다고 그 얘기 하고 싶었어.
1: 그래. 그러면 나 먼저 들어가 볼게.
0: 아, 정연아 잠깐만. 사실은 나 너한테 꼭 할 얘기가 있어. 그때 우리 오디션 얘기.
1: 아, 인자사 뭐 그때 얘기를 한다 그러냐. 겐지메 나 다 잊어버렸어.
0: 아니 나 지금 꼭 해야 돼. 나 지금 아니면 말 못할 것 같아. 그때 너랑 못하겠다고 한 거, 그리고 너한테 의지할 수 없다고 한 거 진심이 아니었어. 미안해. 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어. 그치만 그거 알아줘. 나 사실은 너랑 정말 하고 싶었어.
1: 이제 와서 나 달래 죽었다고 마음에 넣는 소리를.
0: 아니야, 진짜야. 영서가 내 완벽한 파트너였던 건 맞지만 내가 뭘 연기하고 있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내 심장을 뛰게 만들었던 건 너였어. 너하고 하면 내 연기가 흔들려 버릴까 봐 네 탓을 했어. 네가 나 평생 미워한다 해도 할 말 없어.

여기까지 너야. 제이라고 답답하냐? 내가 네 잘못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냐? 나 목 이렇게 된 거 네 탓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었다. 그러고 내가 너를 어떻게 미워해야. 나 이 국극단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웃어준 것이 너였는데. 아까 말이야, 오랜만에 사람들 앞에서 소리할 나간 게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도 떨리고 목소리도 겁나게 떨려불더라. 근데 너랑 눈이 딱 마주친 게 그러던 것이 딱 멈춰버렸어. 주란이 너가 봐주고 있다고 생각한 게 떨릴 것도 겁날 것도 없더라. 앞으로도 오늘처럼 내 옆에서 지켜봐줘. 나 너한테 약속할게. 나 뭔 일이 있어도 그거 계속 할 거야. 그렇게 너도 내가 어떻게 해내는지 끝까지 지켜봐 줘야 쓴다잉.

0: 생각해봤는데 신라의 왕은 아무래도 좀 무리일 것 같아요. 세트를 아무리 줄여서 짓는다고 해도 힘들 거예요.
1: 잘생

0: 생각하셨습니다. 계속 신라의 여왕을 고집하시면 어쩌나 고민했는데.
1: 뭔가 새로운 작품을 하고 싶기는 한데 쉽지 않네요. 기존에 했던 작품을 재탕하고 싶진 않은데.
2: 야, 혹시 쌍탑전설 기억나십니까?
1: 그건 너무 실험적이어서 포기했던 거잖아요.
2: 하지만 신선하기도 하고 인상적이기도 했으라.
1: 하지만 실험적이라는 건 그만큼 위험하기도 해서.
0: 다른 건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는 후반부예요.
2: 맞아라. 광기에 찬 예술가를 연기해야 하는데 어지간한 배우들은 다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1: 해보시죠. 지금의 정년이나 영서라면 해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0: 아주 고와. 넌 얼마나 복 받았니? 신랑이 이렇게 면사포까지 씌워가지고 성대하게 결혼식도 올리겠다고 하고. 구국단에 그만둔다는 말은 했니?
3: 아니요.
0: 얘는? 결혼 날짜까지 나온 마당에 언제까지 미루려고? 결혼 전부터 시댁에 밑보일 생각 말고 하루라도 빨리 짐 정리해서 나와. 응?
4: 아, 나 뭐하고 있으냐?
3: 아니야. 쌍탑전설 대본 읽어봤어?
4: 응, 재미지네. 근데 대본이 너무 슬퍼. 아사달도 달비도 아사녀도 한나같이 안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3: 아사달로 오디션 볼 거지?
4: 그럼. 넌 아사녀로 볼 거지? 그래야 너랑 나랑 같이 한 무대에서 같이 연기할 거 아니냐. 너 나랑 한 약속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알았지? 나 말이여. 메란의 왕자가 될 거여. 그러려면 인자부터 네 도움이 꼭 필요해.
3: 내 도움?
4: 아, 왕자가 혼자 연기할 수 있겠냐. 공주가 옆에서 딱 호흡 맞춰줘야지. 물론 쉽지는 않을 거야. 회영서랑 죽자고 싸워야 된게. 아, 딱 고가시나가 또 실력이 허벌나게 늘어버렸을 것인데.
3: 정연아, 지금 나랑 쌍탑전설 연기 한번 해보자.
4: 지금? 그래, 해보자. 어떤 장면 연기할까?
3: 아사달의 꿈 장면. 죽어가는 아사녀가 아사달의 꿈에 나오는 장면. 해보고 싶어. 아사달님!
4: 아사녀! 예쁜 아사녀. 당신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르고. 아사달님! 아사달님을 다시 만나니 저는... 이 아사녀는 아니 이 좋은 날 어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게요. 남군님을 다시 만나니 반가움에 목이 메어 그렇습니다. 아사녀 가여운 내 아내 아사달님 부디 저를 찾아와 주세요. 그게 뭔 소리요? 우리는 이미 만났는디. 아사달님이 오실 때까지 이 아사녀는 오매불만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

0: 불안해.
1: 어떡하지? 나 너무 아사녀에 빠졌나 봐. 내 연기 괜찮았지?
2: 괜찮은 정도가 아니었어. 맞다, 아사녀가 대본 뚫고 나온 줄 알았다. 야, 왜 쭈라니 은지이라고 연기가 또 늘어버렸대.
3: 자, 쌍탑 전설 대본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았지?
4: 네. 네.
3: 이번 공연은 공연 날짜까지 시간이 부족하니까 아사달 아사녀 역할만 오디션을 봐서 정하고 나머지 역할은 나랑 도행이가 상의해서 정하도록 한다. 자, 그럼 2주 후에 아사달 오디션을 보기로 한다.
5: 단장님, 시간도 없는데 저희 압축해서 봐요. 지금 아사달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년이랑 영서밖에 없는데요.
6: 맞아요. 정년이랑 영서가 맞붙어야 구경하는 저희도 재밌단 말이에요. 그치?
3: 그래? 그럼 아사달 역은 정년이랑 영서가 보기로 한다. 어때? 2주 안으로 준비할 수 있겠지?
7: 예. 네.
3: 자, 그럼 아사녀 역은?
5: 아, 이것도 압축시켜서 봐요.
6: 네.
5: 주란이랑 초록이로요.
3: 그래. 주란이랑 초록이도 동의하니?
5: 네. 전 좋습니다.
3: 주란이는? 왜? 준비할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러니?
0: 그게 아니고 저... 단장님, 저 오디션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3: 왜? 무슨 일 있니?
0: 저 곧 국극단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3: 국극단을 그만두다니, 왜?
0: 곧 결혼해요.
8: 뭐?
3: 결혼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동안 결혼 얘기는 전혀 없었잖아.
0: 얼마 전에 결정됐어요.
3: 그래, 좋아. 결혼할 수 있지. 그런데 꼭 이렇게 오디션도 안 보고 그만두기까지 해야 하니? 이번 공연까지 하고 그만둬도 되잖아.
0: 아니요, 저 이번 주 안으로 그만두겠습니다.
3: 그렇게 빨리?
0: 시댁 쪽에서는 결혼하고 나면 제가 내조에만 신경 쓰길 바라세요. 저희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3: 그건 어른들 생각이고, 네 생각은? 네 인생 네가 선택해야 후회가 없을 거 아니야.
0: 메랑국극단에서의 제 시간은 끝났어요. 앞으로는 저한테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려고요. 이게 제 선택이에요.

0: 언제 떠나는 거야?
1: 내일 새벽에.
0: 그렇게 빨리? 너 꼭 그만두기까지 해야 돼?
1: 시간 끌어봤자 미련만 생기잖아. 몰랐는데 나 원래 이렇게 독했었나 봐.
0: 독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 너 시간 끌다가 맘 약해질까 봐. 그래서 떠나는 거잖아.

영서야, 너 덕분에 최고의 연기를 할 수 있었어. 너 아니었으면 그런 연기 하지 못했을 거야. 나야말로 고마웠어. 고마워 주라나. 넌 내 최고의 상대 역이었어.

지란이 새벽에 떠날 거래. 연습실에서 기다릴 거래.

0: 쪽지 한 장 달랑 써놓고 가는 게 인사대. 다행이야. 너 얼굴 보고 갈 수 있어서. 묻지 마라, 이 가시나야. 너 보고 잡아서 나온 거 아니니까. 너 가는 것을 내 눈으로 봐야지 깔끔하게 잊어볼 것 같아서 나온 거예요.
1: 그래, 알아.
0: 잘 살라는 말 같은 건 못 해줘. 너 마음 편해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나 같은 건 그냥 잊어볼 거 아니야. 맞잖아. 역사 있었던 일도 나도 싹 다 잊어버리고 그러고 살 거잖아.
1: 아니야, 절대 아니야.
0: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 가시나야. 인자 네 말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게도 안 믿어야. 나쁜 가시네야. 너 진짜.

것은 내가 다 기억할게. 나 평생 맘 불편하게 살게. 너 생각할 때마다 맘 아파하면서 살 거야.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0: 야, 멋지다. 기대가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항해.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0: 장어비를 지금 보내라고요?
4: 지금 바로 입금하셔야 돼요.
5: 어머님, 일단 끊으실게요.
6: 보안 확인 링크?
5: 확인하고 끌어가실게요.
7: 지정업체에서 바로 구비하시면 되시고 미구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기관이 꼭 여기서 하래요? 일단 끊으실게요. 끊으면 깔끔하게 끝나니까 끈질긴 피싱을 끊어낼 끝내주는 선택.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0: 야, 멋지다.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 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의 음악, 우리의 공간,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성주풀이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을까요? 이 성주풀이는 본래 무가였는데요. 전문 소리꾼들이 또 부르면서 사랑받는 남도민요로 자리잡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통음악 중에는 무속에서 시작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속음악을 전통음악의 보물창고라고 하는데요.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전통예찬 두 번째 시간으로 무속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마을과 집안의 조상을 모시는 조상굿을 만나봤습니다. 방지원 씨 모셔서 잠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아, 우리 아지트에 드디어 오셨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방금 조상굿을 또 봤거든요. 예. 그러면서 와, 우리 아지트의 어떤 축원과 그런 어떤 또 안녕을 빌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아지트를 이렇게 또 처음 찾아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드릴까요?
1: 안녕하십니까. 동해안 굿을 하고 있고 타악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방지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0: 예. 아니 이렇게 또 젊으신데 왜 이렇게 또 선생님처럼 뭔가 아. 선생님의 포스가 물씬 느껴지긴 하는데 되게 뭔가 네 약간 이런 뭐 느낌이.
1: 근데 방금 이 굿을 너무 격렬하게 해가지고 힘이 좀 없습니다.
0: 네. 우리 방지원 씨가 오늘 무대에서 보여주신 게 우리 동해안 별신 굿. 신데 동해안 별신 굿에 대한 특별한 인연이 닿아서 시작을 하게 되셨을까요? 아니면은 좋아서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1: 아니 뭐 이거 원래 동해안 별신 굿은 세습무 집안이라 해서 네.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무당이어서 하는 경우가 이제
0: 네.
1: 이제 저희 그 김석출 선생님 네네네. 이제 계통에서는 그렇거든요. 세습무에 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후천적으로 이게 좋아서
0: 네.
1: 이제 찾아와서 배운 케이스고
0: 네.
1: 저 같은 경우는 굿을 중3 때 처음 봐가지고 그때 뿅 가가지고 이제 동해안 별신굿 2대 인간문화재이신 김용택 선생님한테 제가 오랫동안 배워서
0: 네.
1: 지금까지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0: 사실 동해안 별신굿에서 지금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본인의 대표적인 작품을 소개한다면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1: 이제 동해안 굿을 두 갈래로 나눌 수가 있는데
0: 네.
1: 별신굿이 있고 오구굿이 있거든요.
0: 네.
1: 별신굿은 마을의 어떤 풍어와 안녕을 비는 그런 곳이고 오구굿은 사람이 죽으면 그 망자를 극락으로 천도하는 그런 곳인데
0: 네.
1: 별신굿 가지고 만든 작품이 하나 있고 오구굿 가지고 만든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0: 네.
1: 별신굿은 동해 유니버스라 그래서
0: 네.
1: 동해안을 이루고 있는 이 동해안 굿을 이루고 있는 요체들
0: 네.
1: 그러니까 사실 굿이 사람의 어떤 삶 속에서 피어난 것이지
0: 네.
1: 굿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네. 그래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네. 사람들의 어떤 니즈에 의해서
0: 네.
1: 이것들이 만들어지고 문화적으로 꽃피고 그런 것들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작품이 또 동해 유니버스고.

0: 작년에는 산호구 극락행 완행 열차라는 작품도 만들었는데 산호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미리 굿을 받아가지고 죽어서 굿받은 뭐합니까? 네, 그죠? 네. 사후에 만반진수는 생전 일배주만도 못하다는 저기 네, 사철가 사설도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네. 것처럼 아 생전에 일배주를 받고 네. 그다음에 음식을 먹고 즐기고 굿을 온전히 받아서 극락행 미리 예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산호구를 제일 힙하고 비싼 저 성수동에 네. 가가지고 산호구판을 열었어요.
1: 야, 난

5시간 동안 했는데, 예, 그래서 3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8, 9시 돼서 끝났으니까 사람들 막 웃고 울고 하다가 이제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고 어떤 내 나의 죽음을

0: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오복구판이니까 네. 죽음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관객들이 가마에 자기 위패를 넣고 나중엔 그걸 그 줄을 붙잡고 다 같이 따라가요.
1: 네.
0: 그거는 어쨌든 나의 죽음에 대한 어떤 축원을 자기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마에 자기들이 쪽지를 써서 넣게끔 제가 만들어놨었는데 네. 그때 명문이 하나 있습니다.
1: 뭐요?
0: 죽음을 잊지 않되 네. 충실한 삶을 위하여 네. 라고 이렇게 글을 적어놓은 분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우리 공연을 대변하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과 계속 소통하게 되는 공연을 만들고 있으니까
1: 네.
0: 물론 우리 굿을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 굿이 갖고 있는 거는 가장 큰 장점은 동시대성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아남았고
1: 네.
0: 계속 내용을 바꿀 수가 있어요.
1: 네.
0: 요즘에 맞게 뭐 별신굿 야호 막 이럴 수도 있고
1: 네.
0: 막 그런 밈 같은 거
1: 네, 네.
0: 모르시는 것 같은데
1: 밈?
0: 네
1: 알죠. 무슨
0: 네. 리센 하는
1: 저 거 저 MG예요.
0: 그런 것도 넣어서 할 수 있는 게 굿입니다. 그러면 네. 이게 뭐 정해진 법은 큰 틀은 있지만 그 안에서는 굉장히 어떤 자유로움을 갖고 있는 것이 굿이기 때문에
1: 네.
0: 그런 것들로 제가 그런 컨텐츠들을 잘 활용해서 공연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아 근데 이제 이렇게 방금 얘기를 하시는데 눈빛이 바짝바짝 빛나는 게 뭔가 이 동해안 별신굿을 하면서 또 공연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그 공연 안에서의 본인의 이야기와 그리고 관객들과의 어떤 소통을 정말 중요시하고 이 굿을 온전히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그런 눈빛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와 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 동해안 별신굿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특징과 어떤 매력이 있다라면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0: 동해안 별신굿을 보러 오시면 가장 큰 매력적인 거는 일단 저희가 어떻죠? 바다에 간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죠? 바다에 가면은
1: 시원하죠.
0: 일단 바다를 간다라는 것 자체부터도 설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1: 네, 이게 뭔가 여행하고 그렇죠. 가슴이 뻥 뚫린다.
0: 그렇죠. 그래서 네. 어쨌든 바다 옆에서 열린다는 그런 낭만적인
1: 네.
0: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1: 네.
0: 가면은 그래서 파도 소리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1: 네.
0: 그 옆에서 소리를 하고 악기를 쳐야 되니까 이제 기악이라 좀 그 선율 악기들은 사용을 안 하고 타악기 위주로 꽹가리 여러 대에다가 징, 장구 하나, 바라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태평선 또 소리가 크니까
1: 네.
0: 그렇게 이제 타악기 위주의 어떤 연주들이 이루어지고 그 위에 문형이 아주 높은
1: 네.
0: 상청 예, 그 고음의 목소리가 또 이 무가를 부르고 있고
1: 네.
0: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거기에 바다 소리까지 합쳐져 있으니까
1: 네.
0: 아 우리가 결국에는 아 무엇을 위해서 빌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는 저 멀리 계시는 용왕님을 위해서
1: 네.
0: 막 이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면 되게 막 치면서도 계속 상상하게 돼요.
1: 네.
0: 잠들어 있는 용왕님을 또 깨우고 네. 모셔와서 흡족하게 또 하고 또 마을을 지키고 있는 수호신들을 또 이렇게 놀려드리는 거니까
1: 네.
0: 그렇게 마음을 흡족하게
1: 네.
0: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즐거워요. 인의 마음이 좋아야 신의 마음이 즐겁다
1: 네.
0: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런 말이 있거든요.
1: 네.
0: 어른들이 해주시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을 위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돌발 상황들이 많습니다. 돌발 상황 막 누가 술 취해가지고 들어와서 막
1: 네.
0: 난리를 피워도 그것도 굿의 일부 모든 것들을 어떤 자연스러운 일로 여기는
1: 네.
0: 그런 매력이 있죠.
1: 최근에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정말 의미 있는 공연을 하셨다면서요?
0: 예, 고 백남준 선생님 20주기를 맞이해가지고
1: 네.
0: 그분에 대한 오국굿인데
1: 네.
0: 오국굿은 돌아가시면 하는 굿이잖아요.
1: 네, 네,
0: 근데
1: 네.
0: 돌아가신 지 한참 됐기 때문에 그건 한참 돌아가시면은 시신에 물이 말랐다 그래서 마른 오구라 그래요.
1: 네.
0: 마른 오구 이래서 백남준 선생님 또 생신 7월 20일이었거든요.
1: 네네.
0: 이제 그래서 백남준 생일굿을 주제를 했습니다.
1: 아~
0: 그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다다익선이라는 선생님 작품이 있거든요.
1: 네.
0: 테레비 1004개를 쌓아올린 그런 탑 같은 건물 안에 들어있어요.
1: 네.
0: 거기서 저희가 굿을 시작해서 과천에서 출발해서 관광버스 타고 막 계속 치면서 가거든요.
1: 네네.
0: 이제 백남준 아트센터 도착해서 1시에 굿을 시작해서
1: 네.
0: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1: 그러면은 12시간?
0: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해야 됐으니까.
1: 아니 근데 괜찮아요? 아니 우리도 뭐 환소리 소리꾼들이 최장시가 뭐 9시간 8시간 한다고 하지만 네. 사실 그 이상을 하는 건데.
0: 근데 그게 이제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1: 네.
0: 여러 이제 무당들이 돌아가면서 굿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굿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진 않아요. 그래서 굿 거리들이 각각 있고 예, 전체적인 의미를 보면
1: 아, 그 다음날 괜찮나요? 몸이?
0: 아니 뭐 죽어나는 거죠. 예.
1: 아니 진짜 몸져 누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또 그 공연 안에서 오신 분들을 또 많이 안녕도 빌어주고 네. 수건도 해주고 그럴 텐데 네. 그러다가 몸져 눕지 않겠나.
0: 그쵸, 뭐 저희는 다른 사람들 빌어주다가 네. 뭐 죽어가는 거예요.
1: 그런 게 같이 살자고 하는 건데
0: 그런 게 또 근데 또 약간 아티스트의 숙명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무대에서 죽고 싶다 이런 예, 그런 꿈이 있으시니까요.
1: 그렇죠. 그렇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아니 살아야죠. 네. 예,
0: 그런 것처럼
1: 아 대단하십니다. 예. 아 진짜로 그러면 또 오셨으니까 음악을 예. 하나 더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0: 그렇습니다.
1: 어떤 음악을 준비하셨습니까?
0: 저희가 이제 토속 미녀 메들리라는 걸 준비를 했는데 네. 그 이제 역금 아라리 강원도에 있는 역금 아라리를 이제 저희식으로 좀 불러보고 네. 그다음에 경상북도에 있는 상현 소리를 또 저희식으로 엮었고 네. 그다음에는 동해 안 지역에서 부르던 뱃노래가 조금 달라요.
1: 뱃노래.
0: 예, 경기 뱃노래랑은 조금 다르고 메나리가 섞인 그런 뱃노래입니다. 네. 그것을 엮어서 오늘의 이 김준수의 아지트에 네. 맞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구성을
1: 또 어떻게 개사해 주시나요?
0: 개사를 해드리죠.
1: 아 네. 역시 이번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 또 이렇게 와주셔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또 좋은 음악도 들려주시고 거기 안에서 우리 아지트까지 안녕을 빌어주는 그런 축원 덕담까지 너무나 귀하게 잘 듣고 너무나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이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그럼 무속 음악처럼 우리의 삶과 또 공동체의 울림이 담겨 있는 토속 민요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역금 아라리 그리고 또 행상 소리 동해안 뱃노래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2: 여보소.
3: 예.
2: 우리가 이 김준수의 아지트에 와가지고. 예. 악기만 두들고 갈 것이 아니라
3: 그렇죠.
2: 노래도 이래 한마디씩 하고 가는데
3: 예. 예.
2: 저 강원도 두메산골부터 해가지고 경상북도를 들러서 동해바도를 한번 가는데
3: 그렇죠.
2: 저 강원도부터 한번 오는 것이어서
3: 예.

오늘 내가 여기 김준수 아지트에 와서 보니 옛날에 유태평양이 내 친구가 하던 더 커넥팅 하던 12층인데 한두 번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장수 부르고

여보소. 예. 우리가 시간 관계상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래 못하고. 예. 이제 이 국악 방송 안에 있는 온갖 액살로 상여에다 담아가지고 저 먼 데다가 이제 우리가 내비리는데. 예. 또 상여가 나가는 소리가 이렇던가 없습니다. 예.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전통 예찬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속음악의 전통을 지키면서 또 오늘의 감각으로 음악을 만들고 있는 두 분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앞서 만난 방지원 씨가 동해안 별신굿을 토대로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면 이번에 만날 분은 경상남도 통영과 거제를 중심으로 전승되는 남해안 별신굿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무대를 펼치고 있습니다. 탁! 연주자이자 남해안 별신굿 이수자인 황민왕 씨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0: 와, 정말 엄청난 대단한 장구 연주였습니다. 우리의 장단의 멋을 보여주신 황민왕 씨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황민왕입니다.
0: 네. 너무 멋졌어요.
1: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0: 이렇게 장구 하나로 연주를 보여주시는 게 사실 뭐 익숙하긴 하지만 네. 우리 어째 시청자분들께도 이렇게 처음 나와서 연주를 보여주시는 거니까 네, 네.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사도. 네.
1: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네, 탁 연주자 황민왕이고요. 지금 남해안 별신굿 이수자이자 또 국악방송 노래가 좋다 진행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 연주를 어여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사실 국악방송 TV에서 이 김준수의 아지트가 또 있다면 이 라디오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또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1: 제가
0: 19년도부터
1: 네, 맞아요. 2019년 11월 11일 날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 7년
0: 사실 좀 정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오래 할 수 있는 어떤 장수의 비결은 뭘까요?
1: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하고 싶은 걸 일단 다 하자.
0: 그런데
1: 네, 그걸 빨리 해야
0: 엄청 오래 하고 계시잖아요. 네, 또.
1: 그렇죠. 그래서 약간 미련을 너무 잡고 있으면 네. 너무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후회가 없을 만큼 그날그날 그냥 재밌게 하는 거
0: 네. 네,
1: 그게 방법이지 않나.
0: 아, 그러면은 그날그날에 최선을 다하지만
1: 네, 그리고 출연료를 올리지 않고 아,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을 하죠.
0: 네. 그러면 아 진짜 근데 탁 연주자이신데 소리도 잘해 뭐 태평소 연주 아쟁 연주 정말로 너무 욕심쟁이 아니신가요?
1: 먼 곳을 쳐다보게 되네.
0: 인물도 좋아, 키도 크셔. 정말 저가 봤을 땐 다 가진 남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욕망을 늘 품고 살고 있고
0: 네.
1: 사실 준수 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네요.
0: 아 진짜로? 아 진짜 너무 많은 음악을 네. 진짜 섭렵하시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최고의 탁 연주자로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음악에 시작했던 그런 원천들은 사실 남해안 별신굿을 통해서 입문하시게
1: 네.
0: 되신 거잖아요.
1: 네네네.
0: 아까 앞서서 방지원 씨가 나와서 우리 동해안 별신굿을 또 들려주시긴 했는데 이 동해안 별신굿과 남해안 별신굿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아 이게 뭐 여러 가지 음악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청취자분들 대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아 MBTI로
0: 네.
1: 말씀드리면
0: MBTI 오 신박하다.
1: 준수 씨는 I에 가까우세요? E에 가까우세요?
0: 보시기 어떠신 것 같아요?
1: 사실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E 같지만
0: 네.
1: 혼자 있을 때는 I인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0: 전 I예요.
1: 저도 극 I거든요.
0: 대양적이거든요.
1: 근데 동해안 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이 형이라면
0: 오.
1: 남해안 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오.
1: 그래서 관객들, 청중들 모인 이제 굿을 구경하러 오신 분들과 어울리는 것은 똑같지만
0: 네.
1: 제의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하고
0: 네.
1: 동해안 별신굿에 비해서 훨씬 차분하고
0: 네.
1: 사실 저는 차분하다는 표현보다는 점잖다라는 표현을 쓰고 격조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굿 하다 보면 서로 함부로 이렇게 말을 놓는다거나
0: 네.
1: 이런 것들이 없고 대단히 서로 이렇게 선을 잘 지키는 전형적인 내향인들의 모임 같은
0: 네.
1: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음악적으로도 동해안 별신굿은 환경적인 탓이 있습니다만
0: 네.
1: 탁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남해안 별신굿 같은 경우에는 3연6곡 일단 음악을 다 쓰고
0: 네.
1: 실제로 노래도 뭐 메나리 토리나 육자배기 토리 이렇게 토리를 대단히 다양하게
0: 네.
1: 또 구사를 하고 있죠.
0: 그러면 어쨌든 닮아 있지만서도 또 다른 점이 분명히 있네요.
1: 같은 바닷가인데
0: 네.
1: 저는 파도의 크기와 분명히 연관이 있지 않나.
0: 파도의 크기.
1: 통영 제가 잘 아는 통영 앞바다를 네. 보면 한강에서 치는 파도보다 파도가 얕아요. 조용하거든요.
0: 네.
1: 근데 네. 동해안은 안 그렇죠. 파도가 엄청
0: 거칠다.
1: 크잖아요. 네. 새벽에 거기 근처 펜션에서 자면 파도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이거든요.
0: 이 파도도 또 MBTI에 네. 연결되네.
1: 약간 아유, 이 제가 봤던 것
0: 이와 네. 아이의 차이. 아 약간 네. 그런 어떤 약간 좀 그렇게 연관성이 있네요. 네.
1: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연결 지어서 생각하시면 이렇게 구분하려고 노력할 때 좀 네. 편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0: 와 또 이 굿을 통해서 만드는 작업들도 많이 하시기도 하고
1: 네.
0: 이음굿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이 이음굿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처음에는 이제 굿을 하면서 목표가 이 굿을 잘 하고 배운 굿을 예를 들면 이제 남해안 별신굿을 잘 하고 남해안 별신굿을 통달해야지라는 그런 네. 목표였었으면 이제 활동하면서 느끼게 된 건 내가 너무 이걸 통달해가지고 욕심을 가지면 네. 나는 없어지고 군만 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굿을 내 걸로 만들려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약간 좀 더 낮게 생각해볼까? 이 단어가 좀 이상하긴 한데 도구로 생각해볼까? 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를 굿을 통해서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처음에는 단테 신곡을 이제 각색을 제가 해서 네. 굿을 만들었었고 두 번째 주제가 소크라테스의 변론이었었는데
0: 철학적이시네요 되게 또.
1: 맞아요 저는 제가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네. 제가 대단히 현학적이고 철학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소크라테스의 변론으로 만든 굿을 망했어요 완전 누가 봐도
0: 망했다고 본인이 평을 하시는 거예요?
1: 저는 누가 봐도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망했는데
0: 왜요? 어려워서?
1: 만들면서도 네.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대본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철학적이야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공연에 올라가면 알잖아요. 네네. 아 이건 망했구나. 그리고 주위에서 평소에 준수 씨처럼 와, 잘한다 대단하다 이렇게 해주던 그 모든 사람들이 네. 한마디밖에 안 해요. 고생했어. 잘 봤어 말고 고생했어 이러면 알잖아요.
0: 너무 약간 제일 무서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 알잖아요. 고생했어. 그래서 고생했어를 한 200번 들으니까 이쪽은 아니구나. 그래서 제일 잘 아는 것, 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굿을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 이름 성함이 이제 윤 두자 리차 쓰시는데 어머니 굿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윤두리 굿을 제작을 했었죠.
0: 아 윤두리 굿. 네.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한 굿인 거죠.
1: 어머니를 신으로 만들어서 우리 관객은 어머니가 주는 밥상을 받는 신도가 된다. 약간 이런 컨셉이었었어요.
0: 아 진짜요? 네. 혹시 여기서 잠깐만 짧게 네. 한번 들려줄 수 있어요? 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어떤 건지.
1: 뭐 예를 들면 어머니가 네. 장 보는 대목을 설명한 노래로 만든 게 있었는데 이제 아들이 온다고 하니 네. 장을 봐야겠다. 그래서 가는데 돈이 없으니 내 눈을 빼어서 네. 고등어를 사겠다. 네. 그러니까 일생을 이 자녀들을 위해서 온몸을 헌신한 어머니의 뭐 그런 거였었는데 네. 네. 아이고 여보 사장님요 고등어 한 손이 얼마인교 아이고야 아줌마니 고등어는 이따만은 아주머니는 무엇을 줄랑교 줄 거는 다 멋이 없고 내 눈을 빼어서 고등어 살까 뭐 이런 이거 쭉 이렇게 나가요. 네. 근데 이게 원래는 노래가 좋다 진행하면서 네. 그 앵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앵금이 타령이라는. 네. 그래서 내가 진 빚을 내 눈을 빼어서라도 갚으마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네. 사설은 거기서 따오고 네. 노래 선율은 또 동해안 별신구 남해안 별신구에서 따서 만들었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거 듣고 많이 우셨는데 공연 후기가 울지 않으니까 네. 오 친아들이 아닌가 봐. 그런 공연 후기가 있었어.
0: 아, 네. 아 진짜 그 어쨌든 이 굿을 이제 가통해서 만든 네. 여러 작품들을 또 만들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에 대한 어떤 애정과 이런 책임감도 분명 느끼시겠지만 사실 또 대중과 또 공감하는 그런 공감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에서도 작품들을 만드실 것 같기도 한데
1: 실제로 그래서 축원이 주 일이잖아요. 사실 굿에서의 가장 큰 목적은 누군가 나를 향해서 착실하게 빌어주는 마음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보통 너무 옛 말들로 되어 있으니까 네. 잘 못 알아 들으세요. 네. 못 알아 들으면 복을 받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요즘 말로 바꿔서 많이 하려고 하죠. 예를 들면 발이 다쳤는데 잘 걸어 다닐 수 있게 네. 발 건강히 해주세요. 그러면 축원할 때 예전에는 뭐 발에는 뭐 두족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 이름을 붙여서 네네네네. 했었거든요. 근데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무좀도 물려주시고 습진도 물려주시고 내성 발톱도 물려주시고 뭐 예를 들면 무지외반증도 물려주시고 족저근막염을 물리쳐 주셔서 오로지

0: 발이 건강하게 해 주십사. 하지만 꼭 발이 다쳤다면 그건 의사가 고칠 일이로되 네.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발을 안 써도 다닐 수 있게 좋은 차, 좋은 비행기, 좋은 자전거 그건 안 되더라도 좋은 이 친구 등이라도 잘 점지를 해주셔서 네. 휠체어 빼곤 다 타고 다닐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즉석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죠.
1: 저는 진짜 굳이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0: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1: 그 사람들도 진짜 어려운 말들을 직관적으로 못 알아들었을 때 그렇게 가사를 개사해서 네.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바로바로 개사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또 굳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갖고 있는 현장감
0: 그럼요.
1: 그런 생동감이 진짜 굿판 안에서 진짜 살아나는 것 같거든요. 아, 사실 이제 이 녹화일 기준으로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빨리 가서 또 생방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좀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대로 네. 또 보내드리기 너무 아깝고 네. 빨리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음악 한 곡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음악을 준비하셨을까요?
0: 공부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곡들을 또 익히기도 했는데 굿뿐만 네. 아니라 여러 가지 곡들을 익히기도 했는데 노래가 좋다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네. 황미랑 씨 비나리 틀어주세요 하시는 경우가
1: 비나리.
0: 많아서
1: 네,
0: 비나리를 준수 씨 앞에서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1: 무슨 소리입니까?
0: 아무튼 준비했습니다. 그 노래 말들이 다 추구하는 내용이고 네. 나쁜 것들을 물리쳐주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노래 덕을 많이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그럼 황민왕의 비나리 함께 만나보시죠.

축당 생계일제국 태민한 범년자 시화연풍 돌아들고 이씨 한양 등극식 삼각산 기봉하고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 눌러 대궐 짓고 대궐 앞에는 유

백제 왕십리 청룡이요 동구만리배 구루닥 종남산 한산되고 과천과 낙산화 산이 비척 동작강 수구 맞고 한강수 둘러싸니 여천지무궁이라 원하는 금여 찬대 자일은 사바세계 남선은 다 부주로다 해동이면 대한민국 각대계 각가정 오날 여기 오신 분들 봉중살 없을 소냐 봉중살 풀고 가

바로 바깥마당의 벼락살, 안마당의 회룡살이라 지붕 마루는 용충살, 혼인대사 주땅살이요 마루대청의 성주님살, 건너방에는 근홍살, 안방을 접어들었 이벽저벽벽 밭살, 대외지간의 공방살, 애기난데 삼신살, 화대 밑에는 넉마살, 내금신 조왕신, 외금신 조왕신, 84,000 조왕 대신 아궁에는 금덕귀요, 굴뚝은 굴대장군, 물두멍은 용녀부인, 다루독에 새요 각시 공톡 밭동 마태장군, 살강 밑에는 땡그라가시, 책살을 회모르다가 금일정성대를 바척 원강의 소멸하니, 건국건명이 대가정의 만사가 되기라고, 백사가 여의여고 맘과 뜻과 잡순대로.

만고액살제 처줄제 삼재팔란관제구설 우한질병잡귀잡신일체액살을 위몰하다 금일정성대를 받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전통 예찬 두 번째 시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전통 음악의 보물 창고라고 불리는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고 있는 황민왕 방주원 씨와 함께했는데요. 이 무속 음악은 거친 세상을 살아내야 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안녕과 복을 기원하면서 오랜 세월 이어진 우리의 음악입니다. 이 소중한 전통이 단단히 지켜지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이길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요, 황민왕, 방지원 이 두 분이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동살풀이 시나이를 함께하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더질

어떤 신임 광쇠 들고 또 어떤 신임은 대징 들고 어떤 신임 목탁 들고 또 어떤 신임은 죽비 들고 큰 북을 두리둥둥

반갑습니다. 이 좋은 날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드금지설 사회를 맡은 소설 쓰는 김홍신입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국가예산청이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판소리의 국가 무형유산 지정 60주년을 기념해서 더 많은 소리를 국민들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마련을 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특별히 판소리와 고보포유자 12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일자별로 하루에 두 분씩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이난초 선생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0: 아까 뵐 때보다 더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근데 선생님 함자가요. 네. 이난처라고 되어 있어서 네. 이게 본명이세요?
1: 네, 본명입니다.
0: 그럼 누가 지어 주셨죠?
1: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0: 친정 아버지께서. 예, 예. 그래 이런 이름을 그 당시에 지면은 예. 한량이 아니면은 이런 이름 안 짓는데 따님 이름을 그죠?
1: 그렇죠, 당연하죠.
0: 그럼 아버님 한량.
1: 예, 아주 한량이셨어요. 아. 멋쟁이셨고. 예. 예,
0: 예. 근데 그렇게 한량 멋쟁이는 꼭 그 아내를 힘들게 하거든요.
1: 당연하죠.
0: 그렇죠. 예. 그 예. 눈으로 직접 보셨겠네요.
1: 예, 그럼요. 아,
0: 이야. 예. 자. 그러면 아버님이 노래를 하라고 그랬나요?
1: 아니요, 저는 소리하는 그 계기는 저희 그 엄마 때문에 예,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판소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예, 근데 목포가 고향이신데 그 남원의 강두근 선생님께 소리를 배우셨다고 들었어요.
1: 제가 그 77년도에 예, 목포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수 그 진남제 대회를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거기에서 저희 그 강도우 스승님을 처음 뵀어요. 이제 스승님은 남원에서 제자를 데리고 그 대회에 오셨고요. 저는 이제 목포에서 출전을 했는데 선생님이 그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저한테 야, 너 목이 참 좋다. 너 정말 소리 잘한다. 이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때. 네. 그래서 이제 목포에서 공부를 하는 도중에 제가 이제 공부하는 저희 스승이 그 타결을 하시고. 그때 이제 저희 강동훈 선생님이 그 칭찬해 주셨던 그런 그 말씀이 기억에 남았어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남원으로 이적을 했죠 그때.
0: 근데 목포는 지리적으로 보면은 그 서편제 그렇죠?
1: 그렇죠.
0: 그런데 남원은 동편제 소리 아닌가요?
1: 맞습니다.
0: 그러면은 네. 그게 쉽지 않을 텐데요. 서편제에서 동편제로 넘어오는 게
1: 쉽지 않았죠. 예. 네. 네. 네. 정말 그 제가 처음 시작했던 소리는 그 보성 소리인데요. 그 강산제. 그 소리도 정말 그 동편제에 아주 가까운 소리입니다. 근데 제가 남원으로 와서 우리 스승님한테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무조건 질러. 깨묵으면 안 돼. 통성으로 예. 막 질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참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계면 성음이 없어졌어요. 너무 통성으로만 이렇게.
0: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네. 대개 이제 그 전라도 소리에 동편제나 예. 서편제 입장으로 보면은 예. 그 서울 그 노래 소리는 전부 그게 또 사투리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예, 예. 보면은
1: 그렇죠.
0: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서편제에서 동편제로 넘어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요. 예.
1: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이게 좋은 DNA를 이어받아가서 예.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이 소리를 동편제의 소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놓고 하질 않아요. 딱 소리를 딱 띄워놓고
0: 그렇죠.
1: 거기서 이렇게 동동동동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차분하게 이렇게 물론 놓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거의 대마디 대장단 그냥 통송으로 질러서 이렇게 우조로 많이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소리를 하기를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 강두근 선생님의 동편 소리는 좀 매력 있는 소리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선생님 보시기엔 어떠셨어요?
1: 그렇죠. 저희 스승님께서는 아주 그 철성으로 아주 그 다글다글다글다글 이런 소리잖아요. 이게 상청을 질러서 더 한 번 더 지르는 이런 그런 매력이 있고요. 또 우리 선생님 잘 쓰시는 이런 목 그 방울목이라고요. 예. 순간적으로 방울을 이렇게 달달달달 하는 이런 그런 매력이
0: 지금 순간적으로 달달.

0: 달달 그러셨잖아요. 네. 그럼 그거 흉내를 한번. 순간적으로 어떻게 달달달달달. 아,
1: 그 흥보가 중에서 전석권 향인부를 이런 아, 그런 목이에요. 네.
0: 그러면은 그 아버님이 반대 안 하셨어요? 그렇게
1: 아버님은 나간다고. 반대할 겨를이 없이 돌아가셨어요. 아, 네.
0: 그러면 아버님 생존에 계셨으면은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오셨을 수도 있네요.
1: 아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0: 그래요?
1: 네. 어. 너무 저희들이 제가 이제 6남매인데 제가 막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가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그 이전에 막 그 저를 너무 예뻐하셨어요. 엄마는 성격이 좀 갈갈하시고 그래서 이제 막내로 이렇게 크다 보니까 성격이 좀 저도 나도 한 성과를 해서 엄마가 이렇게 매를 들면 잘못했어요 해야 되는데 저를 막 도망을 가요. 막 도망을 이렇게 가다 보면 두드러기가 이렇게 다 솟아버려요 성격이. 아~ 네, 그러면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잔디밭에 이렇게 막 굴렀는데 이렇게 제가 두드러기가 온몸 솟으니까 아버지가 그 약탕기를 가져오셔가지고 삐비라고 있죠.
0: 삐비. 예.
1: 삐비. 그 삐비라고 예, 예. 이렇게 피는 그런 그 저기 풀.
0: 예, 풀. 예, 예, 예.
1: 그거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거를 거기서 이렇게 막 돌 주워가지고 이렇게 불을 떼서 이렇게 다려가지고 식혀가지고 그 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발라주는 아, 그런 아.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0: 그러시네요.
1: 예, 예.
0: 아무튼 그 그런 과정을 겪어서 오늘의 보유자가 되셨습니다.
1: 네.
0: 앞으로 좋은 제자를 많이 길러주셔서 이 땅의 그 판소리의 그 높은 가치를 좀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1: 네.
0: 제가 듣기로는 그 해에서 그 판소리 완창
1: 네.
0: 서너 시간씩 쉬지 않고 끝까지 하고 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1: 예, 예.
0: 근데 그 모습이 자꾸 많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1: 당연하죠. 저희들이 이제 보유자들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예. 자, 오늘은 그 중타령, 제비 노정기, 박타령을 준비했는데요.
1: 예.
0: 아무래도 이제 제자들이 함께 나와서
1: 예.
0: 그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그 소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들어가서 준비를 해주시고
1: 네.
0: 그 제자들과 함께
1: 네.
0: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고맙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본래 구전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전해지다가 훗날 이렇게 문자로 문장으로 정리된 걸 구전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조 말 해방 초까지 우리나라에도 그 전기수라는 게 있었어요. 말하자면 이야기 장사꾼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장화홍련전 같은 거를 집집마다 가서 해요. 주로 돈을 주고 해야 되니까 부잣집이죠. 근데 장화홍련전은 그 새 여자가 그 아이를 못 살게 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하다 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럼 그때 눈치를 싹 챈 것이 아, 이 집에 새 여자가 들어왔구나. 그래서 바꿔요 이야기를. 그래서 그 여자가 얌을 딱지게 집안을 일궈서 그 집안 전체가 성공하는 걸로 바꿔버립니다. 그런 어떤 그 재밌는 우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천무대 이난초 선생님과 제자들의 그 흥보가를 시작해서 놀부와 흥부 형제의 권성 진학의 어떤 상징적 모습을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와주시죠.
2: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제 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게 돼가지고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고수 선생님과 제가 합을 맞춰서 중타령부터 집터 잡는 대목까지 들려드릴 건데 제가 저희 선생님 흉내나 낼 수 있을까요?

0: 있을란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추임새 열심히 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열심히 소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설하고 이때요 흥보가 죽기로 작정하고 울음을 울 적에 천신이 돌봤든가 뜻밖의 흥보 살리라는 대사가 하나 내려오는 뒤 중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천중우고 동보소 천중우호 사포려무라 서리 같은 두 눈썹 왼나치를 덮었고 그다 큰 두구기 밥은 양어깨 정 찾죠 다 떨어진 헌도복 이리 송치고 저리도 송쳐 호홍식 눌러쓰고 노닥노닥 지은 장삼 힐띠 띠고 염주목에 걸고 단주판에 걸어 구리맥 통파는 잠도 코르금에 내게 한해 차 손상반죽에 열두 마디 용두색인 육환장 쇠꼬리 질게 달어 처절처절 짚고 흔들 흔들 흔들거리고 내려와 염불하며 내려와 중이라 하면 절에 들어도 염불이요 속가에 가도 염불 염불천 그러면 극락세계로 간다더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상내소수공덕해요 회양삼천 실원만 봉위주상전하 수만세 왕비전하 수재연 국태미남 범열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인도하며 내려와 인도하며 내려와 이리 찌우고 저리 찌우 이 집 저 집 다 지내고 흥보 문전에 당도어요 합장의 배례를 오고 이래게 동양 왔소 흥보가 깜짝 놀래 여보 마누라 우지 마오 밖에 죽이 왔으니 우지를 마오 한 대목 하니까 긴장이 풀리네요 예. 박수를 쳐주실 거면 조금 더 크게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님 내 집을 둘러보 서발 장대로 저도 거칠 문적 없어 동양 한 줌 못 드리게 되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 중이 있다 하는 말이 내가 동양으로 온 중이 아니라 지내다 들으니 울음소리가 사생을 판단키로 그 연유를 알고자 왔나이다 예, 어린 자식들과 굶다먹겠는디요 죽기로 작정하고 운한 일이오 참으로 불쌍하오 내 걸승으로 아는 건 없으되 내 뒤를 따라오면 집터 하나를 잡아주리다 박흥보가
1: 한 얼수 한
0: 지내요 하늘고개를 사면 살펴 보더니 이명당을 아르시오.
1: 그렇지.
0: 당해라 대강 성주를 하시래.
1: 잘한다.
0: 임자 평양 오문으로
1: 그렇지.
0: 대강 성주를 하시가 되면 명년은 15일에는 억심한금 장자가 될 것이오. 삼대급제
1: 벌써
0: 평감사가 날 명당이 척실하니 그리 알고 명심하오.
1: 좋지.
0: 한두 말로 마치 여두로

0: 없다. 아이고, 저희 고수 선생님한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보가 그제야 도승인 줄 짐작하고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사례연연우어 있던 운막 뜯어다가 대사 가르치는 대로 집을 짓고 하루난 흥보가 앉아 집터 글자를 한번 붙여먹었다. 겨우동자 갈긋자 겨우동자 갈긋자 3월 3일에 올래자 봄 춘자가 좋으시고 행화분분도 와요 이화반지 불게 본허니 실실동풍에 꼬라자 나비즈 펄펄 나도 춘추를 붙자가 좋으시고 꾀꼬리 소리로 나라들어 노래 가짜 좋으시고 길한 건 김생수 나는 것은 세조라 쌍쌍이 왕대허니 제비현자가 좋으시고 하루란 제비안쌍이 들어와 흥보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아들나 새끼를 까서 밤물어다가 키울 적 딸기 공부 힘을 쓰다 그중은 그저서 그이 좋게가 되었구나.
1: 신우야, 잘한다.
2: 수일 만에 강남을 들어가니 조종지 망제는 강남이었다. 각국 나갔던 제비 전구를 하는 뒤 말리 조선 나갔던 흥보제비
1: 어이시고
2: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0: 부러진 다리가 붕통 아지 가져서 절뚝거리고 들어온다. 예, 제비양 우릉어래. 예놈 너는 어찌하야 다리가 붕통 아지 가졌느냐.
1: 좋다.
0: 예, 아리리다. 소주가 아래리라. 손조원수 물기라야 발리 조선어가 탄생거여날기 공부를 높다. 그중 뚝 떨어져서 대번이 다리가 얄깍 풀어져서 거기 족개가 되었을지. 모씨를 만나서 죽을 목숨이 살았으나 어찌 면느리를 갑소리같이 말통촉을 허옵소서.
1: 얼씨구 박수 좀 치십니다.
2: 소리가 좋으면 쳐주십시오. 저는 억지로 소리를 받아쳤습니다. 아이, 피 공연하기 전에 우리 막둥이를 데리고 왔는데 내 부채를 뿌려뜨려 버려가지고 지금 너무 것을 가져왔더니 조금 불편하네요. 제비장수가 가만히 보더니 흥부씨로 말할 것 같으면 저 만리 초성까지 유명하신 분이로구나.
1: 그렇지.
2: 네 흥보씨 은혜를 갚으려거든 명춘에 나갈 때 보은표 박씨를 하나 물어다 주면 그 은혜를 갚으리라. 어느덧 삼동이 다 지나고 춘삼월이 방자하니 흥보제비 보은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만리 조선을 나오는 뒤 꼭 이렇게 좋은 승지 강사만 찾아다니면서 나오던 것이. 흥보제비가 나온다. 흥보제비가 나와 포음표 방실을 입에다 물고 허군을 방차고 배군 무릎 서고 그 중에 동실 높이 도록 사명을 살펴보니 서쪽은 제척동에는 장망허구나 중중봉으로 올라가니 조작이 너무 넓고 상역도 하역도 고작교를 바라보니 호초동남 하는 배는 두근 두둥 두둥둥둥 허그야 허그야 어허지허가지 원복이 밤에 아니냐 소벽 사명은 양한테 불승정은 각별이라 날아가는 저기러기 한숨한 나를 입에다 물고 이점이 이점에 뚝 떨어져 평사 나가니 문명 백구백노 짝을 지어 처음 파상의 와강 내 석양 전이 거기 놀아 해안봉을 넘어 황릉면 들어가니 25연단양월에 반죽까지 쉬어 앉아 두개은성을 화다보고 봉황대구 올라가니 봉무대공어강자유라 황황두를 올라가니 황황연도 불거반요 백분전자공유유라 큰등을 지내여 초사도 들어가니 공소창가도로 해라 낭매화를 극도여 구연에 벌러 호주를 다다라 계명산으로 올라가니 장자방강고도 고남병산을 올라가니 칠성흥당이 빈터요 연주시간을 지내요 창상을 지내가 석산을 넘어 영영을 들어가 삼미덕이 백이요 요동 칠백일을 순식간에 지내요 호주를 다 지내 압록강을 끝내 영우타 통근정을 지내 안남산 반남산 석벽강용창가 향우를 넘어 들어 부산 파마 한바구기 강동나리를 건너 평양로 영광주 부병도를 들이보고 대동강장님을 지니 송도를 들어가 방울대 관덕전 박영포포 구경오고 임진강 세각에 건너 삼각산에 올라 안전 방울창안을 구경오고 체세를 가만히 살펴보니 청령어 세월맥이 중령으로 올라있고 금성을 분별하야 춘낭정춘희도다 토목망원이 상겼다

빈비로고 채석이 하얀밤만 세지가 금다 전라도는 웅봉이요 경상도는 함양인데 웅봉 함양 두월 봄에 흥보가 그곳에 사는지라 천재비 거동을 보소 봄뼈박시를 입에다 가로 먹고 남대 문박 칠패거리 칠패팔패 매달 이정패 애고개를 넘어 동작강보라 남대릉고개 넘어 도쪽지를 짱 벌리고 번두수루로 높이 떠서 흥보 본전을 당도하여 당상당하 빈거비래 편편이로란 어둥을 흥포가 부고 좋아 파고 시골 났던 땅 내 집이야 수구를 갯낭이 윤수차로 내왔더냐 풍풍한창한 무비 기러기 네가 되어 평사라간에 돌보와 걸쳐르전촌 들보내오 향천산 문두연 천시예적 쭉 박연등인디가 나를 찾아와 천재비 거동보소 봄표박씨를 입에다가 물고 이리저리 넘놓는 단상봉왕이 죽시를 물고 어두공석에서 넘놓는 폭해 흥룡이 희주를 물고 채운가르가 넘놓는 쥐푸로 펄펄 날아들째 흥보완전 천막 끝에 들어갔다 나왔다 무원세라 지지조지 무지추지 함지 표지 오지매라 천천히 살펴보니 절골양각이 완혈하고 당사실로 감은 다리야 아리롱 아리롱이 대여 박씨를 던져놓고 겁에 꾼 가두로 날아간다

0: 앞에서 으뜩이 내쳐서 불고 간지. 우리요, 이태배 교수님 북 잘 치시죠?
1: 네.
0: 무엇을 먹고 저렇게 잘
1: 그러니까. 잘 길러놨어.
0: 감사합니다.
1: 잘 길러놨어.
0: 감사해요.
1: 네.
0: 정말 이렇게 날씨도 덥고 이러는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요. 흥보는 친구들과 어울려 술 한잔 얻어먹으러 가고 흥보 마늘에 앉아 우는 것이 가난 탈이 되었겄다. 가난이야. 가난이로구나. 어디서냐 그 가난이야. 잘

이곳에야 다른 진여인들은 바로를 가져리기 원하리라. 어린 자식을 굽기 굽기 피어 선산 성별을 푸는

그래서 어떻게 섹스 오렌지로 소리를 질러부르고 하고 좀 편하게 하려고 했더니 그참 그대로 쪼르르 발을 갖고 가네. 이렇다 시 설리 울째. 이때의 흥보는 술 한잔 얻어먹고 자기 집 문전을 당도하니 안에서 울음소리가 낭자허거늘. 흥보가 그냥 들어갈 수 없고 자기 마누라를 한번 달래러 들어가 보는디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가며 자기 마누라를 달래는디 여보게 이 사람아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 들어오면 우르르르 쫓아나와 영적 버는 게 둘이 골채 자네가 이렇게 서리 울면 동네

0: 그리고 먹고 바가지는 바로 다가 양신 팔본다 물을 사서 흐리리 자신 들고 안 허세 우지 마르고 이리와
1: 좋다 다 좋다
0: 왔다 왔다
1: 오메
0: 오메
1: 잘생긴 놈이
0: 고수 선생님도 갖다 드려야지 아니, 참, 현빈아
1: 아니 아니요
0: 얼른 얼른 갖고 와
1: 아니 괜찮다 할게
0: 현빈 지가 시켰다고
1: 아니
0: 옳지 아니 새놈 갖고 와야지
1: 세상에 물을 요만큼 갖다 줘야 쓰겄어
0: 어디 어디가 있다고 나.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유.
1: 제가 요거 끝나고 나가서 새끼 발가락을 찢어볼랍니다.
0: 어쨌든 간에 알심 있네.
1: 네,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잘생겼는데
0: 그렇게.
1: 그냥 이쁜 짓까지 해가지고.
0: 흥보가. 여보, 여보 마누라. 그 제비가 박 씨를 보러 왔는데 박이 흥보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보니 박이 꽉꽉 여물었겄다.
1: 그렇지.
0: 흥보가 박 세 통을 따다 놓고 한 통을 먼저 타는 뒤 박 타는데 무슨 소리가 있으려마는.
1: 그건 그려.
0: 그러죠.
1: 그렇지.
0: 그래도 한번 해보던 것이었다.
1: 열심히.
0: 히리리리리리리리롱. 실건.
1: 여체.
0: 지르구나.
1: 예.

0: 어이씨고
1: 실건 실건 톱질이야.
0: 아 좋다.
1: 1박을 타고 들면 아무것 떠나오지를 말고서 밥한통만 나오느라 평생 많이 보안이로

0: 바가 질랑은 부잣집에다 르그다가 복숭 보명을 허여를 톱소리를 내가 반짝들 배가 고파서 무릎마도
1: 가져라. 다 어디서
0: 배가 좀 고프거든 면 처음에 졸라를 떼고 기운 차게 당그려서
1: 어디서
0: 시리렁 시리렁

0: 어이소
1: 시리롱 식상 시리롱 식상 실골 실골 시리롱 식상 실골 실골 시리롱 식상 실골 실골 톱밥이 파를 퍼주라우더니 한 토속이 행
0: 어이소
1: 흥보가 기가 막혀. 물 좀 마시고요.
0: 웜이 오늘 그냥 참을 대기네. 야, 얼씨구.
1: 참을

0: 됐는데 내려갈 수도 없고 전대야지 저 그시
1: 못 내려가지 예. 절대
0: 어이. 그러고 북이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내려가겠어요?
1: 그럼 야 어이
0: 친구 흥보가 기가 막혀 복 없는 놈은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1: 그렇지
0: 어느 도둑놈이 밥속은 싹 긁어가버리고 나무 조상께만 훔쳐내놨구나
1: 자
0: 여 마누라 여 갖다 내버렸어 아이고 여보 영감 그 밥통 속에서 나온 것인게 한번 열어봅시다
1: 얼씨구
0: 여자란 게 남자보다 통이 더 크단 말이여
1: 맞아 허이.
0: 맞아 맞아 예. 이걸 열어봐서 좋은 것이 들었으면 모르대 만약 나쁜 것이 들었으면 자네가 어쩔란가 어쩌
1: 내쳐버려야지
0: 알았어 알았어 좋은 수가 있네 자네는 자석들 데리고 저 문 가에가 서 있어 내가 이걸 열어봐서 좋은 것이 들었으면 손을 안으로 뒤칠 것이고 나쁜 것이 들었으면 손을 내칠 것이니 자네는 자석들 데리고 내 깨버릴 소그리야
1: 열시고
0: 흥보가 개 두 짝을 가만히 살펴보니 흥보씨 괴탁이라 허였겄다 오 이거 날더러 열어보라는 말인디 한 개를 슬그머니 열고 보니 백미 쌀이 하나 쑥하고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이 그저 꽉 찼다 흥보가 어찌 좋던지 장단을 희머리로 달라이 몰아놓고 개 두 짝을 한번 떨어비어 보는디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개 두 짝을 톡톡 떨고 열고 보니 돌 하나가 뜨고 톡톡 떨고 돌아섰다 돌고 보면 돌 하나가 뜨고 붙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돌 하나가 뜨고 뜨고 붙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돌 하나가 뜨고 부어내고 대안내고 대안내고 부어내고 대안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대안 돌 하나 가 아이고 좋아 죽겠구나 1,360일을 그저 오늘 여기 특음치설 오늘 보러 오신 분들 복 많이 받아가시고 건강하시라고 한번 따라

0: 인생과 쌀을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던가 보다.
1: 그렇지.
0: 흥보가 좋아라고 배 두 짝을 들고 돈 한 끼물 들고 춤을 추고 한번 놀아보는디 여러분도 같이 한번 놀아봅시다. 흥보가 좋아라. 흥보가 좋아라고 돈 한 꼬미를 손에다가 들고 춤을 추면서 논다. 아이고 좋구나. 돈 봐라 돈 봐라 아이고나 돈 봐라 내게 산군은 술래밭기처럼 둥글 둥글 생긴 돈 생살 지으러를 가진 돈 부귀 공명에 붙은 돈 돈아 하나 돈아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얼씨구도 가라 여보하라 큰 자식아 건더만 건더가 서더 그 백부님을 모셔오너라

순이기를 풀어며 모두 콜리라 불어리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아 우리 집에서 잔정원서 한동안 못한 기미를 해줄란다 지구나 열시고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시리즈 세 번째 무대입니다. 연주자가 곧 작곡가였던 전통음악 시대의 창작 정신을 되살려 여섯 명의 연주자가 직접 쓴 창작 협주곡 초연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경풍 감흥입니다. 가을 결실과 풍년의 기쁨, 감사한 마음을 다섯 편의 국악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창극단 정기공연, 그 이름 춘향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랑을 스스로 지켜낸 춘향의 이야기를 전통 판소리와 국악관현악, 춤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밀양문화관광재단 3대 아리랑 페스티벌입니다. 우리나라 3대 아리랑, 밀양, 정선, 진도, 각 지역의 아리랑과 전통, 현대, 글로벌 콘셉트의 무형유산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응로 예술제, 미술관 옆 음악회입니다. 미술관의 작품과 풍경, 그리고 국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가을밤 잔디광장에서 특별한 예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이름10
2: 장원을 차지했다고
1: 공학 대상을 받은 2016 장원들 모여라 특집.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섹션이 이제 따단 따단 어, 따단 있어요.
1: 네. 우선 연주를 쭉 이어서 끝까지 한번 같이 가볼게요.
2: 하시기 전에 내 말대로 하고
3: 좀 더 이상한
2: 이런 거 가능할까요? 네.

0: 꾀꼬리가 한 명 더 참여한 느낌이에요.
1: 너무 좋아.
2: Shake It Korea 함께 즐길 준비 되셨을까요?

0: 이발금님.
1: 네.
0: 합동 공연 어떠셨어요?
1: 저희가 다른 팀이랑 또 처음 이렇게 합을 맞춰보는 거라서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다른 색깔이 또 재밌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따라해주시고 또 즐겨주셔가지고 쉐키 쉐키 코리아처럼 잘 섞이고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들께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0: 저희가 이 공연을 위해서 많이 모여서 연구도 하고 합주도 많이 하고 공연 준비를 많이 했는데 힘드셨던 점이 혹시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저보다 저희 팀원들이 좀 더 남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꽹과리 동현 씨 어떠셨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꽹과리 치는 노 동현이라고 합니다. 각자의 음악 색깔들이 다르다 보니 상대방의 음악들을 좀 받아준 그런 것들이 저는 좋았고 뭐 딱히 뭐 힘들다기보단 재밌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런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저는 감사합니다.
0: 락드림 팀에서 한 분 소감을 했으니까 저희 아투쿠도도 소감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좋습니다.
3: 잘생겼다.
4: 감사합니다. 네. 저는 베이스 연주하는 손승우고요.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게 이제 사실 저희 팀원들이 다 좀 내향인들이 많아가지고 다른 팀이랑 이렇게 뭔가 이제 소통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로 통해서 이제 락드림 팀과 저희 팀이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음악적인 교류도 하고 좀 친해지기도 하고 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친하게 지내요. 네, 감사합니다.
3: 이번 곡은 까투리 타령이라는 곡이에요. 중간중간에 제가 후이요 후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어허! 어허! 네,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5: 네!
3: 그럼 한번 같이 해볼게요. 후이요 후이요
5: 어허!
3: 너무 좋은데요? 다시 한번! 후이요 후이요
5: 어허!
3: Let's go! 선마리 박수!

토리카 토리카 토리

0: 사냥을 나간다. 박수를 한번 크게 쳐보실까요? 손머리 번쩍 들고 박수! 네, 이번에는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해서 박수 쳐보실까요? 네, 이번에는 더 빠르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박수와 함께 저희 락드림이 준비한 곡은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각설이 타령 다들 알고 계실까요? 각설이 타령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
1: 죽지도 않고 또 왔네.
0: 네, 그렇죠. 이렇게 각설이가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이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선사하듯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 웃음 받아가시고 행복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이 곡을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그러면 품바 와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백승이라고 합니다.
1: 저는 노동현이라고 합니다.
0: 예. 자, 오늘 저희가 여기 이렇게 왜 나왔냐? 우리 시민들하고 탈춤을 한번 같이 어울려서 춰보려고 나왔어요. 오늘 직접 한번 배워보고 싶다. 배우고 싶다. 나오세요. 마지막 한 분 더.
1: 자,
0: 우리 저기 친구 나오세요. 야. 저 일단 요 가운데로 한번 와주시겠어요?
2: 자, 탈춤 기본 너무 쉬운 버전으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어깨를 들썩이면서 다리로 걷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다리를 익살스럽게. 좋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한삼을 꼈죠. 한삼을 휘두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3: 하나 둘, 하나 둘.
0: 좋아요. 이렇게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탈춤을 노래에 맞춰서 춰볼 수 있어요. 자,

0: 간다. 낙양동 천이 화자 타 잘한다. 낙양동 천이 화자 최고. 낙양동 천이 화자 낙양동 천이 화자
1: 오른발 왼발 오른발
2: 너무 잘했어요. 자,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3: 여러분들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한번 마련해봤는데 여러분 혹시 카혼이라는 악기 아세요? 지금 여기 무대에 카혼이 보이거든요. 카혼을 딱 집어보시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뮤지션이다. 다 아시네요. 이 카혼을 제가 아주 짧게 한번 연주해 볼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박수 주시면 제가 한번 해 보려고요. 감사합니다.

0: 관객분을 여기 한 분 앉으신 다음에 제가 연주하는 거를 똑같이 연주하는 시간. 자, 그러면 한번 저랑 같이 연주해 보실 분 계신가요? 어? 모셔보겠습니다.
1: 어디서 오신 누구이신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하남에서 왔고요. 네, 오늘 아내랑 같이 지나가다가 공연 소리를 듣고 구경하러 왔습니다.
0: 제가 준비한 악기가 있거든요. 그걸로 한번 연주해 볼 건데 여러분들께서 격려의 박수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3: 오, 예.
1: 왠지 잘하실 것 같아요. 네.

0: 3만. 이쯤 되면은 이분 전공자예요. 진짜 솔직하게 진짜.
1: 자, 원래는 이쯤 하면은 지거든요. 네, 근데 보통 게임 같은 거 보면 이지, 노말 버전 있잖아요. 네, 좀 센 버전 해보겠습니다.
2: 더 어렵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0: 오.
1: 오이스테고. 와.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너무 잘하셨습니다. 혹시 아트코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네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2: 아 불러만 주신다면?
1: 너무나 고맙습니다.
3: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개도 짝을 떨어붙고 나면 도로 서복 톡톡 덜고 돌았다 돌아오며 도로 하나 가득 거고 돌았다 돌아오며 쌓이가 돈이 하나 가득 돌았다 돌아오며 도로 하나 가득 가 돌았다 돌아오며 쌓이가 돈이 도로 하나 가득

두 짝을 떨어 붙고 나면 도로 소고 톡톡 털고 돌았다 돌아오며 도로와 나가득 거고 돌았다 돌아오며 쌓이가 돈이 가나가득 돌았다 돌아오며 도로와 나가득 가 돌았다 돌아오며 쌓이가 돈이 도로와 나가득.

저기요 돈이 1만 9만 양이라 흥보네와 여기 계

김비 오. 얼쓰이고

개도 짝을 떨어 붙고 나면 도로 소보 흥부가 좋아라고 개도 짝을 떨어 붙고 나면 도로 소보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0: 아,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여러분들 혹시 그 왕과 사는 남자 최근에 보셨나요? 아, 많이들 보셨네요. 네. 그 왕과 사는 남자를 보고 저희가 영감을 받아서 그 단종 추모제 때 올렸던 곡이에요. 특히 이 곡은 여기 건반의 이상아 님께서 정말 각별하게 정성을 들여서 만든 곡인데 이 곡에 대해서 네,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제목은 단심입니다. 이제 단종의 마음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붉을 단자를 써서 붉은 마음도 있는데요. 제일 기억에 남는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부디 너의 손으로 이 강을 건너게 해다오. 그 대사를 중심으로 이 노래를 썼습니다. 단종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네, 얼마나 괴로웠을까라는 그런 복잡한 신경을 다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주를 할 때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구나를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트쿠도의 단심 들려드리겠습니다.

0: 쉐이키 코리아의 또 한 번 QR 토크 시간이 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남기셨을지 사연을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1: 오늘 무대에서 의외의 매력을 발견한 멤버 한 명을 뽑는다면 이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오, 작곡가 겸 피아노 그리고 평소 관심이 많은 장구라고 또 적어주셨어요. 한번 두 분의 또 연주를 들어봐야 될까요?
0: 어떻게 기대되시나요?
2: 네!
0: 좋습니다. 그러면
3: 아니 보통 이런 거 하면 사전에 조금 언지가 있잖아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저희는 해냅니다. 여보로 박수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장구 선생님이 리듬을 저에게 먼저 주시면 제가 받아볼게요. 네! 박수 한번 주시죠!
2: 네!

0: 네, 감사합니다.
1: 저희 두 팀에게 보내주신 응원 메시지인데요. 저는 서도 소리 국악을 배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무대에선 멋진 언니들 모습 보고 반했어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네, 어디 계실까요? 서도 소리 하는 우리 4학년 학생이래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와.
2: 저는 서울시 이촌동 사는 고윤립이라고 합니다.
3: 지금 공연 보니까 어때요?
2: 멋있어요.
3: 멋있어요? 지금 여기 무대 나왔는데 어떻게 그냥 들여보내기 아쉽죠? 노래 한 소절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우리 친구 할 수 있을까? 격려의 박수를 크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1: 아리랑을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0: 제가 볼 때는 지금 불렀던 이 소절을 저희 아트쿠도 윤가람님과 락드림의 이발금님과 이 친구와 세 명이서 한번 같이 불러보는 거 어떨까요?
1: 우와, 같이 해볼까요 그러면? 같이 해볼까요? 선생님 장구 가능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0: 영광이네요.
1: 네,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네. 또 우리 소리꾼이 또 같이 합동 무대를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0: 다 같이 사진. 네.

이번에는 제가 얼씨구 하면 다 같이 좋다라고 크게 외쳐주실까요? 얼씨구! 얼씨구! 얼씨구!

0: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공연 소감을 한 명씩 좀 들어보고 싶어요.
1: 아주 소중한 무대를 우리 시민들과 함께 즐기고 더군다나 이제 탈춤을 같이 덩실덩실 저희 노래에 맞춰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

0: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 오늘 반응 너무 좋네요. 여기 아까 할아버님 춤추시는 거 혹시 보셨어요? 아우, 저 나갈 뻔했잖아요. 이런 게 감동입니다. 저희는 이런 게 진정한 무대의 완성이라고 생각하고요.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 네. 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려고 왔는데 반대로 저희가 좋은 기운을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3: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고 무대에 설 때마다 정말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4: 이렇게 깜짝으로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저희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5: 낙드림 그리고 아트쿠도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시간에 만나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마지막 남은 공연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7: 여기 계신 관객분들과 또 오늘을 또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너무나 기억에 남을 것 같고
8: 대한민국의 국악과 소리와 음악을 더 널리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요, 추유는 일반 문무 장대상이가 모여 앉아 군병 조반 예비열세. 이날 간간 그냥이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던 그날 추유 노숙 따름으로 와 공명이 나를 속였다. 이 윤동 때 어찌 동남풍이 쓸 소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데 더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그러한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일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아이 고나야 그날 성경이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급박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 성이 오란 건을 초유 급히 장대상 톡톡 이름 깃발을 바라보니 정령두장량 이각이 백고 현무를 듣다야 성으로 펄펄 삽시다리 풍랑 대풍이 이렇게 가게 와제걸 몸도에 폭판 허거를 천둥날 지른다니 주유가 이 못냥걸 지난지라 이 사람은 달조하는 귀신도 난청이라 반인물에 두어서는 통우의 화근이니 중역 우한음의 날이라 선성 정복을 불러 은근히 본부대 너희 수륙으로 나누어 남병산 올라가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단을 놓지 말고 공명을 상도 잡고 드는 갈로 보거를는 쏴 일명을 당도하라.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군자라 죽이기는 아까

소주라니?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 소졸등은 공명 모두나 뜻밖했던 사람이 많이 불고 방법 장황 주로 내려와 선미

이 업수 간장수 선빙 북내려 밤에들 하더니 우리 그늘을 내고 원이라고 소근소근 목에 딱딱딱딱 입만 둥긋둥긋 하더니 급해 급히 잡은 타고 상류로 가더이네. 당시 운명이다 알렌데를 잡았다고 이놈 사공아 예 네 배를 빨리 저어 구경 배를 잡아야 망정 마지를 못 잡으면 이 칼로 네 목을 끄덕대어 이 물에 붕덩다를 치며 여배 꼴러이 찾으며 사공들이 황급하야

밥이 되겠구나. 또 최고야 지나니야 뭐라 휘겨라 저라 저라 휘겨라 어야 니야 어야 눈이 드드러 가리지. 상류를 바라보니 오강요을 떴는데 인부채기야 공릉시가 분명탕 선생이 크게 외쳐 저기 가는 공명선생 갈 말을 못 해먹으러 나 한 말 듣고 가오. 나를 사댄 마음 비무하는 일이라고 일보자고 해보아라. 서성적 웃드는지 빨리 저 쫓아가며 희한만 있사오니

아룡이 분을 리을 선생은 어찌 저런 남한 놈들을 목전에다가 놓으니까 소장 안살 끝에 저놈의 뼈지를 산적끄는 더울이다. 공명이 만유대 아니거나 양국하치는 생각하야 죽이던 마르시고 돌리어서나 보내소서. 저룡이 불을 참고 선비 국서성 이놈서성 정궁악 상산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바라보며 백보안이가 되던 많은 장국 철저를 내려 비정해 빠르고 주먹을 실어야 대두를 숙이고 호흡벽에도 주먹이 터지게 종동을 광지고 삼짐을 올려 궁혈을 나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 귀마식천 일발까지 손 폭대니 번개가 아주 빠른 살이 대상으로 스르르르르 아직껏 물어라 오더니 가로지 물결이 인천 소스를 광풍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됩니다.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의 공감.

0: 주원이 키울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주원이가 노래를, 국악을,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한다? 이런 건 꿈도 못 꿔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좋아하는 노래로, 소리로 지금 직업까지 갖게 됐잖아요. 지금도 참 신기해요.
1: 민요는 제 삶의 전부인데요. 민요 부를 때 가장 행복합니다.

0: 안녕하세요. 경기미녀 이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민요자매 지원인 송현이 엄마 곽진숙입니다.

지원이가 이제 첫째 아이인데요. 제가 첫 아이를 출산하고, 다른 어느 엄마들처럼 출산의 기쁨, 그런 기대감으로 저도 출산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아이들이 돌이 지나면 막 걷잖아요. 근데 지원이가 돌이 지나고 두 돌이 되어도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목을 가눈다든지 뒤집기를 한다든지 그런 보통 아이들의 성장이 다 늦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지원이 저 이렇게 세 명이 검사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저 이렇게 보시더니 엄마, 아빠는 아닌데 지원이가 염색체 이상으로 오는 윌리엄스 증후군이라는 희귀 질환 판정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이렇게 다운 증후군 이런 희귀질환은 들어봤지만 뭐 윌리엄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질환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2만 명에 한 명꼴로 나타나는 희귀질환인데 평생 지원이가 성인이 되어도 낮은 지능으로 살아야 한대요. 아, 그때 진짜 제가 그때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순간 저에게 그때 그 순간은 그냥 저한테 공포였던 것 같아요.

0: 어렸을 때 유난히 음악에만 반응을 보였어요, 지원이가. 오로지 음악 소리, 보고 듣고 하는 그 음악에만 반응을 보여서, 아,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래서 동요 테이프 많이 사서 들려주고, 탬버린도 사서 주고, 피리도 사서 주고, 다른 놀잇감 대신에 이런 악기들을 이렇게 좋아했어요, 소리가 나니까. 제가 공주에 있는 국악원에 이제 무료 강습이 있어서 거길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지원이를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지원이 이제 옆에 앉혀놓고 장구장단을 막 배우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원이가 저보다 장단을 먼저 외워서 이렇게 치고, 또 그때 제 기억에 이렇게 남도민요? 민요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사를 저는 이렇게 보고 불러야 되는데 가사를 외워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께서, 아, 지원이를 이렇게 보시고는, 아, 이렇게 소리하면 잘할 것 같아요, 어머님. 그래서 제가 그때 지원이 태어나서 키우면서, 아, 지원이가 뭘 잘해요라는 소리를 그때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잘해요라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아, 이걸 가르쳐야 되나 보다. 아, 이걸 해야 되나? 막 그때 그 희망과 막 그 뭐 이렇게 막 빛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1: 장구 칠때 신났어요. 어떤 게 신났어, 장구 칠 때? 사물놀이. 사물놀이.
2: 사물놀이 치는 게?
1: 응.

0: 전기음료는 풍력도 신나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나고 좋은 거예요.
1: 한 5학년쯤 됐을 때예요. TV에서 국악인 송소희 씨가 나와서 민요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지원이가 막 따라서 뭐 니나노 하고 막 릴리리 하면서 그걸 따라 부르면서 저 언니 너무 예쁘다고 좋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2: 송소희 언니가 노래도 잘 불러서 좋았어요. 제가 노래를 따라하는 거를 좋아해서 좋았어요.
1: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아, 지원이도 저렇게 좀 신나는 민요를 좀 하면 잘할 것 같다고. 그래서 정말 남편이 저하고 상의도 없이 제가 반대를 하니까 무작정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경기민요로 중학교 1학년 입학하면서 바꾸게 됐어요. 민요라서.
2: 민요가 더 좋았어요.
3: 경기민요에 어떤 게 좋았어요?
2: 흥겹고 신나서 좋았어요.

0: 경기민요 제57호 부유자이신 이춘희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노래도 잘하시고 목소리가 너무 예뻐서 좋았어요.
1: 그 선생님께 민요 배울 때 어려운 점 뭐가 있었어요?
0: 경기민요 중에서 12작가의 뜻을 모르는데 그게 좀 어려웠어요. 집에서 계속 듣고 따라하면서 불러요.

0: 아, 합격을 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작가 가사를 다 외워가지고 통과했어요.
1: 경기미녀 중에는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해요?
0: 뱃노래예요.
1: 왜 뱃노래가 좋아요?
0: 제가 얼마 전에 그 장애인 대회에서 뱃노래를 불렀었는데요. 제가 1등을 해가지고 상을 탔어요.

0: 언니가 국악을 해서 언니랑 조금이나마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게 음악이니까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제 꿈이 된 것 같고요.
1: 제가 혼자 하면은 심심한데요. 동생이랑 같이 공연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서 정가를 전공하고 있는 2학년 이송현입니다. 우선 언니는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고요. 되게 밝고 이런 성격인데 저는 그에 반해서 조금 조용조용한 성격이에요. 근데 오히려 약간 N극, S극 이런 것처럼 달라서 더잘 맞는 것 같아요.

0: 입쪽 뜨는 거야?
1: 입쪽.
0: 아, 그래?
1: 하나, 둘.
0: 아, 그런가?
1: 얼씨, 앵네, 에따, 섯, 여섯.
0: 에? 잠깐만, 다시 해줘.
1: 하나, 둘. 얼씨, 앵네, 에따,
0: 아,
1: 섯.
0: 이거야?

0: 지금까지 해왔던 무대들 중에서 언니랑 같이 한게 훨씬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혼자 무대에 서는 것보다 언니랑 같이 서면 더 든든하고 또 제가 노래를 좀 못하더라도 옆에서 언니가 받쳐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제가 혼자 하면은 심심한데요. 동생이랑 같이 공연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2: 동생 송현 씨, 네. 자랑 좀 해주세요.
1: 얼굴도 예쁘고 특히 정가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떨리는데 그래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불러. 장애인과 비장애인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싶고 민요를 가르쳐 주고 싶어.

0: 안녕하세요.
1: 안녕.
2: 안녕, 지아 누나.
1: 안녕. 좋은 아침이에요.

0: 노래가 지금 많은데
1: 토요일 공연은 가족들 야외 공연 가족 모임 공연이죠.
2: 토요일 날요? 맞아요. 슈퍼마리오 겨울왕국 같이 하는 거. 그다음에 단원 소개하고 디스 이즈 미.

지원이는 굉장히 좀 보석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저희 단원들한테 좀 본이 되는 친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뭘 하나를 맡기면 가사 숙지도 너무 빨리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귀가 너무 좋아서 잘 듣고 한 두세 번이면 거의 멜로디를 익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시켜도 좀 걱정이 안 되는, 너무 제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그런 단원입니다.

0: 주현이가 잘라서 먹어. 칼 오른쪽. 예쁘게. 예쁘게 잘라서 줘봐. 아, 케이크 자르듯이. 그렇지. 잘하네.
1: 다음 주에 나오려나?
0: 다 다음 주.
1: 여기 입술 안 아파?
0: 그리고 자꾸 안 났네. 하나 잘라보자.
2: 건배.
0: 건배가 아니고 좋아. 짠.
2: 치얼스.
0: 수고했어.
2: 수고했어요.
0: 그럼 이제 공연 또 언제 있어, 주연이?
2: 계획청. 부산 공연.
0: 부산은 어디서 해?
2: 해운대 해수욕장.
0: 와, 해수욕장에서? 멋있네. 와, 모래사장 그 위에 사나 보다.
2: 가시연꽃인데?
0: 가시연꽃이요?
2: 가시.
0: 어디? 아, 저거는 가시연꽃이고, 이거는 개연꽃. 우산놀이하고. 기억나?
2: 수업을 하실까? 유진아의.
0: 유진아? 유진아의 뭐라?
2: 응.
0: 아, 엄마가 좋아하는 거 해봐봐. 엄마.

0: 엄마.
1: 지원이 키울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지원이가 노래를, 국악을, 그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한다? 이런 건 꿈도 못 꿔봤던 것 같아요. 그냥 지원이가 좋아해서 시작했던 거였고, 근데 지금은 좋아하는 노래로, 소리로 직업까지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매달 교육청 선생님들 받는 그 날짜에 이렇게 이제 교육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원이가 60세 정년 보장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지원이가 사회인으로 당당히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항상, 제가 돌봐야 할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스스로 자기 길을 가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홀로 서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지원 씨한테 좀 좋은 말씀, 또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 지원 씨 보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0: 엄마, 엄마, 엄마,
1: 엄마. 우리 너무 예쁜 지원이, 지원아. 엄마 딸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고.
0: 엄마, 엄마.
1: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이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소리꾼이 됐으면 좋겠어. 지원이 사랑한다.

0: 제 꿈은 국악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해외 아리랑을 알리고 싶고요. 제가 아직 독창회를 안 해봐가지고요. 독창회도 꼭 하고 싶습니다. 계속 연습하고 꾸준한 노력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1: 몇살 때까지 경기민요 부르고 싶어요?
0: 저는 할머니 될 때까지 경기민요를 열심히 연습하고 싶습니다. 나는 소리로 감동을 주는 예술가 이지원입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자, 지금부터 2022 시민참여 성남 아트리움 한마음 합창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마음 합창제 첫 무대를 꾸며주실 분들은 수정구 여성 합창단 여러분들이십니다. 순수와 희망을 노래하는 여성 합창단이고요. 지역사회 문화사절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들려주실 곡목은 그리움만 쌓이네 그리고 글로리아 포 핸즈 이렇게 두 곡이고요. 지휘에는 박문진님, 반주에는 안은영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자, 이제 이어서 성남시 시니어 싱어즈, 성남시 시니어 산업혁신센터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60, 70대 연령이 추가돼서 1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명품 시니어 합창단입니다. 추심, 바람의 노래, 낙엽은 지는데 이렇게 세 곡 불러주실 거고요. 지휘에는 윤영배님, 반주에는 이신영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자, 노래 잘 들었고요. 이제 계속해서 성남시 여성합창단 여러분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에 창단해서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성남시 여성합창단입니다. 봉사도 많이 하시고요. 또 정기 연주회도 많이 하시는 그런 합창단입니다. 여러분들 참 좋아하실 곡이에요. 패티김의 못 잊어, 그리고 부하의 아틀란티스 소녀, 이렇게 두 곡 들려드릴 텐데요. 지휘에는 양재훈님, 반주에는 최윤영님, 이렇게 두 분 소개하시겠 수고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김소월님의 못 잊어, 그리고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이렇게 두 곡 들으셨습니다. 아틀란티스 소녀는요, 합창곡으로 꽤 많이 불리는 곡이에요. 노랫말이 예뻐서 그런가요? 소리도 참 예쁘죠. 역시 성남시를 대표하는 성남 여성합창단 소리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그레이스 합창단 소개합니다. 새성남교회 소속으로 2009년도에 창단한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 여러분들이십니다. 많은 이들과 합창으로 사랑을 나누는 합창단인데요. 더 좋은 내일을 꿈꾸며 세계 미녀 메들리 이렇게 두 곡 들려드립니다. 지휘에는 문경희님, 반주에는 윤보람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역시 귀에 익은 노래 나오니까 좀 신나죠? 예,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어느덧 다섯 번째 팀입니다. 성남시 시니어 여성 합창단 여러분들이신데요. 전국적으로 수상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아주 의욕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시니어 여성 합창단 여러분들이십니다. 행복한 길 그리고 인생 이렇게 두 곡 불러주실 텐데 지휘에는 전상준님, 반주에는 이호은님 두 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너무 곱죠? 우아하죠? 네, 아주 멋진 무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무대입니다. 성남 시립 합창단 여러분들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1986년 수도권 최초의 시립 전문 합창단 시대를 연 그런 합창단이고요. 연 35년의 전통을 갖고 있지만 145회의 정기연주회와 1500회에 달하는 각종 연주회를 개최했던 그런 합창단이기도 합니다. 명성 있는 합창단인답게 애호가들도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예레미야 애가, 세야세야, 그리고 기리에, Ride on King Jesus 이렇게 네 곡 들려드립니다. 예술 감독 겸 상임주의자이신 손동현님께서 지휘를 해주시고요. 반주에는 이세정, 이혜진님 두 분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정말 멋진 무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연합 합창 순서입니다. 마지막 순서인데요. You Will Never Walk Alone, Sound of Music 영화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수록곡인데 들으시면 그 장면이 기억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성남 시립합창단 예술감독이시면서 상임지휘자이신 손동현님께서 지휘하시겠습니다. 역시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오늘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창절을 모두 마칠 텐데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공연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이제 처음 공연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모든 공연은 관객 여러분들로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2022 시민 참여 성남 아트리움 한마음 합창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시리즈 세 번째 무대입니다. 연주자가 곧 작곡가였던 전통음악 시대의 창작 정신을 되살려 여섯 명의 연주자가 직접 쓴 창작 협주곡 초연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경풍 감흥입니다. 가을 결실과 풍년의 기쁨, 감사한 마음을 다섯 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전북 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창극단 정기공연, 그 이름 춘향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랑을 스스로 지켜낸 춘향의 이야기를 전통 판소리와 국악 관현악, 춤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밀양 문화관광재단 3대 아리랑 페스티벌입니다. 우리나라 3대 아리랑, 밀양, 정선, 진도. 각 지역의 아리랑과 전통, 현대, 글로벌 콘셉트의 무형유산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응로 예술제, 미술관 옆 음악회입니다. 미술관의 작품과 풍경, 그리고 국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가을밤 잔디광장에서 특별한 예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장원을 차지했다고
2: 공학 대상을 받은 2016 장원들 모여라 특집.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돼.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하늘과 바다, 깎아지는 해안 절벽의 조화가 언제 봐도 절경입니다. 육지에서 가장 먼 섬이지만 마음의 거리는 그 어느 섬보다 가까운 곳, 제주. 섬 한가운데 우뚝 솟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자연이 그려낸 비경은 언제든 기대고 싶은 최고의 안식처인데요. 잘 알려진 유명한 여행지 외에도 화산섬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풍경도 참 많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화산이 폭발해 성산 일출봉이 솟아났고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 깎아지른 듯한 해안 절벽, 주상절리가 탄생했는데요. 신비로운 해안 절벽이 이루는 천상의 조화, 용암과 물이 만들어낸 뜻밖의 풍경들, 제주 해변을 따라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풍경을 만나봅시다.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삼방산 아래 용머리 해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퇴적과 침식에 의해 그 형상이 마치 바다로 들어가고 있는 용과 같다고 해서 용머리 해안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180만 년 전 이곳의 얕은 바다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분출된 물질이 차곡차곡 쌓이고 다시 수만 년 동안 파도에 부딪히고 바람에 의해 깎이면서 지금의 절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형형색색 쌓이고 층층이 깎인 용머리 해안은 마치 아득한 시간과 자연이 정성을 들여 빚어낸 거대한 조각품 같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안에서는 화산에서 나온 용암이 바닷물에 깎이면서 만들어진 독특한 풍경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백록담에서 발원해 한라산 남사면을 흐르는 효동천. 마치 용암이 흐르는 것 같은 독특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이곳을 따라가다 보면 담수와 해수가 만나면서 만들어진 깊은 웅덩이가 나오는데요. 이름도 독특한 쇠속각입니다. 쇠속각의 쇠는 소, 소는 연못, 각은 끝을 의미합니다. 마치 육지에서 만난 잔잔한 호수 같죠? 여기가 제주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서귀포의 숨은 비경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이곳은 투명한 물과 울창한 소나무 숲,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섬 제주에는 자세히 오래 들여다봐야만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속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직 이곳 제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천연기념물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토끼섬에 활짝 핀 매혹적인 문주란, 해류에 실려온 푸른 생명력의 선인장, 신비로운 바닷속에 피어나는 연산호 군락입니다.

제주도 동쪽 하도리 앞바다. 해안에서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섬이라기보다 큰 바위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토끼 섬입니다. 옆에서 보면 토끼 머리를 닮은 것 같죠? 이곳엔 수십 센티미터의 모래가 쌓여 있어 해류를 타고 온 낯선 식물들이 곳곳에 자라나고 있는데요. 특히 한여름이 되면 하늘거리는 하얀 꽃들이 피어나 섬 전체를 가득 채웁니다. 이 하얀 꽃이 바로 천연기념물 문주란입니다. 원래 기후가 온화한 모래해변에서 피는 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제주 토끼섬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야외 식물원에 온 것 같네요.

해가 저물어 어두워지면 낮 동안 감춰놓았던 하얀 꽃향기가 토끼섬을 가득 채우는데요. 그 향기가 먼 곳까지 퍼진다고 해서 천리향으로도 불립니다.

제주 일주 도로변을 따라 한림읍의 가장 서쪽 끝에 있는 마을 월령리. 이곳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선인장 군락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인장이 한 곳에 무리지어 자라는 건 저도 처음 보네요. 옛날부터 쥐나 뱀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집 돌담에 옮겨 심었고 지금은 월영리 마을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선인장이 손바닥처럼 생겼다고 해서 손바닥 선인장으로 부르는데요. 노란색 꽃을 피우고 무화과처럼 생긴 열매도 맺습니다.

섬이나 해안가뿐만 아니라 제주의 바닷속에도 눈부신 꽃밭이 펼쳐집니다. 바다에서 만나는 꽃동네, 제주의 연산호 군락인데요. 제주 서귀포 해역은 다양한 기후의 해양생물이 함께 자라는 곳으로 연산호의 본 서식지입니다.

연산호는 육지에서 피는 꽃, 맨드라미를 닮아서 화려한데요. 그래서 바다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생물들이 사는 곳. 바닷속 꽃밭을 함께 헤엄쳐 봅니다.

제주는 육지와 멀리 떨어진 고립된 섬이지만 한편으로는 쉼없이 흐르는 해류를 타고 외부의 문화를 가장 빨리 받아들이는 지리적 장점도 있었습니다. 화산섬 제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특별한 풍경이 있죠. 바로 화산 활동으로 생긴 완만한 구릉지대, 오름입니다. 300개가 넘는 제주의 오름 중에서도 특별한 지형으로 눈길을 끄는 곳이 있는데요. 드넓은 들판에 숨겨진 분화구를 만나봅시다.

제주에는 오름이라고 부르는 기생화산이 무려 368개나 있습니다. 곳곳에 작은 동산처럼 완만한 능선을 보이는데요. 정말 오름 박물관이라고 부를 만하죠.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넓은 들녘에는 독특한 형태의 상군부리 분화구가 있습니다.

군부리는 분화구의 제주말인데요. 규모가 산처럼 크다고 해서 산군부리라고 부릅니다. 원뿌령으로 생긴 분화구를 가진 보통의 기생화산과는 달리 삼군부리는 낮은 평지에 땅으로 푹 꺼진 듯한 커다란 분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가진 분화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상군부리가 유일한데요. 110m 깊이의 분화구 안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하고 독특한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상군부리 갈대밭을 올라갔던 때가 생각나는데요. 오름이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가졌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가 있죠. 하지만 제주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한라산 정상을 오를 때는 남다른 각오가 필요합니다. 1947m, 한반도 남쪽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특히 겨울엔 눈이 많이 내려서 산을 오르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와 함께 한라산 백록담을 만나러 가볼까요?

산자락을 따라 올라가면 만나게 되는 기암괴석과 희귀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 자연의 보고, 한라산입니다. 동서남북에서 바라본 한라산의 풍경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주변 경관은 장엄하고 경이롭기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정호수로 침식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수려하고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한라산 정상에 흰 사슴이 많이 놀았다고 해서 백록담이라고 부릅니다.

0: 광해군 복위 사건에 연루돼 제주로 유배온 화가 이건은 제주의 자연과 풍습을 기록한 제주 풍토기를 남겼는데요. 그는 책에서 한라산의 평화롭고 신비로운 풍광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 한라산에는 곰, 호랑이, 이리 등과 같은 사나운 짐승은 없고 소나 말은 잘 자라며 사슴은 놀라울 정도로 번식하고 있다. 산복더위에도 한라산 정상에는 얼음과 눈이 남아있어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정들을 모아 얼음을 날라다 광가에 곡물로 바쳤다.

0: 꽃과 나무, 계곡과 연못이 있는 곳에 선비들의 정원이 있다면 제주는 지치고 힘들 때 누구나 쉴 수 있는 천혜의 안식처, 우리 모두의 정원 아닐까요? 눈부신 자연은 물론이고요. 거친 바다를 통해 들어온 낯선 문화를 거부하지 않고 섬의 토착 문화로 이끌어들인 지혜도 배워야겠죠. 유네스코가 반한 세계 유산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 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뿌듯하고 고맙습니다.
1: 아침 6시. 어느 동쪽에도 그만한 태양은 솟는 법인데 유독 성산포에서만 해가 솟는다고 부산 필 거야. 아침 6시 태양은 수만 개, 유독 성산포에서만 해가 솟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나와서 해를 보라. 하나밖에 없다고 착각해온 해를 보라.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됩니다.

0: 제가 생각한 보성 소리 적벽가는 일단은 되게 사설 자체 짜임새가 분명하고요.
1: 조용히 말해 의심하야
0: 사설의 분명함과 장단 짜임새, 그다음에 성음 노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분명해서 보시는 분들도 공감하기 쉽고 부르는 저로서도 아주 그 상황 설명에 맞게 소리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소리인 것 같습니다. 인사동은 일단 오면은 되게 한국적인 것 같으면서도 여러 나라의 문화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0: 한 달에 한 번씩 전수 교육도 있고 또 다음 주에 있을 공개 행사, 문화재 공개 행사 때문에 겸사겸사 찾아보러 왔습니다.
1: 네.
0: 네, 왔습니다.
1: 오랜만이다, 너.
0: 잘 지내셨어요?
1: 부산에서 오는 거요?
0: 네. 오늘 아침에 또 KTX 타고.
1: 원래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요.
2: 맞습니다.
1: 아니, 그럼 뭐, 처음부터 비싸게 주고. 짜다 좋은 차를 마시게 되면은 그 차의 맛 때문에 그 차를 다시 찾게 돼 있어요. 소리도 마찬가지야. 좋은 소리를 듣고 좋은 소리를 하게 되면은 그날 그보다 아랫소리들을 안 들리는 것이요.
0: 맞습니다.
1: 다 똑같아.
3: 이게 인생이란 게 다 똑같은 것이고 삶이라는 것이 공부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고
1: 나중에 별로 생각했던 일도 안 나오는 것이고 저는 우리 좀 뭐야 공개 행사
0: 선생님이신데 때론 아버지 같기도 하시고 때론 엄격한 스승님 같기도 하시고 저 나름대로는 아버지 이상으로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1: 그날 해야 될 거라면 해봐야 돼.
4: 이때여 조조는 장대원호 피한여 제장과 상이었지. 정욱이 여짜오되 조조 진중 바라보고 원한 바는 내 소원이
1: 소리를 위아래가 너무 강해.
0: 네.
1: 조금 더 띄워서 소리를 반석 위에 딱 올려놓고 밀고 다닌다는 느낌으로

0: 힘으로 돼야 돼.
1: 네.
2: 황계화선 들어온다. 이십화선.
1: 제가 두 살 무렵에 이제 소리에 국악에 미치기 시작해서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윤인철 선생님을 그때 처음 뵙게 된 거죠. 제가 처음에 선생님한테 갔을 때 심청가를 배웠습니다. 적벽가는 사실 어린 아이들한테는 알려주기 힘든 소리라고 해서 아주 공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벽가는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2: 총소리 하면 눈이 떠들어 오니 조조가
1: 소리의 색깔, 소리를 가져가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중점을 잡아주시는 제 인생 최고의 멘토시죠. 네.
0: 정말 호탕하게 웃어야 돼. 여기서는 조조가 정말 그 영웅으로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3: 마음이
0: 다 드러나.
2: 날 위하여 양초실고 하나님 나를 도우미로구나.
0: 굉장히 많이 부르기도 어렵고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게 이 적벽가란 말이죠. 불안 게 그리야 당하리요. 이때 왕게 크게 소리쳐 좌우를 꾸짖어 왔. 특히나 이제 보성소리 적벽가는 이제 그 보성소리 자체가 이면이라고 하는 것들에 특화되어 있는 소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전쟁신이랄지 순간순간에 등장인물들의 어떤 그 내용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의 그 표현력들이 음악적으로 정말 사실성 있게 표현해내는 게 굉장히 특화된 게 바로 이제 보성소리 또 적벽가죠.
2: 천지 만물 생겨날지 각색 초목이 번져나 유소씨 식목실 구목이 소를 허여 있고 헌원씨는 작주의 재물 통하였으니.
1: 제 소리는 일단은 요즘 소리가 가지고 있는 색깔과는 다르게 옛날 아니면 고째 스타일의 소리가 많이 담겨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소리 들으면 꼭 고째 음반 듣는 것 같다. 보성 소리 자체가 고째의 영향을 많이 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소리 색깔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2: 대를 내어 도대우의 봉기 꽃봉 봉기 우연아 밖에 점지하여 조합성
0: 탁한 소리도 아닌 굉장히 맑으면서도 이 그늘이 있는 소리 그런 소리 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 소리 하는 데 있어서 요즘 소리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목을 가지고 있죠. 문화제에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일반인들 그 대상으로 공개행사를 갖게 되는데 제가 적벽가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보성소리 적벽가로 공개행사를 하는데 전주자들 한 10여 명과 함께 이 무대를 꾸미게 되는데 작년에는 이제 서울에서 했었고 올해는 이제 전주에서 지금 하거든요.

0: 살도 맞고 창호도 찔려 기안에 굴망장 정보서성정 합병하여 쫓아가며 고성해진 동원.
1: 제가 윤영 씨 소리를 제대로 못 들어봤다가 어디 심사를 갔는데 윤영 씨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선생님들이 도대체 저 친구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셔서 저도 으쓱해지더라고요. 이제 같은 선생님 제자니까.

0: 진명을 살펴보니
1: 다
0: 적벽강 행사원 김향 생각 한조들이
2: 원식보고 청포장 둘러치고 삼승돈 총소리하며 편전을
3: 정말 소리가 꼼꼼하고요. 또 그 어린 나이에 이것까지 알고 소리를 하나 할 정도로 소리의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0: 판소리의 위력을 제삼 실감할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힘 있는 소리가 두 시간 동안 하나도 지루한 줄 몰랐습니다.
1: 아,
0: 그래서 같이 호흡을 같이 했습니다.
2: 제가 20살 초반까지만 해도 만인이 부를 수 있는 판소리를 만들고 싶다 그랬었어요.
3: 요람대 감당목은 피파성을 띄어있고
2: 그랬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또 다시 드는 생각이 저는 그냥 전통을 보수적이게 잘 보존을 해서 우리나라 전통 판소리를 잘 이어나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성웅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의 7년 동안 전쟁을 체험하며 보고 들은 사실을 기록한 비망록 난중일기. 전투와 관련된 기록뿐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는 이야기도 덜어나온다. 특히 전쟁 중에 겪어야만 했던 갖가지 어려움을 잠시나마 덜기 위한 특별한 해소법이 있었다. 이순신 장군은 온 천하를 다스리는 재주와 나라를 바로잡는 공로가 있는 대단한 인물이다. 명나라 장수인 수군도독 진리는 이순신 장군에게 하늘이 내린 장군이라고 극찬한 대목이다. 일본 장수마저 흠모했던 충무공 이순신. 하지만 나이 32, 벼슬길에 오르면서부터 고난의 멍에를 메고 산 성웅 이순신. 앞으로는 외적과 싸우고 뒤로는 임금과 조정의 질투와 모함으로 세 번의 파직과 두 번의 백의종군을 당했다. 자악하는 이순신. 대체 승승장구했던 이순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백의종군에 이은 고난의 연속.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런 가운데 칠전양 해전이 일어나고 조선 수군 전체가 괴멸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순신은 통곡했다.

우리가 아는 강한 이순신의 이미지와는 달리 이순신의 울적한 마음은 일기 곳곳에서 발견된다. 고독한 싸움을 했던 이순신 장군은 그 외로움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난중일기에는 이순신이 연주를 듣는 모습, 그리고 그가 악기를 연주했다는 기록이 있다.

어떤 수단이 바로 음악이었다. 비록 전쟁의 소강을 이루는 강화의 와중이라 해도 내일 있을지도 모를 전투의 현장에서 음악이라는 문화의 힘으로 전투력을 증강시켰던 이순신이다. 고통과 시련을 이겨낸 인간 이순신. 그는 이렇게 영웅이 되었다.

0: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살살 다녀 낸다.
0: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2: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줘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피리는 바람입니다. 바람은 구름도 세월도 밀어내어 세상에 그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피리에 새겨진 바람은 어딘가에 작은 흔적을 남겨둡니다. 바람이 남긴 고대 악기 도피피리의 흔적.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고 대륙과 반도, 열도를 오가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 잊혀진 전설의 악기를 찾는 여정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0: 세상에 음악 없이 살아온 민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음악의 절반은 악기라 할 수 있는데요. 인류의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악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만날 악기는 피리입니다. 피리는 과연 언제부터 이 땅에 존재했을까요?
1: 피리에 관한 가장 오래된 사진은 1930년경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조선아악기 사진첩 건이라는 사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첩은 악기뿐 아니라 연주의 모습 또는 무구, 복식 등 다양한 사진이 수록되어 있고 악기도 다각도로 촬영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어서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피리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군요. 그런데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손으로 기록한 피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2: 조선 왕실의 기록 문화를 잘 보여주는 문헌 중에 의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궤는 의식에 관한 궤범이라고 하는 뜻인데 요즘 쉽게 설명드리자면 일종의 보고서라고 할 수 있고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궤와 연장선상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음악 문헌이 하나 있는데 그 책 이름은 악학궤범입니다. 음악에 관한 모범적인 기록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책은 15세기까지 축적되었던 음악의 모든 내용을 총체적으로 기록한 아주 기념비적인 음악 기록물입니다.
0: 조선시대 최고의 음악 이론서인 악학궤범. 당시 이 땅의 음악 문화를 담고 있는데요. 500년 전의 피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물론 지금과 똑같진 않았겠죠.
2: 동부악기에 있는 것을 당피리, 향부악기에 있는 것을 향피리라고 부르는데 악기의 형태와 명칭이 비슷하지만 구조적으로나 재료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종실록 5에 보면 당피리의 경우에는 9개의 구멍이라고 하고 앞에 7개, 뒤에 2개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흥미로운 것은 일본에 전하고 있는 히치리키의 지공 수와 앞뒤의 위치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리 형태로 전해오는 악기 중에서 가장 고형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그 고형의 형태의 구조가 조선조에 들어서 악학궤범이 기록이 될 때 그 즈음에서 변화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현재는 지금 그 뒤에 있었던 당피리 지공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고 뒤에 하나, 앞에 일곱 이런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0: 조선 전기의 기록이라 조금은 낯설지만 그 흔적이 이웃나라 악기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운데요. 그렇다면 고려시대의 피리는 어땠을까요?
2: 피리도 역시 고려사 악지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당 악기와 또 전래의 악기를 당부와 속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피리가 있습니다.
0: 당악필율은 90, 소각필율은 70이라는 악기의 지공수와 더불어 우리들은 이 책에서 피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피리가 중국에서 공식 수입됐다는 최초의 기록도 있고요. 이보다 40여 년 전에 피리 악사가 활약했다는 기록도 있는데요. 1114년

0: 중국에서 들어온 피리가 당피리라면 1076년 피리 악사가 불던 악기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죠?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은 중국의 문헌인 통전, 책부 원귀, 북사를 인용해서 고구려악과 백제악을 기록에 남겼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독특한 이름의 피리 하나가 눈에 띕니다. 고구려악과 백제악에 쓰였다는 악기, 도피필률. 도피필률은 과연 어떤 악기일까요?
1: 도피필이라고 하는 그 악기가 전승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필률과는 조금 다른 악기가 아닌가, 아니면 유사한 악기가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한자를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하면은 도피, 피리 이렇게 두 단어로 나누을 수 있는데요. 도라고 하는 것은 복숭아, 피리라고 하는 것은 껍질을 의미하죠. 피리라고 하는 것은 피리필자, 유리라고 하는 것은 대이름율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복숭아 나무 껍질로 만든 피리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0: 한반도 피리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 바로 수서인데요. 수서의 동이전에 고구려와 백제의 악기가 기록돼 있지만 여기선 도피필률이란 이름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중국의 음악을 기록한 음악지에서 도피필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2: 중국 역사서에서 고구려악 또는 신라악, 백제악 이런 명칭을 발견하는 건 아주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음악이 중국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기록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것은 그 중국이 황제국으로서 제후들의 의뢰를 받는 조회 같은 형태가 있는데 그때 각국의 음악으로서 예를 갖추는 관행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인접 국가의 외교 관계에서 딱히 그 우리의 삼국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들의 음악가들을 모두 배열하고 커다란 그 조회에서 그들의 음악을 연주하는 전통이 있었던 거죠.
3: 중국 수나라 때 그래서 그 당나라 때에 걸쳐서 그 중국을 둘러싼 여러 나라의 그 음악이 그 궁중에서 연주가 되었고 그걸 합쳐서 십부기라고 그중 고려기가 있었어요. 근데 고려기에서는 토피피리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다른 그 지역의 음악, 지역에서 온 음악에서는 토피피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리고 수서를 비롯해서 중국 문헌을 보면은 토피피리가 동이 악이다. 동 쪽에서 사용되는 악기다.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한반도에서 그 토피피리에 해당하는 악기가 많이 사용되었고 그 고려기로 그 선택이 되었고 중국에서도 그걸 연주하게 되었다.
0: 도피피리가 중국에서 한반도의 악기로 여겨졌다고 하니 중국의 문헌을 더 찾아보면 실마리가 풀릴 것도 같은데요. 악학괴범이 피리를 설명하며 인용했던 중국의 고문헌, 악서를 살펴봅니다.
4: 송나라 회종 때 진양이라는 분이 약 40년 동안에 걸쳐 집필한 그 음악에 관한 이 아시아의 모든 음악, 그 중국 음식 중심의 음악이겠죠. 그것을 정리를 하면서 주변의 약까지 전부 다 정리한 집대성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악서에 기록된 많은 내용이 우리나라 악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0: 악서엔 여러 종류의 피리가 자세한 설명과 함께 그려져 있는데요. 필률의 모습은 조금 의아하지만 칠필률, 쌍필률, 은자필률 같은 다양한 피리의 이름이 반갑습니다. 그래도 가장 반가운 건 역시 도피필률인데요. 도피필률은 관대의 소재가 다른 피리와 확연하게 달라 보입니다. 복숭아 나무 껍질을 사용해서 그런 거겠지요. 이 그림에서 또 하나 특별한 건 관대 앞쪽의 지공이 6개라는 점인데요. 관대 뒤쪽에 있을 하나의 지공을 더하면 도피 필률의 지공은 7개로 추정할 수 있겠네요. 이는 고려사학지에 나오는 70의 소각 필률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알면 알수록 도피 필률의 정체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1: 도피 필이는 그 고구려 시대의 전통 악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고구려의 지리적 위치상 서역으로 넘어오는 실크로드의 마지막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역 계통의 필이가 유입되거나 또는 유입된 악기가 오랜 시간 거치면서 고구려화한 그러한 악기가 아닌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2: 우리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피리가 언제부터 연주됐을까? 실질적으로 그 삼국의 악기 목록 중에 피리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분벽화라든지 또 불교 미술품 등에도 피리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서 피리를 사용해온 역사는 문헌기록보다 훨씬 더 오래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0: 그렇다면 고대 한반도와 교류가 잦았고 옛 당필률과 구조가 같은 히치리키의 나라 일본에 도피피리의 흔적이 남아있진 않을까요? 고대 음악 교류의 흔적을 찾기 위해 일본의 가장 오랜 역사서인 일본 서기의 기록을 들여다봅니다. 한반도 음악 관련 기사 중엔 백제 이야기가 가장 많은데요. 백제에서 파견됐다는 제기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5: 제주와 재능을 뜻하는 제와 광대나 배우를 뜻하는 기가 결합된 용어로 제주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백제가 파견한 제기 중에는 음악을 담당한 악인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0: 554년의 기록에 의하면 백제 음악인들이 100년의 시간을 일본과 교류했던 겁니다. 그들의 음악이 일본의 아악인 가가쿠에도 영향을 줍니다.
6: そうですね、一番古いのはおそらく朝鮮半島から伝わってきたもので、記録ではっきりわかるのは百済から6世紀のことなんですけど、6世紀に実際に人がやってきて、交代で 宮廷の雅楽の一角を担っていたという記録が残っていますので、それが記録がはっきりわかる一番古いものだと思います。
5: 당시의 외국 음악의 수입이 단순히 개인의 교양과 취미를 위한 용도가 아니라 국가적인 요구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수입됐던 것을 의미합니다. 554년에 교대를 위해서 일본에 왔다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백제 악인이 일본에 상주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제기와 그 연관성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교체된 백제 악인들은 관등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이러한 점은 이들이 실제 연주를 담당했던 악공이었다기보다는 일본 궁중에서 백제 악을 관장하며 교습을 담당했던 악사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0: 백제 음악의 흔적을 찾다 보니 눈에 띄는 이름이 있네요. 미마지. 한반도에서 온 음악인 최초로 일본 서기에 이름이 기록된 그는 과연 누구며 그가 가르쳤다는 기악무도 궁금해졌습니다.
7: 기악은요, 일단 춤과 음악은 들어가지만 말은 없는 그런 무언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구성에 관한 기록을 보면은요, 주로 이제 사자, 그 다음에는 뭐 가루라라고 해서 반은 새고 반은 사람인 그런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되던 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미마지가 일본의 소년들을 모아서 그 기악을 가르치고 그 소년들이 일본에 그 당시에 있던 그 큰 절들에서 그 공양에서 기악을 연주하게 됩니다.
0: 미마지의 기악은 일본 땅 어디서 처음 연행됐을까요? 제작진은 그 지역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 기악 전래의 땅으로 알려진 곳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사찰로 용도를 변경한 이곳은 고대에는 스익고 천황이 기거하던 궁전이었다고 합니다. 612년에 이곳에서 미마지의 기악이 처음 연행됐다네요. 한때 백제의 수도였던 충남 공주에도 미마지를 기념하는 장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눈매나 코를 강조한

0: 일본 정창원의 탈들과는 달리 공주의 미마지 탈에서는 백제의 온화함이 느껴집니다. 이제 제작진은 다시 일본에 남아있는 백제 악사들의 이야기와 만나봅니다. 1300년 전에 건립된 카스가 타이샤는 일본을 대표하는 신사이기도 합니다. 이 신사의 수장고에는 악소보임이라는 고대 악사들의 기록이 보관돼 있습니다.
1: 学祖部にと申しますのは、これは奈良だけではなくて、いわば国の事例書、すなわち職員名簿のようなことに当たるわけです。現存している学祖部人は西暦1100年頃から西暦1220年頃までの期間の
0: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에 코마라는 성씨를 가진 악사들이 유난히 많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2: 코마 씨는 한반도의 고구려계로 안장왕의 후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코마 가문은 당시의 아학계를 대표하는 최대 그리고 최고의 명문가를 형성하였습니다. 코마 가문이 당대 최고의 명문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고마노 지카자네와 같은 악인들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소보임에 의하면 그는 오랫동안 수석의 자리에서 아학계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의 업적 중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1233년 교훈처를 저술한 것입니다. 채원초 악가록과 함께 일본의 3대 악서로 꼽히고 있는 교훈처는 동시에 모든 악서의 모범으로 평가되고 있는 문헌입니다.
0: 이제 악소보임에 적혀 있는 코마 씨들의 정체를 알 것 같아요. 코마 가문은 한반도에서 건너와 대를 이어 일본에서 악사로 활약하면서 코마노 치카자네와 같은 명인도 배출한 거네요. 그런데 가가꾸, 코마가꾸 같은 말들이 자주 나오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3: 가가꾸というのは中国からお借りした漢字です。ですから 가가꾸의 漢字를 使いますと 중국も 한국も 일본も 同じかと思うと 実は違うわけです. というのは中国で使う、あるいは韓国でも使っておりますけども、この雅楽というのは、これは孔子廟の音楽。日本の雅楽は、これは中国で俗楽であったもの、遠鏡の音楽と言われていたものが日本に来て雅楽になりました。
4: 雅楽の演奏によって舞う舞うもの、
2: 고마가꾸는 일본 궁중음악인 가가꾸의 일종으로 고대 한국에서 전해준 음악입니다. 고구려악, 백제악, 신라악, 발해악이 하나로 정리되어 고려악이라는 뜻을 가진 고마가꾸가 되었고 현재까지 중국계 음악인 도우가꾸와 더불어 일본 궁중음악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5: 백제시대 때 공주의 이름이 고마였잖아요. 고마나레오. 고마이지 않았어요? 또 우리가 곰 전설이 곰 신화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인들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신화 가운데 하나인데 곰에 대한 전설이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 공주고요. 또 지명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요. 그래서 곰이라고 하는 것은 또 고마라고 하는 것은 백제의 아주 대표적인 어떤 컨셉이랄까?
4: 分かりやすく言えば、細楽の場合にはですね、小が入らない。もちろん、竜笛、重笛という竜笛を使わないで、駒笛という楽器を使う。また、打楽器でもですね、太鼓、小鼓は一緒ですけれども、カッコを使わないで、三の鼓、あるいは三の鼓と言われるものを使っている。 이런데 악기로 차이가 맞아 아리마스.
0: 코마부에나 코마가쿠의 코마는 한자로 고려라고 쓰는군요. 여기서 악기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화면 왼쪽 악기가 코마가쿠에서 사용하는 산노츠즘인데 허리가 가는 장구와 비슷하게 생겼죠. 이제 오사카로 이동해 계속해서 백제인들의 활약을 따라가 보죠. 우와, 이런 대규모 건조물은 대체 누가 언제 지은 걸까요?
1: 最初のところは575年に聖徳太子が百済から3人の宮大工さんを連れてきましたですね。その中の一人が今後重光。よく言われますが、その四天王寺とずっと戦友役年間、そういった関係がなぜつながったかというところは、やはり大阪のど真ん中なんで、今までに大きく7回建物が燃えたり、自然災害とかやはり戦争とかで燃えてます。そのたびにまた大規模な工事があったので、常にその宮大工さんの技術をつなげることができたと言われております。
0: 콘고구미의 초대사장인 백제 건축장인 류중광이 건축에 참여한 사천왕사. 그래서인지 이곳과 흡사한 느낌을 주는 장소가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6: 제가 맨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어디서 많이 봤던 그런 절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일본에서 유명한 이 교토 나라에 있는 사자애들 돌아보면은 아무래도 백제인과의 연관성이 있는 그런 사자애과 여기가 너무 닮아서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0: 고대 일본 문화에 영향을 준 백제 건축의 정수가 정림사터에 남아 있었군요. 정림사는 중문을 지나면 탑이 있고 그 뒤엔 금당과 강당이 일렬로 배치된 백제식 가람 배치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합니다.
7: 백제에서 불교가 일본에 전해지면서 불상 만드는 기술자뿐만 아니라 집을 짓는 기술자, 그 외 여러 가지 많은 기술자들이 함께 건너가서 일본에 절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절 짓는 기술이 일본에 전파되고 그 기술이 그 이후에 지어지는 일본 사찰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0: 사찰을 통해 백제의 건축 기술이 일본에 전파됐다니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사찰이 음악 전파에도 역할을 했을까요? 마침 제작진은 사천왕사에 국악구를 견학하러 온 학생들과 마주칩니다.
8: 도쿄에서 그 가가쿠가 전승되어 있는 거는 다 아는데 그거하고 양식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가쿠가 그 신토 음악으로 아니면 그 궁중 음악으로 알려져 있는 건데 시텐노지 이 사천왕사에서는 그 불교 행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음악이 전승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가갖고 연주되어 있다는 거, 그 현장을 그 잘 알 수가 있는 그 모습을 잘 알 수가 있다는 거 면에서 그 우리가 그걸 그 참가하는 건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가가꾸는 황실과 신사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천왕사에서는 불교와 밀접한 전통을 유지하고 있군요.
8: 일반인들이 가가꾸 그렇다면 신도 음악이다, 아니면 궁중 음악이다, 황실 음악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불교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사천왕사는 그런 그 불교와 그 가가쿠의 그 밀접한 관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이제 그 절 중에서는 그 드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 사천왕사 주변에 악사들이 거주했다는 레이진초라는 터가 있다고 해서 들러보려 합니다.
2: 레이진초란 문자 그대로 레이진들이 모여 살던 마을입니다. 일본에서 레이진이란 일본의 악에 종사하는 연주자들을 지칭합니다. 당시 레이진초에 살던 연주자들은 근처의 시텐노지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는데요. 이들 가문의 조상은 한반도에서 건너온 하타노 카와카츠라는 점인데요. 그는 당대 최고의 실권자인 쇼토쿠 테자의 고문으로서 일본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0: 사천왕사와 레이진초는 직선거리로 불과 100m. 당시 악인들은 절과 가깝게 거주하며 특별 대우를 받았나 봅니다. 이 백제사터는 오사카에 두 곳밖에 없는 일본 정부의 특별사적으로 지정돼 있어서 그 역사적 의미를 인정받고 있다는군요.
9: 백제 왕씨는 백제의 마지막 국왕으로 알려진 의자왕의 왕자라고 알려진 성광을 선조로 하는 도래계 씨족입니다. 성광과 그 일족은 이제 백제가 멸망하기 이전, 그러니까 660년 이전부터 외국에 체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통천하, 그러니까 690년부터 697년 때에 백제왕이라는 성씨와 그다음에 관직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백제가 멸망하고 부흥운동까지 실패한 이후 성광과 그 일족은 664년에 나니와에 정착을 하였고 이후에 카와치구 카타노군, 그러니까 현재 오사카 히라카타로 본거지를 이주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주의 근거는 오사카 히라카타시의 이제 백제왕 씨의 시사인 백제사와 백제왕 신사가 남아있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0: 백제 전성기. 일본과의 활발했던 문화 교류는 그 땅에 막대한 자취를 남겼고 이런 교류는 백제가 사라진 후에도 계속 이어졌군요. 지금까지 고대 한반도와 일본 열도 교류의 흔적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 옛날 도피피리의 행방을 찾아 다시 악기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10세기 일본의 관청인 태정관부 문서입니다. 당악에 필률이 있네요. 고려악과 백제악엔 망목이 있는데 신라악 등 다른 음악엔 없습니다. 이건 도피피리가 고려기와 백제기에만 있던 중국 문헌의 편성과 같은데요. 10세기 초 헤이안 시대의 사전입니다. 망목이 관양류 악기에 속해 있는 걸로 봐서 망목은 관악기인 것 같죠.
10: 혹시 管楽器であったとすれば、もちろん今の朝鮮半島系の音楽は管楽器は2つ、駒笛と七力と使っていますので、その七駒笛の方は笛の系統ですから、おそらく七力系が雲になった可能性は一つは考えられるとは思いますけれども。
0: 망목과 히치리키가 친척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고 보니 망목을 한자로 쓸 때 눈목자가 아닌 소울음소리 모자를 썼던 것 기억하시지요? 아마도 일본인들은 망목의 음색에서 나직한 소울음소리를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사라진 고대 악기를 복원한 오히치리키와 향피리의 관계에 대해 흥미로운 주장을 하는 히치리키 연주가가 있습니다.
11: 오히치리키というのが 960년대 日本の平安時代の中期に廃れてしまっていますので、復元されたオヒチリキが当時本当にどの大きさだった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実は不明です。韓国のこのヒャンピリとオヒチリキが同一の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は言えないんですが、ただ手穴の位置が一緒であることと神奈川さん一緒であるということから、まあながち全く
0: 오히치리키가 10세기까지 사용됐다니 문득 망목과의 연관성도 궁금해지는데요. 일본의 오히치리키가 고구려 백제악기 망목의 또 다른 이름은 아닐지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기대해봅니다. 그런데 고대 중국에서는 도피필류를 달리 부르는 이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숭아나무 껍질을 감아서 만드는 악기 관목. 왠지 망목과 비슷하게 들리기도 하죠.
12: 도피필률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에서 우리 고려악과 백제악에서 사용되는 망목 또는 망모. 그러니까 그것을 일본말로 읽으면 이제 마구모라고 불리는 그 악기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관목이라고 부르는 것이 도피필률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피필률을 놓고 일본 문헌과 중국 문헌을 비교해서 망목이 도피

0: 필률이라는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도피 필률을 관목이라고 부른다면 사실은 막목과 광목은 발음상 유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목이라고 하는 글자, 한자 그리고 발음을 제외하고는 앞에 관과 막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크게 그 우리가 음성학적으로도 유사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1: 한편 막목과 관목을 문자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2: 막목이 어떻게 도피 필률이 될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한번 밝혀보고자 합니다.
3: 구당서에 나오는 관목이 일본 문헌에 나오는 막목이 되는 과정을 보면, 여러 문헌을 참고해 보면 중간에 통용자로 변하고 그 다음에 이체자로도 쓰이고 속자로도 쓰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관자가 막자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자는 그 나무 목자가 눈 목자로 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전사 과정에 같은 발음이 예, 오류로 잘못 쓰여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문자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관목이 막목이 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중국 문헌에서는 도피 필률을 관목이라 했는데, 관목이 일본의 막목이라면 막목은 도피 필이의 또 다른 이름일 수도 있다는 재밌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3: 글자로 얘기를 했어. 통용되는 글자다.
1: 제작진은 일본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관악기 제작의 최고 권위자이자 복원 전문가로 알려진 다나카 선생을 만나 악기 제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4: 또 지금 현재 요코부에의 류테키, 고마부에, 강우라부에, 그 강 3つの 강은 사쿠라의 가와가 막아れている 것이 대반입니다. 그리고 시리키의 경우에는 역시 同じように 사쿠라의 가와가 막혀 있는데요. 今度 かなり 細い 커버를 作らないと ちょっとこういう 曲線があるんですね。 で、 曲線のところで 幅が 広いと 曲げられないんです。 ちょうどちょうど こういうふうに クロスするような 形の ところがあるもんですから その部分を 細く 刃物で 引いてあげて そして 巻かれている。 ですから今の段階では横笛の三管と七里は桜の皮が巻かれています現在あと他には糸とか籐とかそういうものが他の代用品として巻かれています。현재
1: 일본의 관악기는 대부분 벚나무 껍질을 가늘게 해서 악기에 감지만 때론 다른 재료를 쓰기도 했다는 얘기. 저만 반가운 건 아니겠죠? 그런데 제작진은 취재 도중 귀한 자료 하나를 발견합니다. 일본 국회 도서관이 소장한 14세기 판본의 악서. 이는 우리나라 규장각의 19세기 판본보다 약 500년 앞서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두 악서의 도피필이 그림이 조금 다릅니다. 14세기 악서가 나선으로 나무 껍질을 감는 것 같아요.
4: まず巻いた幕前に接着剤、ニカワとか漆を使って缶にまず密着させるわけですね。ここでくっつけてやって、でその後綺麗に整えていって、でまた表も綺麗に仕上げたら、その後漆を塗ります。漆を塗って全体を固めてあげる。そうすると 例えばこれが桜の皮なんですけども、桃の皮と桜の皮って非常に似てます。ですから実際に楽器に巻いた後漆を塗ってしまうと元が隠れてしまう。で桜の皮なのか桃の皮なのかっていうのが判別しにくくなってしまいます。
1: 복숭아나무 껍질과 벚나무 껍질이 비슷하다니 뜻밖이면서도 반갑기도 하네요. 실물이 있으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자료를 찾던 제작진은 시가현의 히코네성 박물관이 소장한 카구라부에란 중세 일본 관악기를 발견했습니다. 14세기 무렵의 악기로 추정되는 카구라부에는 나선형으로 감는 방식이 14세기 판본 악서의 도피피리와 비슷해 보입니다.

0: 해서 하나 올려잡고 부는 주법이 있다는 점에서 가장 아래 지공을 없애고 여섯 개의 구멍으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1: 소리가 안 맞는데요.
0: 새로 만든 관대에 피리의 설을 끼워 불어봤지만 아직 뭔가 어색합니다. 여기에 도피를 감으면 조금 달라질까요?
1: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냥 그 오보에 리드처럼 그냥 뚱뚱하게 감으면 음정이 좀 답답하게 시원하게 안 되고 시원하게 안 나고 그냥 꽉 조여지는 역할을 해서 답답하게 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이거를 이제 얇게 가능하면 이제 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악요나 오치를 해더라도 너무 두껍지 않게 최소한의 이제 최소한의 양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0: 명인의 당부를 새긴 대나무 관대들. 도피 피리로 거듭나기 위한 채비를 마쳤습니다. 궁신은 활과 화살을 뜻합니다. 그중 화살은 해풍을 맞고 자란 신우대를 한 달 동안 말려서 숯불에 구워 곧게 편 다음 매끄럽게 다듬어서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거 피리 관대 만드는 방법과 비슷한데요. 피리 관대도 신우대를 쓰거든요. 그런데 화살을 만들 때도 도피가 쓰인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 반갑습니다.
3: 이게 이제 이 버피, 벚나무의 껍질인 거고요. 이제 이렇게 우선 두텁죠. 예, 그래서 억셉니다. 뻣뻣해서 싸고 나서는 다 써놓고 나서는 외부 충격에는 굉장히 좀 도피보다 좋긴 할 텐데 작업하기엔 너무 어렵고 힘들죠. 예. 그 다음에 이게 화피, 자작나무의 껍질입니다. 이건 굉장히 좀 나무 껍질이 부드럽죠. 예, 뭐 고무나무 비슷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얘는 굉장히 뭐 작업성도 좋고요. 예, 뭐 이 구하기 이 크게 넓게 나와서 종이처럼 나와서 예, 쓰기도 좋고 한데 단점이 있다 그러면은 만졌을 때에 계속해서 했을 때에 이게 약간 껍질이 일어난다라는 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사용을 하지 않고요. 원래 저희는 이제 자 이게 이게 도피라는 겁니다. 이게 복숭아나무의 껍질이고 얘는 지금 물에 살짝 들어가서 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완전히 말랐을 때 이제 딱딱 부러지겠죠. 요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가장 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감싸놨을 때에 이 공기저항이 가장 덜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도피는 마모성이 굉장히 좋아갖고 암만 많이 이렇게 만지고 그런다 그래도 얘가 닳거나 뭐 일어나거나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도피만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0: 부드러워서 가는 대롱에 감기 좋고 쉽게 닳지 않아서 도피를 쓴다는 얘긴데요. 게다가 도피는 화살을 오랫동안 보존해주기도 한다니 악기에게도 참 좋을 것 같죠? 이제 그 도피가 화살 장인의 손에서 새 옷을 입게 됩니다.
3: 나무에 나무 껍질에 그냥 문양 뭐 이런 것 자체를 이렇게 옆으로 쭉쭉쭉 그어놓은 거가 보이는데 이게 화피라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싸면 이제 이런 문양이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화피라면 이렇게 싸면 되고 이거는 굉장히 쉽죠. 이렇게 싸면 굉장히 쉬운데 도피라고 돼 있으니까 도피는 사실은 이 긁어내고 나면은 특별한 문양이 안 나오긴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싸기에는 도피 자체가 이제 이 모자라게 되니까. 천상 여기서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감아서 하나, 이쪽에 또 감아서 하나, 뽑아서 이런 식으로 이어서 이제 붙여나가야 될 것 같고요.
0: 먼저 대나무의 겉을 칼로 벗겨내는데요. 그래야 대나무가 매끄러워져서 접착제가 잘 스며든다고 합니다. 그리곤 자연에서 채취한 천연 접착제 어교를 도피에 바르는데요. 어교는 농도를 점차 진하게 해서 세 번 정도 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접착제가 얼추 마르면 대나무의 도피를 정성들여 감아주는데 대나무 관대 전체를 도피로 감아야 하기에 화살을 만들 때보다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곤 화로에 충분히 말린 후 다듬어주니 드디어 도피 피리가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3: 이게 옛날에 이건 스밀도 복숭아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옛날 분 말씀하실 때는 개량종의 복숭아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부드럽진 않고 좀 굉장히 뻣뻣했을 거고, 그럼 얘보다 얘에서 이렇게 변한 것만큼 여기서도 더 변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렇다 그러면은 아마 이 그런 문양이 이거보다도 조금 더 이 크게 과감하게 나왔을 것 같지 않나. 얘하고 얘가 같은 복숭아 나무 껍질인데도 벗겨놓고 보니까 완전 좀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0: 복숭아 나무는 오랜 세월 개량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을 테니 그 당시와 똑같은 재료를 구하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전통의 방식대로 도피를 다루는 유세연 명인의 손길을 통해 도피를 입은 피리는 문헌 속 모습에 한결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작업을 위해 제작진은 도피를 입은 관대를 들고 다시 이광재 명인을 찾았습니다.
1: 오, 제가 상상한 것보다 더 깔끔하게 처리가 잘 된 것 같은데요.
0: 도피를 입은 세상에서 하나뿐인 피리 관대. 여기에 설을 꽂으면 과연 어떤 소리가 흘러나올까요?

0: 오,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좋은데요?
1: 고대의 동아시아 세계에서 백제가 했던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은 한중일의 동아시아 세계를 형성했다. 중국의 선진 문물 받아들여서 백제 문화로 새롭게 만들고 또그 새로운 문화, 선진적인 문화를 일본으로 전수해서 그래서 공통된 어떤 문화 기반 위에서 동아시아라고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이웃나라로서의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누가 했느냐, 고대 사회에서 백제가 그 역할을 했고요.
2: 1300년 이상 전에 この 일본에 모다사에다 과학과 その 発祥 である 중국, 아니와 고대 조선 반도의 方々の 力 でもって 일본에 모다라사레마스. そして 古くは 1270년 전에 この 奈良の 地 東大寺 の 大仏様の前でご披露になられました。それらのことを我々は歴史も学び、そしてその技術も継承して後世100年後1000年後と受け継いでいく任務があるかと思います。
3: 명칭만 있고 형태를 알수 없는 옛날 고학계에 대한 관심은 정말 흥미롭고 궁금한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도대체 이 악기가 무엇일까? 만약에 비슷하다면 무엇과 비슷할까? 이런 거를 논문으로 혹은 주장으로 해왔는데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추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 프로그램에서 시도하는 그 새로운 추정을 저는 상당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4: 복숭아 나무가 벽사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잡귀들을 없앤다. 그런 것이 있어서 이제 그 무속 같은 데서도 개복숭아 나무 이파리 가지고 뭐 굿도 하고 그런

0: 있는데 아마 그런 그 전통적으로 그런 사상하고 뭐 관계가 있어서 복숭아 나무를 그렇게 유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1: 관대의 두피를 감는 걸 기다리는 동안 천년 전의 악기라고 생각하니까 왠지 그 시절의 악기 음색이나 이 피리로 연주됐던 곡들이 궁금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전 사람들이 악기를 만드는 것을 상상해 봤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지만 앞으로 많은 조사나 연구를 통해 도피피리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천년 전에 고문원 하나에서 출발한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인간의 여정. 그리고 그 여정에서 마주한 또 하나의 신비, 도피피리. 그 천년의 잠을 깨우며 우리들은 또 다른 천년을 생각했습니다. 피리가 이어준 천년의 향기, 그리고 그 향기가 만들어갈 또 다른 미래. 우리들의 새로운 천년은 피리처럼 힘차고 피리처럼 더없이 향기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화령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0: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시리즈 세 번째 무대입니다. 연주자가 곧 작곡가였던 전통음악 시대의 창작정신을 되살려 여섯 명의 연주자가 직접 쓴 창작협주곡 초연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경풍감흥입니다. 가을 결실과 풍년의 기쁨, 감사한 마음을 다섯 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창극단 정기공연, 그 이름 춘향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랑을 스스로 지켜낸 춘향의 이야기를 전통 판소리와 국악관현악, 춤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밀양문화관광재단 3대 아리랑 페스티벌입니다. 우리나라 3대 아리랑, 밀양, 정선, 진도, 각 지역의 아리랑과 전통, 현대, 글로벌 콘셉트의 무형유산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응노 예술제, 미술관 옆 음악회입니다. 미술관의 작품과 풍경, 그리고 국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가을밤 잔디광장에서 특별한 예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춤추거리고 건너갔나.
1: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 살살 담으면 된다.
1: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3: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돼.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의 공감.

0: 안녕하세요. 저는 핑거스타일 기타 주법으로 연주하고 있는 김지희입니다.
1: 안녕하세요. 희망을 연주하는 지적장애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김지희 엄마 이순도입니다.

0: 처음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고요. 그때 아빠의 권유로 기타를 그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처음에 코드를 배우면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기타로 치면서 함께 부를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1: 기타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곳은 지희 씨의 집입니다. 아침부터 연습 삼매경에 빠진 지희 씨. 특별한 의미가 담긴 곡이라는데요.
2: 이 곡은 저의 네 번째 싱글곡이고요. 저를 예뻐해 주시는 지인분께서 네, 이 곡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네.
1: 지희씨는 꾸준히 앨범을 발표하며 자신의 음악 세계를 활발하게 펼치는 중입니다. 장애가 있는 그녀가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로 성장하기까지 가족들의 든든한 지원과 사랑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3: 읽어봐. 읽어봐.

0: 보이는데 네가 한번 읽어봐.
1: 하루에 한 번 책 보기.
2: 하루에 한 번 책 보기.
0: 그리고
2: 이건 뭐야?
1: 아, 하루가 빠르다. 빨리 가다.
2: 아, 하루가 빨리 간다. 너 기타 연습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루가 빨리 가는 거야.
3: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지희 씨. 이 평범한 일상이 기적입니다.
4: 지희는 사실 200m 이상도 혼자 못 가던 아이예요. 그러던 아이가 기타를 만나면서 정서적으로나 이런 두려움이 많이 극복이 됐어요.

0: 지희 씨 덕분에 온 가족이 기타를 치게 됐는데요.
1: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0: 호흡이 척척. 부모님의 연주 실력도
1: 나이인데
0: 수준급입니다.
2: 이순도 씨, 네. 치다 보면 조금씩 빨라지네요.
3: 아, 네. 네? 원래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취미예요.
2: 이 기타를 치면서 아주 재미있게 복도 많이 들어오고 시간도 절약이 되고 시간이 소비가 안 된다니까 많이 웃으려고 그래요, 기타 치면서.
4: 왠지 표정 조파이가 보이시는데.
2: 아, 우리 지희만 옆에 있으면 내가 얼굴이 밝아져요. 메디지야?
3: 연주하러 다니면 맨날 지 어디냐 빨리 들어와. 아빠 심심해.

0: 가족들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는 지혜 씨. 처음 장애와 마주했던 절망의 시간도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1: 지인은 39에 임신을 한 늦둥입니다. 그런데 전치태반으로 임신이 되어서 임신 5개월 때부터 휴직계를 내고 침대에 누워서 아이를 지켜야만 했고요. 그런데 지키질 못하고 안타깝게도 7개월 반 만에 양수가 모두 빠져서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20일 있는 동안 내내 울기만 했던 정말 잃을 뻔한 아이입니다. 일찍 태어나서 발육이 늦겠거니 했고요. 그런데 눈을 마주치지 않아서 말을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워서 6살 때 엄마 아빠 말을 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는 우리 지가 막 장애 판정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생각도 못했던 엄마입니다. 늦어서 그렇거니 했는데 중학교를 입학을 시키려면 집 앞 학교를 어떻게 하면 보냈냐 여쭤보니까 장애 판정을 받아서 등급이 있어야 집 앞 학교를 보낼 수 있다 해서 13살에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정신지체 2급을 받게 됐고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0: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아이가 행복하면 좋겠다 했는데 고 이때까지조차 집안 미술학원에서 초등학교 아이들하고도 어울리질 못하고 두 시간 내 화장실도 안 가고 그림만 그리고 온다는 얘기를 들은 아빠가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코드 몇 개만 가르쳐봐라. 사실 코드는 악보가 아니니까 C코드, D코드, G코드 몇 개만 가르치면 나랑 집에서 통기타 치고 같이 노래 부르면 아이가 조금 밝아질까 권해본 계기입니다.
1: 제가 기타를 배우고 나서
0: 너무 좋았다.
1: 너무 좋아서.
0: 사실 연주 배운 지 6개월여 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시작한 기타이고요. 연주를. 그런데 매일 장애 도움실 자모회의만 하러 오라면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우리 지 연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하니까 선생님께서 한번 콩쿨에 참여해 보세요. 전국 장애학생 음악 콩쿨.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등부 관현악 부분에서 플루트, 바이올린, 첼로 등을 다 제끼고 지휘가 1등 금상을 차지했고요.
1: 그때 기분 너무 좋았어요.
0: 그 수상자들에게 갈라 콘서트를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아트홀에서 개최를 해주셨는데요. 본인이 1등한 곡 덴덜라이온을 4번을 끊었습니다. 겨우 마치고 무대 뒤로 들어와서 펑펑 울어요. 지휘야 왜 그래? 엄마 손이 떨려서 도저히 못 치겠어. 첫 무대인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사실 두려움이 제일 큰 장애를 가진 아이가 그때부터 시작한 저의 노력이 지하철역 무대였습니다.

0: 무대에서는 너무 행복해요.
1: 관객들에게 좀 더 멋진 연주를 선보이기 위해 지신 요즘 기타리스트 김은성 선생님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2: 자, 이 코드를 좀 눌러야 됩니다. D코드!
1: 새로운 곡에 도전하는 그녀는 배우려는 의지가 남다른데요.
2: 아, 올라갈 때 다시 올라갈 때 미리 손 동작을 준비하는 걸로 연습해 봅시다. 그렇지. 이게 아니라 따는데 살짝 빼고.
1: 삶의 모든 순간이 도전이었던 만큼 기타는 지 씨에게 자신감을 키워준 소중한 선물입니다.
2: 지희가 연주를 많이 하면서 지희가 많이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도 많이 성장하고 표현하는 것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또 뭐랄까 이제 목소리도 실제로 커지고 뭔가 이제 예전에 대화할 때 대화하는 문장의 단어가 늘어난다든가 사실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어머니께서도 여러 가지 인상적이었던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음악에 진짜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1: 지희씨는 이제 누군가의 곡을 연주하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자작곡으로 팬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악보도 읽지 못했던 그녀가 이젠 진짜 음악가로 성장했습니다.
3: 사실 처음부터 악보를 본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손을 레슨 선생님 손을 찍어오면 영상을 찍어오면 선생님 손가락을 따라서 한 음 짓기 시작하면서 노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이제 꾸준히 타브 악보를 배우면서 이제는 타브 악보를 전부 섭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평생 정말 친구처럼 행복하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악기를 만난 게 행운이었습니다.
0: 저의 세 번째 싱글곡 스무살로부터입니다. 저의 인생곡인데요. 스무살로부터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기타 연주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앞으로 할머니 때까지 기타를 치고 싶어요.
1: 지희 씨의 오늘 연주 무대는 강원도 삼척입니다.
4: 너무 예쁘다.
2: 지희 씨 여기는 어떤 일이에요?
5: 여기 오늘 도전은 희망이다 스토리텔링 콘서트 하러 왔어요.
1: 오늘은 한 초등학교의 초대를 받아 콘서트를 연다는데요.
6: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돼주실 건가요?
7: 네!
6: 아, 소리가 좀 작은데요? 돼주실 건가요?
7: 네!

0: 지희 씨의 스토리텔링 콘서트는 단순한 연주회가 아닙니다. 그녀가 걸어온 성장의 시간과 끝없는 연습의 여정을 담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무대죠.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로 성장하기까지의 도전과 노력을 학생들과 나누며 장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꾸려는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1: 여러분, 여러분도 꿈 있으시죠? 네. 과연 근덕초등학교

0: 여러분은 무슨 꿈일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나의 꿈은 하면 한번 크게 외쳐보시겠어요? 나의 꿈은? 씩씩합니다. 우리 근덕초등학교 여러분 꼭 꿈 이루시기 바라고요. 지혜는 연주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사랑 속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때까지 기타만 치고 싶대요. 할머니 때까지 지혜 응원해 주실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1: 연주를 듣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지희 씨의 기타 선율이 남긴 잔잔한 울림. 무대를 본 아이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2: 기타리스트분과 함께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음악을 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다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1: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긴장됐던 마음을 풀어보는 힐링의 시간. 단짝 친구이자 가장 큰 응원자인 엄마와의 데이트는 지희 씨에겐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0: 저 안에 바다 파란색하고 여기하고 색이 다르지 또, 그치? 와, 노란 등대까지. 환상이야, 환상. 지희 덕분에 오늘 너무 좋은 해변을 왔네.
1: 지희 씨 덕에 어머님도 전국 곳곳을 누비는 중이네요.
3: 사진도 많이 찍고 같이 돌아다닐 수도 있고, 네. 행복해.
4: 차를 많이 태워주니까 좋지? 근데 엄마는 불만이 있어. 차를 타면 너무 잠만 자세요. 김지희 씨가. 그 좀 이제 앞으로 엄마가 얼마나 더 너랑 다닐지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자연을 더 많이 즐겨야 돼, 그치? 경치가 다 다르거든. 그럼 그 경치도 네 폰으로 담아야 돼. 엄마만 찍어주세요가 아니라 너도 혼자 그냥 그 경치를 멋지게 찍고 그런 거를 자꾸 해버릇하면 그게 여행의 즐거움이야. 놀려다니는 느낌 좋아. 엄마의 뒷모습 듣고 싶어. 엄마는 또 찍어야지.

0: 한때는 걱정으로 가득했던 아이가 이제는 무대 위 당당한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늘 자랑스럽고 고마운 어머니는 지희 씨의 모든 걸음마다 따뜻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1: 항상 같이 동행해 주시고 저의 모자라는 부분을 도와주시는 사랑하는 엄마입니다.
2: 지희야,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엄마랑 오래오래 이렇게 같이 활동하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엔조이할 수 있지? 우리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기타를 연주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행복을 전하면 너무 좋겠어. 사랑해.
1: 아이고.
2: 사랑해.

0: 요즘 지희 씨는 크고 작은 콘서트 일정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 왔네?
0: 지희 씨를 보고 유난히 반기는 이분은 누구실까요?
1: 테너, 네. 성악가 교수님이세요.
0: 세계적인 성악가 최승원 교수인데요. 지희 씨와 함께 기타와 지팡이라는 듀오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 장애를 앓았던 그는 특별한 의미를 두고 이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 김지희는 비록 지적 장애를 갖고 있지만 기타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길 원하고, 저는 지팡이를 짚고 나름대로 세상과 소통하려고 노래한다. 그래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갖고 있는 뭐 장애든 다른 뭐 핸디캡이 있어도 자신의 마음가짐, 소신에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한테, 우리한테는 기타와 지팡이 있다면 여러분은 뭐가 있느냐. 그런 의미로 장애인 밴드를 만든 거죠.
0: 이 특별한 듀오 밴드는 전국을 돌며 수많은 무대에서 관객과 소통했고, 장애에 대한 편견의 벽을 허물며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0: 이런 다양한 활동은 지시를 한 뼘 더 성장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들려주며 그 안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시간들. 무대는 이제 지씨에게 자존감을 키우는 또 하나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요즘 지희씨의 일상에 또 하나의 즐거움이 생겼다는데요.
1: 초등학교 때부터 고2 때까지 그림 그리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이 편해져요. 제가 요즘에 기타를 연주하기 때문에 기타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0: 자신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인 그림. 말 대신 색과 선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음악과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요. 그림 실력은 어떨까요?
2: 지희님 되게 꼼꼼하시고 되게 차분하셔서 그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으셔서 이거 그림도 직접 지희님이 그 디자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0: 그림을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만나고 있는 지희 씨. 그녀의 도전은 이제 음악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 갤러리에 저의 그림을 전시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저의 기타 연주를 라이브로 들려드리는 게 제 꿈이에요. 다름을 인정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장애인들에게 응원과 사랑으로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3: 우리 장애인들을 그냥 그대로, 장애는 극복이 아닙니다. 그냥 다양성, 다름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응원과 사랑으로 꼭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정말 아이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서 장애인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세상에 공개하지 않을까. 전 많이 응원하고 싶습니다.

0: 유명한 연주자보다는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그런 따뜻한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저는 꿈과 희망, 용기를 전하는 예술가 김지희입니다.

0: 춤춤거리고 건너갔나.
1: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 살살 다녹여 낸다.
1: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3: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청정한 바람 소리와 물 소리처럼 우리의 고유한 악기 중에도 자연의 소리를 내는 악기가 있습니다. 깊은 음색으로 천연의 소리를 이어온 관악기 대금인데요. 대금에 관해 이야기해보고 척추와 골반, 허벅지를 이어주는 중요한 근육인 장요근의 이완을 돕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대금은 자연의 재료인 대나무 하나만을 가지고 만든 전통 악기입니다. 구멍을 뚫어 호흡을 집어넣고 손가락으로 구멍을 막아 연주하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통음악에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대나무 숲의 바람 소리를 연상케 할 만큼 깊고 청아한 대금 소리는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로와 치유를 전하곤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곁을 지켜준 대금의 음색을 여러분도 자주 느끼며 치유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에너지가 몸 아래로 흐르지 않도록 뿌리를 잠그는 물라반다입니다. 왼쪽 발꿈치를 회음부에 강하게 대고 오른쪽 발을 종아리와 허벅지 사이에 올려놓는 자세로 앉거나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습니다. 시선은 코 또는 정면을 응시합니다. 집게손가락을 접어 엄지 두 번째 마디에 붙이고 중지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까지 반듯하게 펴입니다. 손등을 양 무릎 위에 올려놓고 복부를 당기고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갑니다. 항문을 강하게 조이며 골반 전체를 수축합니다.

장요근은 허리와 골반의 움직임을 담당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장요근이 지나치게 수축하거나 긴장하면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장요근 이완에 도움을 주는 엘카파다 라자 카포타사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해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상체를 천천히 밀어올리면서 왼쪽 골반 앞쪽 서해부를 늘려봅니다. 밀어내면서 가슴 펴주고 호흡 유지해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 쪽으로 당겨보도록 해봅니다. 왼손 또 발 위에 올려놓도록 합니다. 왼쪽 서해부로 앞으로 밀어내고 가슴을 펴주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혹시 좀 더 강한 자극을 가능하다면 오른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왼발을 접고 발등을 잡습니다. 손을 당기면서 왼쪽 허벅지 앞쪽과 장요근을 조금 더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가능하다면 손의 위치를 뒤에서 정면으로 바꾸시면서 눌러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좋습니다. 발 바꿔서 왼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90도 또는 45도. 두 손을 바닥,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앞으로 상체를 숙여봅니다. 좋습니다. 상체 일으켜 보겠습니다. 바닥 짚고 상체 일으키고 오른쪽 골반 앞쪽인 서해부가 조금 더 유한되도록 가슴을 밀어봅니다. 호흡은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을 쥐고 발을 쥐면서 상체를 조금 더 펴봅니다. 좀 더 강한 자세를 원한다면 왼손을 바닥을 짚고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발을 쥡니다. 당기고 숨을 쉬어보고 가능하다면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눌러줍니다. 호흡을 2회 또는 3회 정도 유지해봅니다. 좋습니다. 다리를 풀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주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비둘기 자세로도 불리는 이 동작은 엉덩이와 허리를 스트레칭해줘 허리 통증 완화와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는 데 효과적이고요. 엉덩이부터 척추, 다리의 유연성을 기르는 데도 좋습니다. 하루 대부분 앉아서 보내는 분들이라면 이 동작을 수시로 따라하면서 장요근을 이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무릎을 접어 다리를 교차시키는 동작을 통해 풀어진 골반을 교정해주고 골반 근처에 있는 신장 정화에도 도움되는 고무카사나입니다. 무릎 관절과 다리의 유연성을 높이기에 효과적인 동작인데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손을 발등을 놓고 다리를 반대로 교차시켜 보겠습니다. 무릎 내려놓고 왼발, 오른쪽 허벅지 위에 누르고 다리를 천천히 교차시키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세워봅니다. 하나,

가서 정면 보고 바닥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고 다리를 좌우로 풀어봅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두 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정면 바라보고 손바닥 짚고 이번에 반대발 교차시켜 봅니다. 왼쪽 무릎이 위로 갈 때는 왼팔을 위로 뻗어주고 오른손을 아래로 맞잡으면서 교차시킨 상태 그리고 시선을 위로 올려다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정면 보고 바닥을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준 상태에서 다리를 좌우로 이완합니다. 고관절과 엉덩이 바깥쪽 근육 그리고 다리 근육까지 동시에 스트레칭할 수 있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리 근육의 탄력을 키워주고 골반과 고관절의 피로를 풀어줘 하체의 혈액순환을 돕는데도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연습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 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신체 곳곳에 도움을 주는 마스야사나와 숙타비라사나입니다. 마스야사나는 가슴을 열어주는 동작으로 특히 가슴과 폐의 혈액순환에 효과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봅니다. 양손을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고 팔꿈치도 등 안으로 다 넣어봅니다. 발등을 밀어내면서 팔꿈치를 세워주고 머리 뒤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정수리가 바닥에 논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밀어내고 머리를 지그시 눌러주는데 팔꿈치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줄어들고 팔꿈치에 힘을 좀 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조금 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극받을 수 있는 만큼만 팔꿈치에 힘을 조절해 주세요. 가슴을 밀어내는 상태에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머리를 천천히 밀어내고 팔을 바깥으로 빼봅니다. 이번에는 다리를 묶은 상태에서 마스야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바닥에서 짚고 우선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에 올리고 왼쪽 다리를 허벅지 아래로 또는 허벅지 위로 올릴 수 있으면 올려봅니다.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에 놓으시면서 등을 대고 눕고 팔꿈치를 밀면서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때 혹시 가능하다면 두 팔을 뻗어서 발등을 쥐고 무릎을 천천히 바닥까지 끌어내리세요. 아랫배를 수축한 상태에서 시선은 코를 보면서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호흡은 두 번만 이어가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자, 다리를 풀고 하나씩 하나씩 팔꿈치로 밀면서 정수리를 돌아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밀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목과 가슴을 활짝 여는 마스야사나는 갑상샘을 자극해 호르몬 균형의 조절을 돕기도 합니다. 이어서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긴장을 풀어줘 불면증 도움을 주는 숙타비라사나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숙타비라사나에 우선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어봅니다. 발등을 펴주고 무릎 간격을 우선 넓게 벌려봅니다. 한 다리씩 접어서 몸을 등을 대고 천천히 누우면서 나의 오른쪽, 나의 골반, 나의 허리, 팔은 쭉 핀 상태를 유지하면서 머리 뒤로 팔꿈치를 천천히 서로 움켜잡습니다. 이때 발목이나 무릎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다면은 손을 이용해 다리를 풀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왼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머리 위로 양 팔꿈치를 잡습니다. 호흡은 두 번 정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자, 팔을 풀고 다리도 풀어냅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힌 상태에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하체 스트레칭에도 효과적이라 다리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기 때문에 더욱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에 좋은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양손을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고 팔꿈치도 등 안으로 다 넣어봅니다. 발등을 밀어내면서
팔꿈치를 세워주고 머리 뒤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정수리가 바닥에 논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밀어내고 머리를 지그시 눌러주는데, 팔꿈치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줄어들고, 팔꿈치에 힘을 좀 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조금 강하게 됩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스타비라사나에 우선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어봅니다. 발등을 펴주고 무릎 간격을 우선 넓게 벌려봅니다. 한 다리씩 접어서 몸을 등을 대고 천천히 누우면서 나의 오른쪽, 나의 골반, 나의 허리, 팔은 쭉 핀 상태를 유지하면서 머리 뒤로 팔꿈치를 천천히 서로 움켜잡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사상가사나와 바지라사나입니다. 정수리를 자극해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제거와 불면증 해소에도 좋은 사상가사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두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뒤로 천천히 당기면서 정수리 앞과 뒤 바닥에 두피 마사지처럼 앞과 뒤로 천천히 움직여 봅니다. 정수리 쪽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호흡을 세 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돌아오고 이마바닥에. 자, 이번에는 손을 뒤로 뻗어볼 건데요.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무릎 가까이 붙여봅니다. 뒤로 뻗으면서 발 뒤꿈치를 쥐고 엉덩이를 천천히 밀어봅니다. 호흡을 세 번 정도 유지해봅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이마 바닥 호흡을 유지하고 이완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동작은요. 똑같이 정수리를 놓은 상태에서 등 뒤로 깍지를 끼는 자세입니다. 머리 바닥에 놓고 등 뒤로 깍지, 팔을 쭉 펴면서 밀어냅니다. 호흡은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시선은 배꼽을 바라보고 손을 천천히 귀 옆으로 내려놓고 이마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유지하고 이완합니다. 자, 배꼽 바라보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사상가사나는 갑상샘과 부갑상샘을 활성화해 호르몬 조절에도 도움을 줘 갱년기를 극복하는 데도 좋습니다. 이어서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우울함 극복을 돕는 바지라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발끝을 세워서 발 안쪽 아치를 이완시켜 봅니다. 자,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쇄골 깊이 당겨봅니다. 시선은 코끝 또는 바다 한 점을 응시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이어갑니다.

자, 다음 손가락 끝을 엄지손가락에 붙이고 세 개의 손가락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손등을 무릎 위에 세워봅니다. 팔꿈치를 세워주고 아랫배를 수축하고 턱을 당기고 시선, 코끝, 물라반다, 우디아나반다 그리고 턱을 깊숙이 당겨주는 잘란드라반다를 사용합니다.

다리를 풀고 앉고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습니다. 바지라사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어 명상 자세로도 활용해도 좋은데요.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마다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신 안정에 효과적인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두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뒤로 천천히 당기면서 정수리 앞과 뒤 바닥에 두피 마사지처럼 앞과 뒤로 천천히 움직여 봅니다. 발끝을 세워서 발 안쪽 아치를 이완시켜 봅니다. 자,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쇄골 깊이 당겨봅니다. 시선은 코끝 또는 바다 한 점을 응시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이어갑니다.

0: 춤추거리고 건너간다.
1: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 살살 다녀낸다.
1: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3: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사정 하면 이별이라고다 서로 이별 말자 지연 맹세를 태산 같이 믿었더니만 태산이 허망히 무너질 줄 어느 가인이 알아줄 거냐 널 쉬우시오 지와 제주와 아니 에노지 못하리

밤은 어디가 아프오스리드냐. 해 지나간 바닷가엔 파도와 물결만 남아있고 님 떠나간 내 가슴에는 그 무엇을 남겼느냐. 장미화 곱다 해도 깎고 보니 가시러다.

얼씨구 지워져 좋아 아니에 누진 못하리

지정은 난 주니

0: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1: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0: 야, 멋지다.
2: 기대가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 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대한민국 수산대전. 놓치면 손해. 국산 수산물 특급 할인. 대한민국 수산대전 최대 50%까지 할인. 레시피는 저 개인의 것.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모두의 것. 해양수산부가 지원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음악과 예술로 삶을 즐기는 멋과 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풍류라고 하는데요. 자연을 벗삼아 풍류를 즐겨온 선조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 음악과 소리에서도 많이 엿볼 수 있습니다. 과거 선조들이 즐긴 우리 전통예술이 지금은 K-컬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데요. 이런 놀라운 문화 경쟁력은 결코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든든